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능이기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부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고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쥐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에 쥐람 털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디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야 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군에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최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밤 로게고 짱쇼캄 라베 주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컵교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컵교 꿀맛이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컵교 바탕 권내 탄웨 민컵교구 랑우 국송라 쇼교구 랑시엔니가 펜라 디탕 용투

0: 이 세비시 자통기 대가라 냠냠뇨 대자돔 낭담아중아
1: 오늘 기도실에 댐라시
0: 아제 장대 가셔요마
1: 어 디샤슈셰세 네버디 부후시 추부시부시도 네모도 준토야미도 제자 엄지털라 네처제 되시데르주 대치원제 고고제 대비 그제도 아자게 셰야 노미도와 빠라 보라 모라 코나스 낭담미도 또스네야 기르다 쟤는 모두 먹고 다도
0: 아제 부디 네버디 부후르베
1: 리리
0: 칼님부 제월다
1: 노부 나란히 주도시에도 마코 다 못해도 다 용맞다 용두기 아자 락바 시도다 빠베 비샤
2: 아자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0: 休息，就交给人吃。是是，我们母亲忙过大多，忙过怀孕，我在第一多。哎呀，
1: 可怜他了，林达。
0: 有有有，能当不好。哎呀，真是哎，注意哒，马尔科登给哒，小。
2: 别过来，别了小。
0: 嘘，给穷子钱，我都咱们你不得有哒，我看着你不接我哒，给钱不接别呢，你不咱们你谁有哒，我就给。

0: Pogu pola da mo lak ne gana kiri. Minge ne tsu nang da mi tu.
1: Kule khos.
0: Mi zan de wo ne. Lung de cha gu ju la.
1: Din zhe xie yo ma xie. Ni shang yang wu ne nao chung. Ne bu chi xie, me ju chiga yo ni ne mi tu zu. Ni ge chi ra zhi xia. Mi zan me lu bu da, sim kan te la.
0: 就是说亚西罗马出街我也没跟你研究做马云过世我感觉是不是在这个人把那个阿姆拉吃街罗马故事那是大体没事先的书要是来有事路不都你们急他不叫我家是一街地内狼都要不多工作起来的兔子我那狼就救不是
2: 他的这个是要我找谁我那些呢他就真不收罪别没给呀忙查马达列查马达姐那边女人娘们一个马是吧如果在娘们面中到家上我接应听这一个马是胡斌让一起真不收罪的今天你见过的不过让你点就是
1: 내부디 진보가 얼마 개고로 아 가르시면 신수고
3: thinking 아마 개백을 전화 가르요매 장기 신규배 아 심르르라시치 샤마타베 전화시도 다이는 신의 녀석이야 충수 승비
1: 내부디마 심르르제 기부시도 신의 녀석이야 충수기

0: 뉴저가나 먹죽었지. 겼지. 클린다. 데려 먹어. 나 쇼세 헤로시다. 신청아 동아리.
1: 소개오리.
0: 니도 모자야. 주주 개치가 얘기 재미. 죽어 말랩지라. 뉴저가 됐지다.
1: 孟郊阳
2: 치소 고즈지 고겹제데 신의 모래기 혼자님 믿을 심토스죠
3: 디 자와 상고르 봐
1: 젠조랑 가서 예수께 과교
3: 예수에 예수께서 가서래 아 디에보디 단다 심토교르다
1: 제자체 가상 코샤 그 뒤대매 네 닝민도 와
3: 제자체 세 콜로마 발보도 안저 예수 여말다
2: 어 다다리 네 이란조 샤모다 생군유제 저저 하나 샤유 교사가죠
4: 맞지 루베 샤모 여르베
3: 제능아 죽인다 원내 도와제 알디모죠 왜 랑종면배
1: 나탄도 문도 도스네 좀 얘기
3: 도스네 도스네 정글다
1: 계층 맞지

0: 啊,我不知道嘛。你讓他我去,提連去弄啊大哥咯,羅尼大哥,出去吃啊。嗯。中午了。嗯。起來等到出去運去了。呀。提連大哥好多。啊,提,你搞著也過的,我都說諾這樣嘛呗。
1: 남부터
2: 시에 관미도

0: 대기 부도와 칼란 사마시 님도 초시도 마라이는 더 십시 제대 가바탄도 유네 다야요시 단의 추도 니트 시어샤 추도 시드시가 발로죠 딘데 제지 제대 마라이 님도 추도 니 대야요시 흘루 제대 좋다 다이업 거리 마시 가발레레 초슈
1: རང དུས ལས ལས ཆེ ཡིན ཅུང དང ཡ ཆུང དེ གོང པ ཤེ
0: དེ རིང ཨ ཁ བ ལེ དང ཡི དུ ཡིན རང ལ ཡ ཝ ཤ དེ ཡིན

0: 지디 갸교시 시다디 쿠스유츠고시 아 허구나 장구디 갸교히 카다진구시 피부더부시 아 디고르시에장 나체이러시슈 뒤스조스나 이라타가치와
1: 첸도스덴케입니다 이봐도 나다가치야
0: 하, 낭타 먹어.

0: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1: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2: 东西不借下去你走为日本来了我是你了今年所要的是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行了今年所要的
1: 가나 창도 마티 인규리
0: 고토고 유나
1: 계시 파르도 고토고 유나 종교 주제 야게 규리 딘데 제비는 창도 싱그리
0: 와야미 작제도 야 와야미 맞지 이 과치 브리 와야미 이년 이제 가족이 굽자갈 만열지
1: 굽자기랑 소사 년년무죠
0: 요양로 예미 급이야 좀 마비야 예랑 왜 근데 지금 이래 보나지야 예로 예로 빌려야 치 깨로 마티 이제 장로 농대 영미도 참마 진예수야 깨아리시야 좀 여주야 지출무소
1: 그냥 말이길라 더불어 자연스럽도

잡을 때 이히는 지게 토네이는 양수스 쉬고버리는 지난다 잡을 때 토비 쉽지도 오늘 니만 쉬고도 롭세나로 럽능 신시제 미미서제 대 종종 체제란데샤

아제 세난다 데 감동스도 감동디 인바 차샤는 오늘 너무 빼서 사비스도 와야 감동디는 지게 돈에 다우수 주고 오래 나야 담빙 원에 셴나 컴보 칼라 심보 메도 밀 제브 사셔 알발 단도 지게 히는 오늘 야 메도 기비교 셰유기리 스마링게 뒤즈 휴는 인치 안주 지리나로 테제 신나 망부터 저 해지 시가 폐쇼

0: 심플라. 어그 뇽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도 해. 민망하고 든져도. 도가주게 민아. 눈이 디기다 댐바시리. 닌다 쇼가 쓴거 심부서지. 돈도 좋아 심비. 차 쓰면 통야여리.
1: 이 미마치 총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튼기다 이르경 샥투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튼라부유
0: 아 대작의 미미징엔 지시유다
1: 기지식다 통순 이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라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순 이베 계지각도 로규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신도 개가라 대작의 미미베 경에 마부유마세 자작의 내주튼시 중제 승유의 대바튼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데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메균쇼양 체마 저톱디래야
1: 메균총티 대수디메그 계기 탑산낭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루이바시다 계기 힘도 윤도 주비 도놈 시규랑바 지기정 시담 강유바긴 계시 바케종나 시조니 지기 가탕 업주이 TNT기 바테시 딘저망부 신동다소
2: 만세 비세사가나 니가 티티 치워라 니 남세 주지 치고벌리 지소 카체도 떼내 죽미루
1: 매균 곡순 치바라 지소 용량도 죽니 매균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원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생 미포바 제도

0: Nedo Gile Chubi, Dam Shibi Nang Tirin, Chayam Zong Ki Sing Jobi, Negi Tunnel Dene, Chubu Lam to Gyuzu Shugu. Ranjon Yi Yuri Neo Kenju, Kilde Dane, Nushur Manzo Yi Taze Genson Chibi Koro. Pyo Yi Zaji, Karyu Nang Ki, Zhonghua Miri, Zhongwa, Biri, Nyamji Jie Tunbi, Chidun Jimdun Chibi Koro. Hanyi Jalam Hoge Bobzu Ki, Sojin Legu Nibu Subi Koro. Chayi Chuki Nagi Bi, Tangla Shibju Ruga Zuni, Chirim Jujung Huda Chibi Koro.
1: Small Hingi, Gungamsan.
2: Gungamsan.
1: Digani, Pergasunga Chilambin, Langan Tindi, Penjong, Sengu Namja Sibar, Gasusho.
2: Tirini, Pedagabe, Tse Gota, Jitagube, Tse Nishu, Sanimashi, Shamanang Tue Shibranam, Sirona.
1: Nani, Ranjongi, Judy Zotin, Batang, John Yonsu, Judy Dipin, He, Sasha Sunse, Chetayan, Sinki Yu, Persia Guhi, Chamdor, Mochi Yi, Sinan Tu, Lodo Duegang, in Batang, Nateta, Tirajin, He, Chana Sotat Han. Chukor Sosu Gene, Tele Kojishi, Jubiyu, Tirin, Nazunyam Tu, Choyam Zong Tu Gueti, Xinane, Korkan Parki, Tele Kojigu, Xinjo Ben, Nehi, Tele Ladine, Chubu Lam Tu, Guzula, Kendo Sinantu.
3: Dunshung Tu, Choyam Zongi, Xinantu, Sertogi, Nime Gojo Dipjing, Nodu Chugorki, Xinantu, Lodo Due, Lele Tishing, Pimitsu, Nodu Chugorki, Jesu, Sadebe, Nimotinzo Jubota.
4: 选不出主力提的
3: Ne Tunkun Zoe Te Yimbata, Shanti Yongi, Negi, Deep Kunti, Mu, Chigi Dun Dolha, Singa Yubshi. Tingwen Negi, Tumbo, Tega Yube Gangla, Tonglam Tizam Yabumi, Niwe Luna, Sun San Kipdeta, Tesitowe, Singa Sowa, Singa Lagze, Shepshu Shirim to Jubaje, Daka Chigi La Dimbe, Tumbo Parnu, Shujin Ching Yubshi. Toyab Zong Rotum Shang, Dong Yuki Shuji, Huang Junki, Muri Tumbo, Gamma Dungilha, Singa Yu. 망조츠 초딘치 네 당이시 조바표 팀이 뉴주치겐 켈레라 총기괴배 용법 야부 용기유 지송유시 영주샹토 로리 야부 중어 티니 참디 네기 튼레 야즈 개바달 폐게 중외 운주 잠시인 사투 주지기 튕군 레바타 양교 정기 전에 친십 남장규 네 레륜기 차괴 저협 정도 튕규 톱네 편제 튀버 중유시 참도 총기 저협 정기 정비 선발 군접 처미 내동 조구르 론조도 랑용종 등위타 시슝기 벽기 쓸순 네기 알아 심조 사르비타 퇴내 진기 꾸지기 전에 사르비 남자 고츠부타 랑용종 신뢰 체리캉 체리 심조 척배 로추 배준 체버규 대외 락제 망부시 각주 중례 내동 유시적 숨로 남잔티 저협 정토 외수 락달 체버시 산에기 네기 퉁군타 저협 종기 믹세 남대 차긴타 송디 체디 수균키 창 니에단 락제 제베 네기 아라 통모티 리그주 중어 리지 송부지 창매 차와 주디 체부규 저협 종 기타 총대 편종 카메라 체유 공시 쪽도버 총유 편종 카메라 체유 공시 퉁기 뷰레로 전주 조매 내라러 롱동기 록규 유바타 위신 광주 표도 표거 중원기 아라 니에웨 락제타 Pyoegi Chiang Niwe Lakze Nyi Songdi Chiebegyu, Duzi Debu Nera Di Chungwa Riji Songbashi. Pyoegiong Kamra Chiewe Gungsi Nyeju Goyoko Lore Xing Mangdu Qingdi Nyujub Chiesa Yang Nyigwariki Juri Tungkung Zongkwi Mangbur Gyachiru Qingyibashi. Pyoegiong Kamra Chiewe Gungsi Gyunle Jikyab Jinyir Xuanba Feng Ju Yao Yi Nganzu Gungsi Delo Changra Zhuan Nyigyo Tungki Chiziyu Tungki Yongsu Chieji Lore Negi Changra Zhuan 책동 튕기 투규 인배 로리르 내전 섬동네 나동 파르 그게 유지 송부지 주리도의 뒤지 샤원네 줄룩배 랑고르 직진이 튕앙 소자르 조그유
5: 이게 로로도지 사자른 저튼 코체사지 사자지 인데 데 자예현파 저뜨자도 나피서 송레 데만 소지 라파는 저녀디 콘세 자마 코레르 다인니레 미세기 따 뒤전토 사기 스나야모 예전한테 바용 야모다
3: Nejukerju Chebatan, Dune, Ju Bawata, Langzu Gagba, Gambala Sogbe, Tinki, Twingi Lirim Kaku, Choa Shimbe, Nera Chiyu, Pianjong Kamra Tseyu Gungsi, Lakze Bu Tsebu, Ara Nyekin, Hu Cheng Wu Yi, Nga Ara Nyewe, Le Ti Chene, Losumju Jugu, Ara Nyeyu Tan, Soze Minjala, Gujian Jagu Mebe, Choa Yan Jagu Mezi Sumbuji, 내주 대바타 뉴주 제바 내년 14 제바 발기 퇴내 코티시 추비 내기 퇴내 코 초지네 신규기 기변한 제유라 초신시네 망조기 리슈 타양 저와 유베 참도 총기르기 내기 퇴내기 렉자르 시속디 총셉 달게 동치 구슈 남미체바 진유라 신족바 버 발기 넘부시간 상유 류지메나 나조현도 콰르강도 괴티 유디 쉔기츠 네라 퇴내 폐게 동외 최기
0: 等距离是难度。上将级今年的一次主流，今年个别采集一年松，有人给内容感觉冷得了彻底，甘肃他们就说他有几座感觉给梦想团，连朝外差他们都当年。今年的一三月六日，那个皮泽强年，跟着年过了他长沙文昌，这里他团被有人给内容给来冷露西对贴，梦用了七八七元的。有人给内容感觉天呢，做罗内干巴他，你是干巴。 王军都给我说给年军女婿学完那么了，起来给接报登记前边，根据男婿辈，忙做了西泽草原大道堂，内用给学学龙卷土不马赛，内用给卓准那么，几座根据三百年，继续土不有不是，冷露天，我了列套给列四百堂，列允许别名呢，得不对列秀明年初，六大的七个银八堂，根据男婿根据西泽面具根据男婿八堂推送，预定内用根据男婿个个月。 根据中央大学总结及新的职业拓展论据，提出个一不是。让局长根据根据局拓展建设团免责学术拓展处处长、督办、第六让局长列算，我了根据地南学术局长接报给这些登记随即，新的乡中给村民们根据地南学术局长，记录年度二十三届六个冷露天忙用了七八七个一不是。 편히 사기치와 타 서포터와 신조망조기 뇌내 카도리 임바 지레기 내용 퉁공러 체유버지기 내주를 신내 랑중기 김류니니 용체배 남아협의당와 타 니니 천댄젠기 중달 체주지 뉴쇼니니를 내용 체척라 댐비신 내용 태즈내 커섭 리슈 체조고 유버지 让局局面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局
3: ka nyamshu nanggui rwa yu la tuimu to kimzang changme lamlu di chuki cor tuba che gui si sungpa si.
0: Jizi nishu nin, pyo gi za che gariyo nangki Zhonghua Mirin Zhongwan ta biri nyamze xiebe chidiyun jimdiyun ti pyoncho tenzui ling tu xiamma si. Tatengi jimdiyun nang, za che gariyo rik gyada nishu tam yubi nang rimu tangbyo ringwe sumju subdiyun ta xena mebe gariyo sum yue ching ringwe gyaju kenyi jimtien tangbo yimba si. Zheshieba Puzhun ki, dini nganzui tenzui ling ginyar za che bema tabje ki genbe gariyo xiebshin si. Ti rimu ti gyabiyo yigzan ne kuebe bema nang ki bema tabje jeba ta jikdu tuen yu. Gariyo to ki bema ta zheshida ge tida gyabiyo sok sum so miri mambu zhongon chebe bangda kunzen shik redu je sum si. Pyonchon tenzui ling ki jimga ngabe nang xiebshin ki gariyo tida jam yu ba ta zheshiebe zhireshin seshe kaze chechin yu. Ni yuen girib ta 민기럽 칭기럽 제기 중앙 세션에 별나오베 균동기 가려기 즉시 임바타 망체와 차보로 잠이나 최배 요제 지기 없이 링웨 대달레 중앙 표선에 와 남은년지와 틈습 여바 전기여 유구로와 린라기 드링기 짐는 토네 윤기럽 투기 셰빈 가려타 더도 가려 모자카지 통종외 바자 첨부 중 시솜시 유구로와 관라기 더긴 짐만낭 주지 중국 기럽 짐주네 타바르기 니게 너무 많고 통주 가려 티다 규제에 응업 잠만 임바라 미리카 와란 조원타 비리 냠제제 치바 춘지 유제 솜시 다딘기 짐년티 로규기 투주신 송윤 기럽 투기 총도연 조원타 민기럽 투기 소제라 베다와 칭기럽타 민괴 투기리네 냠네소 디젠솜라 예유진 링외 짐년네 롱동차능 가르유 표도 다르와타 소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각봐. 너 취약스든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당도 피타. 칭비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나 취취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 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니 후캉면 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 로 추즈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 좀 싸불도

0: 야, 죄송아.
1: 도전아. 네 교실로 좀 먹어.
0: 영아. 랑대 좀 고마 봐.
1: 어, 먹어.
2: 제마도 나지 아. 계지도 네 쌤 예수. 제마 아.
1: 오지라. 자가 라쉬나 군은 쉽지 않아. 군에르샤. 연고딩이 갑수기 없듯이 신하라시도. 커주시다 동아 도조시기.
3: 군이 덤규 규린 세여다.
1: 냠주지다.
3: 러브겐 제기 엄지 상투 셴 용마지.

0: 장게 ship jis. 창고 jis마. 나 얌르 생기. 장게 진짜 성부도나. 나파스 깨우세요. 하시. 문에 모터 사업대 원수야 치드비. 아.
1: 아.
0: 모터 사업질 할래야 가려지 아.
1: 띠시 사업이 거의 무수다지.
0: 쇼기 같이 줄. 같이 줄. 가고다. 나 되게매.
1: 미가 자리 립.
0: 자님도 모르시나. 미지에 되면 되면도. 가다. 가가 막아. 너 막아나 쇼기다.
1: 아, 네 가죠. 가죠.
0: 가다시.
1: 무수다지. 얘 다그랑 가죠.

0: kuchike kala saya tuzu, chuzu chi chesu, rang tuzu yube.
1: Yue, shukusha kala chuzu chi laksu, tata nga kala seme.
0: Nukui kachuki katsu chibi de gu de ginda.
1: Wai, wai, wai, wai, lao xiang, lao xiang, di rang so a, a zhong ginda.
2: Amjilila,俺们进来了。俺们仓库还行不？俺们进来了。快点走。俺就忘了，你这仓库差忙个东西。啊。快点走。准备就简单点提取一下，你不过瘾差不多。
1: 이제 비죠. 나 불러. 자, 하루. 도도감 주변 슬램 되고 싶어. 요거, 니 쇼가 니 자기라다. 사라야 내가 죽어. 레스, 니 알람사지오.
3: 엄질라 나 난다 요마르바
1: 난다 요마시 나줄레 로티 로어주주제 엄절람시 돌림나 생이기란 살마 법이야 요시
3: 엄질라 토제나
0: 아젤라 디니 양치부터 이제 시간 채워 필요해.
4: 재미도 있지.
0: 장마 꿀에도 와.

0: 야, 가르쳐서.
1: 개재무소.
0: 대기매 여행아, 네버지에 참은 구된 쓰기. 왕양민계.
1: 리, 민계 차가로 제주. 오늘 경무시라도. 아민주락세 영매자, 삐리다가 주의.
0: 도스고다. 락다치도 회교쇼오디 급히입지마시 디랑기제 유시제태라 마담디 쇠버시 체자 자외내되디 탁주모토부이나 대린롱도 교제 차오디네 유토부이니 제마된데 차오제균역지시 대대다 디자대다 디자디 내가 지시손자 니와도 셈니에오시 이다 니에셰디가 양갸시 쉐다 옹고 발세에 조단 쉐다
1: 옹고 소숨쿠이나네 마이 샤시 창세나르 규 디네 샤시 야쿠미야네 기후나르 규 디네 무투
0: 디네 화시
1: 기훈 파자나 주규리
0: 시베
1: 시
0: Dengi ribi.
1: Ri.
0: Jema ne. Nye rang la labi xie zhi yu zi. Tante zi zi dindir nye tong guar da. Mi xin ye togu che bi ne. Rang ge nye bitin zi yang ta gui yin ba. Yi zi dian bu guar zi. Zi. Dirin da ga cam xio. Xie ya mang chan ne rang ge sim ning ma zi.
1: Gen lu la. Tarin kirangi. Nga simsu shira dana me. Tundo. Nga mangu di rilam nan za toche na shuyi. Kese kirang me na nga ta zu. Nye gana gudum gyo jang uide yoshi.
0: Rama kibche adi. 不过呀，你最近我应该嘛是。

0: 드레스제 초드구야
1: 초메자 대니제 대유 아 심슈 니게리샤 레로팔라 능주제데자 니 심뉴 팔라 친송아 제모스 도스네 우지피소나 코나소 리슈슈피지 뉴욕하나 니르테바시게와 니에 속자 대비 루심 야 오지 속고기 수주고인다 루
0: 머시에나 게토니 던다 탁주 도우로 인지 뉴욕은 제 라우도에
1: 뉴욕 좀 말라나 탁주 지그리비
0: 마용아 드레스 제마간다 니에 속주 인비시고 라고 마친 대유니 니에 제초 용도에
1: 허지 장원의 여러 흉사리도가 주린슈부 유라게 란다도 나야 딘지 이보시
0: 디다 주린슈부 유라 저와 흐리오제
1: 통과 마치 니 싱그슈 장게 아스이나 그제 전에 니랑 세베지 던도니 없는 신 샥주딘 저 구지 지그시베 나 토마 되지 니 망고 요르다 유 앙탕구들이
0: 주린슈부 유라게 란 토마 되지 그 이보 싱그이니 랑게 공기 갑디 라야 흐리이나
1: 왜 니 미창망 아 루이러 모르고 고자 챘는 용고 매야 되십니다. 나 닮은 리 삼 중에 아, 정기제 대리 삼 중에 깊다 취업이.
0: 씨, 루이. 미즈근 제 신의 우지지 봐. 라게 인지 더 나오든 제 대고야 두게.
1: 니도 고지 선사 대외 된제 신인 거 맞지? 대리 있는 년 니 봐도 장미 미미 소탁 주의.
0: 씨. 라이 나
1: 좀 봐도 장미 미미 소탁 주의. 고지게 내가 된제 신이 효르베. 장미 미미 소위.
2: 어, 나 미쁘게 됩시라면 또.
3: 가리랑
1: 미미미스

0: 나도 남주 주인 좀 신랑지 되기로 봐. 아니 이거 로지 봐줘. 한국대 담비. 한국대 티투부 유지. 주소 계세요라 내가 한번 내게 민두.
1: 얘네가 이제 공부만 못 하는 게 있나. 로지 봐줘. 한국대 거나 강고 양고제 대부제 저에 잡부제 공부 그제 전에 강부 간지.
2: 대주 함 차지로 거 야탐 국주 거구래 죄미구.
3: 너지 봐줘.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거랑 업중 얼고 타 고술 고인배. 저주 이즈 타. 자수자 놈 류주 이즈 차장 유 홍종직 표주인.
4: 这天呢，开始追着，沿着车擦下。这干不起来的，写字快呀，都是干不到，可以把不得咱们马大啥去。车上老几把追，这追的，我那也不是多忙死人的，这长的是。也过些的，养死死的车。等我走的，这水真浓的，你那老里呀，开始下个木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担的忙不要了吧？
3: 现在这出去收购的个可是几多的？
5: 罗杰帕追，这追的这所以我那也不多。
3: 这讲价的写字可不真，真钱不多。
4: 多多这干不得，出去没个做难的来借不多。现在这主要的这所以讲呢，
3: 罗杰帕追，赔几难着？因为人工刚进来，国家当出去了个银，团结三百四，用黄金刚进来国，团结团结来借不够。刚你也原则，黄金国人我就我那个他，国说国银呗，通江及培育银，通江出去那年年对那不借不借。 현재 7월 7초

0: 대해서 대회가 야르오 김사 야오 더도 군제 야오도 와 마세란 뒤름 영샤 요르 봐
1: 할레비 요마지 나 멤버 규미치 다리라셔 동자 하실래 요마르다
0: 킹군 늦제 쳐마지 내가 쇼조 걸 창타 그러 봐
1: 이네 멤버 집살로 전부 거나 유름시라고 오지 나 접창배 윤세 삼이 단대 지찬에 본람도 거지 계세 탐지알람로 초네 나메람 쉐베 쿠미 자발레 페진 로튠제스 고르다
0: 응 오늘 뒤즈 정부지시야 계세 랑교스스란 뒤유나 니럭 체투바
1: 계세 니 밤는시 띵게 야자제 간을 니비야 소디데 게우유나 나 견드메 마세 나랑게 삼는시 피준디려 요마지
0: 딱다리 你记着去不去？老大请进去的。让这阿姨。
1: 是。你说这次见三去的嘛了呗？听完这边三去了的，谈到总局的。
0: 你说呗，你哪有把么钱？谈到，日子之间得干买呢，日子只要搞要买就是。
1: 我那当然是，你得上呀，绝人不过。
0: 用啊，请你当面农民多。得行的。我这年跑不对，去也买不起了。
1: 要着啊！
0: 怎么钱我买的？
1: 腾给哪年俺妈这批去个？
0: 以前呢，谈到欧拉大家那个山水最低贱，你也不能买的。
1: 哼！
0: 我腾多让人给寄钱去。
1: 是的。
0: 其实人家俺等买钱呢，人家给不给米多个？

0: 학삼 큐리입니다.
1: 어서 최대한 루시야야 된다 하루도.
2: 범행심 뭐가 오지?
3: 겨나, 만주 소중기 샤주 당구디 신의 거주야 중었어.
4: 통계 매배 너마 된다.
3: 내버디 시디 예배 빙쇼 대빙. 빙쇼 나라 차지구 도시라도. 배진 좀 여주고 기해봐. 내 친한 만주 소중 구리 세빙.
4: 이내 내버디 좀 여주고 면서도가. 최장 도이기 남버디 근처 주민 대배 지라. 면주 근처 최고 면심 주 지주지.
3: 렛. 前的 tiring chim yen suya di, nye ta zui chie ga.
4: Zhe ge zhe, rang zu zhang song zang, rang ge ta zhe.

0: 키랑 투조마나 비르메 차셸 모도 게메자 샤크 집에 규림나라 키랑 리부 당세시
1: 아 남자랑 민도 엄지라 네 도스테디 키랑 말레 남자 차이 웨스터스도
2: 남자랑 그 여마시 엄지디 로진 주이네 맞을 거 되리다 도스네 컵조디 비르지 양용배 돈나 주고시 대주상의 규대리 컵조디 갑절 돈나 제우르다 랑아기 파제조 돈다 지고고시
0: 신수
1: 나무니 낭타니 네키랑을 주 아균데기 리보닥제시디 네닝라 춘바게부디 딱다 대응도스기 제장아 지점명 알다가 교수 최고대원자 청아대 요미 기랑게 녀차서 도샤송도
2: 샤야 계제 마셰치 구조에게 뼈마다 시어디에 도나치 돔정 곳이라 마셰
1: 도스터디네 기랑 공기 결랑하자
2: 마시 엄지 동네 안 죽고 제르다 나 내려 잠이 장게 통소
1: 엄지라 네 차서 가야 접주부 두게라 차서 가제 겸말리나 좀겨 죽고야 요마시 제마제
2: 저들한 그 장제니 들다 교시 좀겨 주양이 봐 장그 차서 향지 차고도지야 망르다 닝스 가야 롱은 거치야 시도시
1: 된지 네 신기예 이네 키란 게 순야게 좀겨디 도스 주비나
2: 你亲就的车子家的面色界啊爹我接个是吧你别上面吧去落地间拿了你拉不就接能不去就面色你隔离是他给不赢刚见过的我不过于其实啊中间的周围呢你变成给二天安永生病你是个鱼就我们说那周马是
3: 저한테 랑가 창세니 줄다 줄다 도스 내가 저 팀에서 약간 민초로 제 덕이

0: 아주
1: 야 죄송하다
0: 지마 가발 들던 거 아주
1: 난 다 먹어
0: 그리 교아
1: 용아
0: 으지 추청배나 저말봐
2: 저말지 자는 아스네 새가 용으로 봐
0: 드리랄리사 야오쇼 시마동아 비싸스
2: 개요마지
0: 샹쿠돌림 괜찮으시야 왕야밍 도로시기
2: 으지 어?
3: 엄마 아주 춥지지도
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0: 예보역. 클릭클릭 불도. 뒤로도. 클릭이야. 시, 다가지. 모두 예보역. 탄도 예스턴다. 모두인다. 클리치야. 잡으리샤. 꿈토스.
1: 진부네. 예워 기업제 유용원 저기 공부 난로 디네 거르 컨테스트 기업이나 또이 파르제 카데레유나 디날 텐데 탭시 주어시
2: 베베 유베 엠지 저려
3: 나시 튼다 딘제 지러 랑게 지글 추스 칭스 기업스 안다 팅 당고르 봐 팅 야차스다 쇠데베치 디네 춘이 거 삼단 쇼지
2: 용마시 교야랑다 나란 주 시작체기 사지디 셉신베지라 신의 심주 요새 도시 교야랑다
3: 아생아 심주 칭메 갈래크기 니녀우유
2: 갈래크기스 나로 보시다 안카메갈 라고 요구도 갈륜 시야랑다
3: 아시
2: 교치다 엠지류라 야론다 야론다 엠지류라 야론다 엠지류라 교치 야론다 엠지라 야론시 론시 론시 교진다 마법시

0: 이르네 마버스다. 요치 요치.
1: 장가로게 팅제고야 고대요 말베.
0: 어. 요치. 이다 이다.
1: 내가 내려 줄게.
2: 어, 딱다시. 네가 봐 봐도.
3: 더 렌치에도. 무체비나. 타타메비나.
0: 교자롱아. 킹람살이. 사과시메 더
4: 기업처럼에
5: 那么要是咱们脱皮呢，每次得来要是给俺用过的血瓶不？可是让给冯新英的枪是给皮呢，然后那盘亚迪贴了，难道要嘛是？莫然让每次的恰恰去偷人家米的是的。第二年过什么时候啊？你冯新英的枪是给么呢？你吃没了，留住不用过的呗？第二年谁不嘛是呗？穷的那他怕，你让他看出些来，你也没读过，可是给你这回呢？ 冯新英给肯吉贴了人牙天可多天见，眼给中嘛是呗啊，热嘛是？给几天这学习，开始拼命接着考个幺七二皮呢，明年你不脱不打开门去不是？常不闲的给几天让来陪去当苦逼，过去的飞飞去。你心给冯新英给干起学的，让来空要是？
4: 一年长了，也给大家上了多次见面都会啊。菲菲，
5: 我这三道急忙，我这当不了。让给三道，要是当头一，我先这机会。
4: 我那句话都要面对。俺弄个给吧。

0: 今天中午呢，托家拿去了，托家拿去了。等几个俺们就跟那做了，托家拿去了。今天走，提到了面具那不成，我那行啥事情？
1: 俺屋里让了哈来说，小区刚验上呢，谁没人住的？哈哈。没事呢，就到厂里去，准备的也不是嘛。让了都给点这托人去玩去。
0: 你歇死。俺那不是也拉，俺们接应。
1: 嗯，让点点俺们接也回去休息。
0: 내가 날 깨가지고 엄지 룰라 기랑 등다시 김주신 용구를 봬
1: 뭔가
0: 도스네 니에산다 안가가 면강의 엄지 아주 있는 게 순조
1: 영아

0: 탭시키는 요말베
1: 동의도 수리 백개 주문에 다도부도 나라주 주토베 내지 야주주의 승부요 말이 야주시 주디 건도게 준지시 그리 한주 야정업 주디 장 건도제니 담은디 주도 제업창지
0: 니에 탭시간에 토뉴 야치 줄러 맞으 뉴슈 한유된 고기 야치 십조 다스시다 고기 저와큐는 맵디소 맞으 맵에 제토디 콘스르노 수 충단에 잠시샤
2: 계세 알레 님디 저 샤비나 미지게 녀섭지 면주 지담 샤르주니 말행장아 카테야 서와유
1: 왜

0: 야 미김비 너 홍디 보 미부다 너 홍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봐 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 기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보 다토스나로 첩제대베니 보라 로보카세시게 겹제 로가나로 첩바규
3: 조호도 생비 아이네 주도코는 깡바질게 한국 셰베고는 추베 원래 예쁩니다.
2: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기 때 군대 대비에 맞게 주대 인식지도.
3: 한국이나 야구스도와 티브와 지다 마셔 양외제 구두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으니. 콘치부 메고.
2: 콘치부 맞다. 한국 차나 고문이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나 고문이기 대비나 한국 팀제 차니즈레야도와
4: 我上个车子我还记得大大马的呗我就怕这他们车子演员去狂在国人的中国人不谈过所有人被这追一次他这是这种绿追一次车子演员通讯级培育营阿姨这的呢开始追着你你安这车子下这刚不车子是个话要的是个安乐国爸爸的这么马大杂钱这是老家把这追着追的培育起的
5: 罗吉帕卓扎卓也的我那也不是的我忙死了你扎脏死的也过是咱们杨氏是了吃死但是我的扎卓也真弄的你那路里也开始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小狗的也可是不起多的罗吉帕卓扎卓也的扎所也我那也不懂这是了这讲价的行事破过这借钱不多
6: 多多扎干不打出去没有做难点的借不多现在扎卓也的扎所也过呢罗吉帕卓培训那罗
3: 平安人光刚进来，国家党出去入伍，团结三百四，共同在刚进来国军中队过来这么个，刚你演员是，况且国人不中二个他，国军国人被通江集培育，通江村长呢，您对党比赛一年段有些团结七落七巧。俺来问的些呢，为啥要搞不起大雨？这段的人也请啊，罗吉巴追韩国的团结，为啥大雨？我呢，刚来是来看不着啊。
7: 我看不开不了，搞不起大雨，可得是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节，看不开这个呢，搞来这个温度，对不起不知道啊。
8: 俺是南区军人，不是南区的一个吧？俺那个罗家派出韩国的单兵，韩国的铁土部院长，去说可是俺那干部那个民族。
7: 你那个那些公部门，我讲讲这些呢。罗家派出韩国的困难，刚刚杨国杰，对不对？找也找不着，公部门在叫呢，干部干部那个民族。
8: 대주람차지로고야탄국주고고래쯔미고노디파주람차지연여체광제고릉업중얼고탄고술고인베저주이즈타자수자놈류추이즈차장유베통종직표주인하치자디너계속주이즈이얀제차차샤자깜부차다식즈코야도수강으로고바부디장마다사치자랑노디파주자주야도배주시다
5: 罗吉帕卓扎卓也的我那也不是的我忙死了你扎脏死的你也过是咱们杨氏是了吃死但是我的扎苏真弄的你那路里也开始下岗不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当的忙不有了吧现在这出去小狗的也可是不起多的罗吉帕卓扎卓也的扎苏也我那也不懂这是了这讲价的行事破过这借钱不多
8: 多多扎干不打出去没有做难点的借不多现在扎卓也的扎苏也过呢
9: 罗吉帕卓培训那罗
6: 平安人光刚进来，国家党出去入伍，团结三百四，共同在刚进来国军中队过来这么个。今年元月，况在国人的中二股他，国军国营被通江集培育，通江村长呢，您对党比赛一年段元月，团结七落七巧。

저 뉴피 안 되니 안주 심장 빠꾸래 줘베 니 저거 째 저거 뒤 니 잠불로라게 녀리 니가 저 뭐지 미 살아그 주시블로세 아 심장 꺼래 줘줘리 저거 잠바 안주 미 살아그 잠바리 니가 저 저거 아 또 여든 칼라 여든 베디 노 잡 먼저 드롭에 잘라디 응 캐주 약속 주어리

0: 당부 고와레 수업에 아니 시 스코디 잠바 이게 말이 삼사르죠. 대소제타 대미세 정신 기진공원의 주비나 교재 기진다 다냐자린다 첨부시라 요시. 냐자응외부 대니 냐자 계제 겐 세계라기 난주의 대주리 편조시.
1: 파르코트 미소 망시 미남기 튀기 파르톤 최외 나종의 남바 냠린 친대 여부탕 상람카도 내배 총강카기 미남기 이완양 국신유 미란 제배 표수 고유 체체 나제기 캥배 총강나 립시 튀기 장자 토마 규뇽웨 나외 장은 님바 망다시 미람 토샤
2: ngaina chilo chekdong gu ge gu ju lo pa yu ne la sa yong ye da na ce nya za da du ru che che lo sun ju la ju ki da di gyu rim na la ko ar su be gu si ni ra ju din je tong ya nyu nyu shi lo sun ju song ya na li na ni ran le thom ju
1: wa na chom re tho ko ar su be gu si tyen ge de kan yin na de ru tyu ni kan sing de yu ta
2: di gyum zen ka re se na da ji ya ni kang jong sa do yin na 하장 자체외 소자시리 제자 고아르 구스소 듄티레 자첨부이바 중교하시 다지 변종야 댄즈링의 표희 다 직디 종외기 표 리니 댄즈캉의 표희 간이스나 댄즈캉나샤나 미 대외 마음을 통제 장면 뒤에 갑종기 루유진의 먹이 제도그시
1: 세제니 나제냐 사케젠식이 롱우주타나 콩기닌다라 사드에 촉삼군이 두냐르 체베 자라닌바탕 조데 로마 자라닌바 예제 체베 냠뇽 삼보르데니 자라닌바 탕레 데베 트네 예제탕 세제 체데 죄기 밀랑위 덤규기 균장신유
2: 시니 담마시네 표기 나가미 튀기 생숑 튀겁기 징내시시 다 시티 제모니 직 출시다 직니 고고시 퓨리츠 남사 카드 시고시 진이 남다 진이 사춘고시 응마 생존 퇴급수이나 하장 자체영업식시 아 퓨리이나 지다 시티라 되게시 장나 조바다 자미시베 니주 카르체네 시티 거그리스 셰수요시 다 퓨리 망치에 끼라 다체 주고시 자라티 링네기 갭중 자체부 유산진제시 자라티 갭중 진내라 중을 르나 자라티 진당 오마티 응투보시
1: 장외기 린탄티 수입라 메바 텔라소난 듀유라 규차른 듀 메바 텔레 트베 린네기 상와른 듀유

나비 박섭타 지야기 박섭 트레야 텐제 링키 중노 리키 박섭치시 점이 토리야 차창쉐기 종캄베 박섭티 나즈 텐제 링마도 요마시다

0: 타자 펜춘야 딘쯔 링티 고친네 로죽진 주기유 디케 딩은니 심주 제바규 사르두 춘니 토바탕 응은진 사르바충와 십제는 대체지 균두 사르지시기유
1: 디니 종캄베 박섭소규 규자 최도 지도 잠바 춘니 토베 종캄베 닝시 난주 딤든 칸키 믹스에 젠시시 지야탄 종신기 닝다 두르비나 더니 잠기 채와요시 난주 균체 매바라 냐르차 응외부 중콩 최십 제제 냐르차 응외부 사바 두릅치야티 응알레 야과리나 냐르차 응외부 사베 나니 시제 사바 니에토바 치야티 테니 난주 냐르차 응외부 사지 치베 담에 믹세티 난주 냐르차 응외부 두릅치베 규림 나로라 답케제 콩니 사바 망부지 니에초 제장 예산바 나주 균제 매바라 토나치아 이내지 목베치아 이내지 최십치아 이내지 상마르 이나슈 게비나 시네 지야타 제웨 제므타 지야타 제웨 지네 능주 티베 마와 니도르스
0: 펜조 야딘 쯔 링키 냐르자 토담 심주 부 겐구아시 인베응은네 시르블라 타동 개치웨 레가 신시 여바티 릴툭 제탕 치미이
1: 타다 짐드윈 치야기 지야탄 제웨 리네 토르뷰 낭드윈 카지 레리 제제 말라 렌싱 토네 라딥 소야이 지야 캡고기 냐르차 응오부 이네시 리네 테기 띵서베 낭드윈 맘부직 나주 응오베 타 심주 체교 류디오시 제잔 티조 모베 체오시 순이 소시 레베 종지기 지제티 지게 되게네 기게 파르스기 요시 라주제네 숨디 파르타 숨디네 상의 파르기 토제티 리미 갸다 두주 되니 스부 요시 대수 부여증제티 나고네 아마 파르기 증제티 미니 상안에 숨장아 파르스기 요시
0: 안주 추십기 람부티 내급 참조 제교 양시 원장 리약 덤규탕 미탕런 주 함진 조령 시베키 전자탕 균진제 탐지 맥두 사르바탕 Tsuni Sarba, Tongzor Sabacheki Chu, Gunche Mebar, Gun Gyangtang, Gung Mui. Dikarni, Tomozong Tang Kamar Zongi, Chetu Jebe, Tuje Kimshi Yila. Shizetung Yer Dotin So, Yekam Dam Jilinki, Due Chukun Yangshi. Konzu, Chuor Dimbatang, Chungchung Songjong Chedi.
2: 年底的错堂，厕所送给解决过。冬天前面，有我们朋友来接呢。错给推荐，冲冲错了，哭了些吧，肩背受注意。年年在当，那不如过年在，那更把四川人吧，那就真把做给，那共基本年在，预防那当那位社区上的给当，那上火当，当时大春节前年，给给过，经过年。 预防那当哪位社区抗给监管堂许诺，如果苍白人打人命案，让人难处了，人民路之上是这样难处的，给了第六个难话钱。那话第五名不当，那话手脚吧，四处狼吧，就是两把手给，那就预计预防那当哪位社区抗给当。那话五只长把手给，那位那就预计预防那当哪位社区抗给当。预防那话社区抗给，那话我不当，那话张世前呢，给了第六个难话事情。
3: 也用给母鸡同大一些，人民啊，陆局长细节，娘们见当着。那我当那位那就有些预防那当那位社区看了别当，别当陆局可把两个结果结，主体送啊积极给，三点哈斯同意两针好了，覆盖敏感给他追。

0: 我们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这样的人都是 这家家大小子婆婆这，见钱不多。
1: 多多扎干不打，出去买个做难点的这么多。这咱这主要的，这所有管呢，老家把着，培训那着。因为人工干净了，国家当出去的过瘾，团结三百四，永康在干净了，国家团结团结来这么个，干你也牛气，况且国人我就没人过他，国说国人呗，通江级培育，通江翠翠那年年端囊，比赛一年端有气，团结七落七巧。
2: 야미 김비 너 공 대부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코 로친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 추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3: 친비 당기 튼세 친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스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추 너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너 공라 폭도 미비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비 십수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5: 다야 자기사
6: 자들레 돌도 주베
5: 자가티스스케라 케요 마레 람보고 로친친네 마레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주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자리 견치민도라
7: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5: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리 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수디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구지 링기
6: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라
5: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천사 사르디르다 치로레야 니메오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레야 나쁘빵부 야부시여레
6: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5: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파르디 문지 야부시나로나
3: 타스 원조 톰레 창괴장 한리방 총캉 꿈세캉 럼수 미주 삼비오 한리방 총캉 링고 샬람키 게컵록체 카트 한리방 총캉
8: 보 다투스나르 쳇제데네 보라 로보카세시게 게브제 로가나르 쳇바규
9: 조호도스비 다이네 주두코는 깡바트르게 한국에 배고는 추베 월레 빠미도
8: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브데 군디 데비베 마체 주데 인십지도
9: 한국디야 야고스도와 티브르바 지다마쇼 양외제 구독 기대지가 군에 레버 있어요. 콘치부 메고.
8: 콘치부 맞다. 한국 차나 광니기 국주고 깨리샤. 디가나 광니기 깨비나 한국 팀제 차니스레야 도와. 보상 차지 마지. 딱딱 말베.
1: 너기 파주 함 차지 연여치 광제 고릉업 중 얼고 타 고술 고인베.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베. 톰종직 표주인.
2: 야미 김비 너 공 대부 미부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수 된 봐 고나 고유코 로친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미 니 추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3: 친비 당기 튼세 친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미 나스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 기고니 민추 너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비타 너 공라 폭도 미비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비 십수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他是杨晨朗富康面康体年对不三百卡纸清笔糖那年地糖地年洗个子路木切地葵卡纸清笔糖那年面接从康老个重叠捏通去滚不浪老个路穷糖不要卡纸清笔糖那年面接从康
0: 야차조대인나가르노여서나아니보고콕하봐디체디콕하고도와샤감찬여는샤짝튼콕하고도와딱코바이베인나내가년거디게요샤짝고도좀가르서나보고고기고기라착시도부차인지보고고기고기라찌뿡어주차인지아린진지당뇨병스

0: 믹스에 생가조리 디나라 개개기는 훈제문들 쓰기를 어 디라 딱제 제가 조도와 딩을 하고 걸어 안에 엄지를 끈지 쉬지 딱제 가르치고 섭섭 가르치게 돼 뇌를 조도와 안 가서는 마서나다 초마슈 거기 라기들 저 집에서 도와 어 디진 뭐 당부들 있어 다 림부 님이 된 거네 세비 난 가르스나 다 보고 코 사버 봐 어 코 사버 얘는 안에 맹가는 요제 딱제 가르요 그랬으나 아니 다와숨 게 예연들 딱제 비춰줘리 들라 가르스나 아니 안 저 MG 시대는 NTS래.
1: 당연
0: 저 내부 팀상 망부지게 NTS미 세브시에도.
1: 내
0: 가르쳐 가르쳤으나 안 보고 징백이 토르시다고 하래.
1: 아,
0: 내 보고 왕부 연재시대 저와도 와.
1: 디지치.
0: 아니 뭐 되나? 아니 차자에 저래.
1: 내세.
0: 차자에 되나? 지 당시에는 당시 종합증세에 대 대체로 나도 딱 제치워래.
1: 내세.
0: 아니 당시 종합증대 차자에 대다 구주자에서 나가 니도 와.
1: 내세.
0: 나디 인심지 당시 종합증대 다에 김재 가르쳤으나 아니 당시 종합증대 개시 디체기 부디 개베이나 부디 체데 일본 노범 민도와
1: 아
0: 일본 노범 민체 아니 일본 세범 민체
1: 톰톰 데니어스제
0: 개시 마 개베이베이나 개지시에다 콤바데베다 타나 줄르치도 클라스에다 랑글란지스 견디기도 와 근데 디체디나 개시 개베이나 저 가르스는데라 맨조 지에 민도와 근데 인지미지 따고도 와 산다 디나나 차자에 나가 니어레 나가 직견할 구해 줘로 봐 디나가 저 스슝게는 리미리 Mabuti Suminganda, Dinegi Mingangala,
1: Dagja
0: Chigro, Dibuka Gangala, Dagja Chigua, DJ Dagja Chibin, DJ Miri,
1: Ness,
0: Chicha. Sine, Mabu Dinanda, maybe, you know, and Tawanga took the Ligurba.
1: Ness.
0: Be tried to give you in a carousel, Tawanga took give you in a, and the one put you in jail, commit some me, Gangla some me, Gizzi Dagda day you may, Levena chew you may, Kemena chew you may, and Nanga Tang you may dig on a dogwa.
1: Ness,
0: that dig in a one put you in a shook chisho goodul. Good, 동고도가 진짜 숨부디 되게 개찬이시.
1: 아, 네.
0: 다 보고 개찹이나 랑게 개찹이나 가르스나 다게라랑 수엔데. 초도 닥담마 되어봐.
1: 아주랑가 초도 어,
0: 개개 개네 초엘레체 초도 레체 개레니라 여봐. 다랑가 옛나 아니 디 가상아 주 지엔고 측디마 비교된다 도와 기드네. 아, 신내신 관관제 도비순데. 다랑가 양 가르스나 깡바디 근데스 추 나로로 루데니 수랑가 칠로라 파 제제 지기도와
1: 어
0: 디체데 가르스나 안 간쪽이 부구 뉴슈디게 라스치에디 다디 가르스나 가정 아유베이나 글라야도와
1: 레슬레
0: 아니 코 가르스나 자에디 야도와 인상기 지속에 간쪽 초도 쯤이었다 좀 샥주 춘주를
1: 다이나
0: 밤에 나와 마담 제 투주 마 십지 장지세도와 아디 양데 세미네션의 방법을 제시하러 와
1: 아니 그러다 두균 그 초에 대해야 차시하면 습습 제거야를 지금 제유나
0: 당연히 저 왕부균제들은 안 두균 그 초안하라는 습습 제임나 사장님원의 세월발 今年 아주 클라스에 들어봐 또 제수직을 봐 다이나 팀상에 아주 클라스에 망보치 들어봐 가르소 그래 소전에 있는 미신의 레뉴 체균 들어봐 아 레뉴 체베 옛나 가르소나 되고 아주를 마서 모장기 되지 말아봐 세리스 수 말아봐 그런 중국 세리네 카 제도 가라 수주 망보치 쇼 주도 와 수주 망보치 쇼 주도 와 수주 망보치 쇼도 가라 아니 아주 개시 수주 예산 생기는 수주 가에서 돈도 체베 이메이나 위생수 A사도 체베이나 체베이나 아니 왕부진전저 교회님한테 와 칼라들 습습제제 정중기 모장기 칼라들 대체고도 와 인지민지기
1: 토난들
0: 최고도 와 아니 나 로춘주 부환에 맞아 아마 로춘주 자르 봐 다 딘자 가봐요 봐 레뉴 망고 체교 딘자 가봐요 봐
1: 멤버 없음 되다
0: 이제 면 야가는 게는 멤버다 나이차다 또 가보치기로 봐 다 딘날 오늘 그 오메 소주 유미 시에부터요 말이 어 그 레뉴 망고 체교 소주 망자 쇼차 그래 들어 딜레 소주 쇼나 쇼 버지데 들어 잘라 냄비 딘자 게임 거래 야가는 게 왜는 반시 지방 소나 또 게임 얘는

0: 안에 가서 제 나야다. 진봉의 좀 나자 나야다. 저 야 라인 것도 와. 안 뒤에 대시 붙이면 돼.
1: 특히나 아래 기타 티 기타 디 록버스 네임인도 근데 코나 수연대 지도 와. 두균탄 간서 다 사자니의 차샴는 예산 카뉴인 차으로 봐. 예산 사대 다 카뉴인 지도 좀 봐. 다 근데 그래. 푸디 예산디 추금은 도가 아무라디다 나 예산 사월이디게다 보험하고 공기디게다 수주 극한윤 제아디게 여직 지그동아 디가는 게라 승해한데요나
0: 디디 인더스리스 디 콜랑 안 주이나 예산사디 커섭치디 아마 책벌 드려거래 사이 나가 주 데르바 체리스인데 니네 니 페이지 주어봐 난다 추두가라 치르부 부에 사야디 조치부도와 문에서나 부부 사야디 조치부도와 약속신나 부부게게 다와숨세 스부 코차브나는 부부 참샤나 지기를 봐 아마 더로 모토 다와숨세 견돈 다와 죽디 조체쇼드지 아 디네 더로 커섭지야 가르스나 부풍원에서나 안주나 부코에 이나 딜릿조르 봐 딜릭이 뷰제데 야고과이나 데고도가 수준날 한신 신승에 데고도와 아 디네 가르스나 타마티야다 장라동에 다 사자니가 내르다 디 인짐지 습서 채고도 와라 믹스에 가르셔서는 부호도 간라 안에 가서 뒤도가 신이체 디네 티체 가르사 무추체 어 돈도 라고 차이민도가 아 디네 가르제 규자라랑가 랑가야 내가 지에 고라 데르도가 칭치다 요치 돈도라 지단년데 요르바 어 딘데 라고 차이민도 아 약속했나 따천다에데 마다나 약도라
2: 단다 시야 네브디 조디다 어 수치 마담베 네바 어 보고 임바 Tepukuti kichay na tawasum tile chi mindu. Ani na zaygi ta kyujin zoodi na chikday pukuti amay na omati teyamashim chichay na pukuti ya tsuchi matangbe ne zirin de chiongduwa. Nibuday na amay pukuti na chogo na kodebe gabla ina sasui sajili ya yiso machebe gengi ina pukuti ya karukyon chedosa na sukuyukangga tsalong chayari ani ya gomba chomba. Sumbuday karesa na ani ngaranzu pukuti maa kye chabe chile ina ani amay oma teyamatu zanya amay bedukhura pukuti ya da Zambaran, Zambata, Tidete, Tsujuigan, Samsuchi, Matanche, Gyun Chishu, Odege, Chemer, Samsandu.
1: That's in the glass, I need you all, that Bugumago Conia, Dacce, Chiguarichia, could you go to China?
0: Dacce, the Gobitula. Tangs on the Mixegi, Tengati, Hunja Mendes, Nijorba, Dinala Chinja, and Dacce Harrisona, Mungshi Dacce Harrisona, Sobutolo. So, what's it? 또 저치 비슷이시야. 근데 이천 지순 쓰기로 어디 인심이지 깨지다 세버 치우고요. 난 거기 나라 추고 유매. 왕부준전디 수수 능민나 가서라. 밤에 보고를 제얘기 나지는데 이 야나마나 보고
1: 내가 저기에 이 이천 신 쓰기로.
0: 어, 이천 신 야나마나 보고 소수 매배 소수 규제대 균도 중요이. 아무데 봐봐 나지 매배 보고들 나지 개버 봐. 나지 가르쳐 균제 균도 중요이. 어디디 세세딘디 치우고게.
1: 나 때문에 보고하고 관계 운에 대단히 운에 개침 쉬우셔도 와.
0: 그래.
1: 딱이라 이내래 때야 드링케스 좀 가지게. 나 보고 저거 나요. 이내 나 격부체기 세제 칼라다 디게랑 도나제 심도 격부체기 심제지. 단제 인도 좀 봐. 아무디다 칼라다 딘제강리아다 만족하게네 차샴 시작금다 제 페이스로 와. 단제 지제 안 딘제 심나 보고야. 누교지 주나.
0: 딜사. 안다 속보 지제디다 보고 가야 될 저와 치부 여러 발 아니 또 진짜 다수 치부 데미가 안가 나 제피 지스니디 여러 봐 땅 아사감을 땅고 요인가 드린 숨제 디나미 망제기 아니 그 사감을 땅에 탑시도 노려를 도와 어 땅 아주 되지 뒤에 집네 시 아는 걸랑 안타디 인침 쓰이게 고게 쓰이게는 아라 세시 거기 날 때도 왜 검찰 요나 때도 딱다 나 때도 샤작변 나 치도 같이 따고 도와 어 아니 디네 가르쳐서서는
1: Lujung tadi
0: je. Oh, lujung lah. Saya jaga caju, tapi na mang saya jaga caju yang risal.
1: Saya jaga caju
0: tu
1: mang
0: gua. Ani saya jaga caju tu yang nak cari ni orang sana. Ani buku kokap. Di sini kokap tu gua. Saya kamchan yang saya jaga tu kokap tu gua. Tak kokap ibu yang na, tapi yang ni kedai orang. Saya jaga tu tu cari sana. Buku kokap kokap la, taksi tu buat caj. Buku kokap kokap la, jemput orang tu caj. Ah, 나자 랑가 눈주 가리스는 보고 다와 장장도 캐트고 말이 근데 막고 요래 가지고 되게 랑가 보고 다와 눈주네 기주 가봐 다와 계주네 기주 가봐 어 나자 눈주 치기도 와 대직체 아니 보고 깨베 규름을 가르스는 깨 가고 요 봐 슉 대수도 대외야 말 샤간가 좋아가 샤르 봐 랑가 야 니 지간라 제 가고 저 슉 깨 가고 치기도 와 아니 되고 내 게임도 제 샥주 주주 가르 봐 하여튼 내 깨 차비 있는데 야 아마 차슉 치부셔야 니 저기 니가 도와 어 차슉 되게 도 강아 작베 Saya tak betul gitu hidup tu,
1: kerja
0: hidup tu, kau jujur hidup tu,
1: nanti
0: ni aku kahal lah. Saya guna cina sokbo jizat di, sesi dah tak tahu sesuatu yang aku yalah. Ani luzat dia sesuatu, bukan aku kahal luzat dia kerja sana, nampun tu bakal loye, ribal. Nanti ni cuka ye, tu tu cie yang muda tu
1: lah. Yoga tadi.
0: Oh yoga tadi tu, tu tu lemah je kerja sana ngaco na, yoga yang tu serba. Kau cakap ina, ani luzat ina kerja sana, cuma luzat yalah.
1: I think that's a mistake.
0: 가르스는 믹서를 써야 가르스는 되게 제가 집에는 무인 트럼보스 코번에 막고 주고 도와보라. 응. 코번에 고 주고 도와. 다 팅 안 주고는 신 또 치슈도 끝때도 치슈 치고 도와. 응. 끝때도 치부 치고 요면 아니 딱제도 맞아는 끝때 치고 말아 봐.
1: 응.
0: 다 팅 상 아주 되게 가르스는 딱제도 치불 메린 제고 말아. 딜 림바티 제고 말아. 응. 디 림미기 딱제리. 응. 디 제에 가르스는 나는 아주 집에 돈 줄라 나도 돈 좀 매버 디 가야 찌기 걸어 봐. 봐. 안 나도 디 숨디 가르스는 딱자 제 맨조 제 앙자 줘 봐. 디 마보 마보 집법 체시 줘. 어디나 법 찾는 안 보고 신의 권을 주기.
1: 네. 응.
0: 다른 안가 보고 코 차견 줘 열어 봐. 아 신의 하고 견 줘 열어 봐. 눈을 마요 비치. 네. 아 디 제대 가르스는 다 보고 고개 고개 딱자 찌기 찌기 체제 앙자디 맞자 고개. 맞자고 있나? 아 코가 나는 보고 걸 줘.
1: 네세.
0: 야나마나 부콕바나 출라두레. 야나마나 부디 마쇼두레. 야나마나 기두가나 부디 기두가나네 침베고네 케죠. 에진네기 부인죠.
1: 네.
0: 세모가 부인죠. 어디데 스케줄도가. 딱제 제대로 좀 쉽시도 그래.
1: 다 지는 게라. 다 부 엄하고 콜리아 다 사자니리아 차샤비나. 클라사야다 추주 다 사야다 딘제가나 도난 최고야. 근제르신다.
0: 다 아주 클래스에다 추주는 거는 신나 보고 코나리 마고 배 마고 콩라 임배이나 조르 친나 디게라리 가르사 추주 증가티 단백질도 조 채수체 공화체 샤체 我们的체 디조 채수체 아 티네 디고르바 식즈도 고르바 다 이나 식즈디 응원의 셰베이나 지싱기 식즈다 아주 심제기 식즈 생는 지싱기 식즈디 야오르 지싱기 식즈이나 아니 배가소르 따가다 아, 갈란도 주식도 좀 야오래. 다 심지 식스는 아는 아주 현안의 치료여로 봐. 어 주스로 봐. 계속 계좌고 봐 있는 숨전니의 저 신기 식스체 숨전직대 아니 심지 식스세네 야오래. 다이나 식스들 세시 쉽지 최고고이. 저도 전에 다른 증가들 알았어. 아, 드네에 대해서라 알지 리스로 저 탄수화와 우수조로 봐. 어디 가르스나 아니 둘이. 둘이 돼 가져 나가 좀 봐 있는 야가도. 사랑 안 가지고 있는 랑은 사랑 안 잡아 먹을 수 있게. 로춘주에 나가 드면 수 있게. 랑가 나가 뭐뭐 메시지 메시다 둘이 인지 미지 나가 가족 좀 봐 있나 야가도 둘이 주부다 시부디 빼제서에 채 가르세다 마세디 빼제서에 채 빼디 가르세세나 용민도 빼디 걸 마세세나 용구 말바 티베 아디나는 없제디 가족 나고 좀 봐 있나 야가도 네 신도디 채 약속주나 니라 없제디 까만직 채 신도디 모조도 직 채 사딘 삭세세나 지기 냐세세나 지기 자세세나 지기 사이나 심제자 총어도 줄을 치는 용어요. 냐스로 다샤도 좀 같이 지단 치료요 말아봐. 심제 체도 줄을 치는 마요. 뭐 디디나 아니 치료 용어 디지 샤디 디스 작은 난 수요래.
1: 아, 네, 됐어.
3: 추구 코르베 뒤진의 고조디 주매 지단 미조기 세주 돈용게 멍시딩 워머탕 냐샤 샤샤 공아 샤나소 원장기 카누야급다 댄자사와다 로듀나 로메 교주다 초진 아바서 커섭 체크 대신 멤버 글럽신 주매 딱제카 튜도라 체크라 주매 류감다 참배 류중카캬 멤버 가신 주매 서귀 돈님 춘진 야부 통나 마부 대저 용교 편바 신도 체
1: Simonike, ngazu li zengi migyu zoti na, lingi zo di tangki gyunshi kangman gyuja che ne, ki namba mindari si ludi simgi yungwa che gu tikin. Simonike, ngazu li zeng shuzam taa she yin, jime li zeng nang yangge che yung. Lingi, shuden cha go.
4: Tiringi li zeng di la ya, kanyi zhojo mi dewa la, la yi chi su la dekwa, shebi li zhong di labgyu yin da.

조시 등의 지역 왕라 땡비 코미 없이 다중수 마스 차다다자 소인스기 조시 겹라 상다냠레차 주둥 이거 요시 파신자 섬내 호스톤다 계승아 이지이나 네 드리셰브 능시 저우여 계시랑 이제 드네 카체 니이나 네 까미오 계시랑 데데 니이나 디가는 민지다 Lektu buji du siya li zindi ya wu su jie. Laksang mi ling mui la chuk dung yob chow zi la. Zang ye nong yu yung ma zi.

0: 你家公司的送的大把米西币嘛，咋会得给自己？上个好过去个。
1: 每当这些事能看来行不行？还是算的多。啥了给谢玉的？啊，好过没行。
2: 谢老师好着。
1: 卡里，俺们都转点面对个。
2: 让个来去生病。永安，
1: 每当这些事我送个云给。英弟，洗手一遍，忙着打毛用啊。
2: 通宵洗一遍。让个来去生病。
0: 성진초 퇴근 나와 도시라요리 가로 찍더니 제게해보라 보고 보스니에디 장마 찍버리샤

0: 귀는 것이 라고 왜?
1: 고고 캠주, 나의 린조이.
0: 신부 가르쳐 가지고 와.
1: 드린 차집 싸우마리. 니랑 저 조조라 티제. 참매들라, 무조 야호시.
0: 참마 집진 제시, 무조 제와 요시 왜?
1: 저마리. 팀원이너 라송고님동키 좀지 처집 정량시. 탄더 나 성지 주기 가로 정량 차우리.
0: 장게 디제스 러자. 나는군에 남자라니 열시.
1: 남자 맞지. 콘주라 체크하고 수고 마리.

0: 쇼.
1: 아.
0: 다니 하규. 씨. 더더 미마 데르더기 봐. 니님 하실 때야 송. 다니 했다가 저티 로시기. 더더 진도 세베 니도 뭐 어디 때도.
2: 샤포. 다리 정마시. 디링아 진도 쳇세 칠 휴자. 네, 세요 통주. 성지 주게 듀크 저 담에다. 투주 가서 고이메. 넘규 근데 유메. 네, 세세 진티 통주.
0: 진주란다 미마이도 마타카도
2: 정민도 큰정도 타보도 성취주기 미마이도 데스게 미냐 통유메 그것도 데시그리 딱이야게 세슈싱그리 그것도 성취주기 미마이게도 샘큰 림통도 딩에 세세틴디 통하추 단다디 대비너 성진주기 정문단다 다가라샤 이네 드링 단다디 네, 정말 큰 돈이도. 난다 대다도. 네, 내 돈이 가고서.
0: 진짜면 우리 진짜. 저랑 애들 대시하자. 다리 밑이 꿀토로 봐.
2: 네, 성지 주기 삼다다다. 현재 하고비 너. 개그 된대 마트 부리.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렁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호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애키르수야바 지조기초외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레군디레둔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쿠유라 닌달기궁치네 롱쿠르둑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쿠공기쿠유 장자균형치바 쪼내쿠공수 고용에게 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춤미 카나게급 로숨옌키 응고컵급 미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로체기 응고컵급급 꿀맛치구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용기 응고컵급바탕 권내탄웨 민컵급급 让我们告诉了数据规让先你个片了地堂用途

0: 지린이 니마 사주 전도로 체가 된 시기 인그레 수시야 카드류
1: 니아자 송고 년통 레베지르 젠지 당고 체브드그유 젠데 체베 미마 케젠기 리첸스야디 소모투자 로반시라 유기시 이네 영커르 젠지 시투자 나마라이 농규 유기마시 영커스니 동원이 켄사시도 란다 가족 젠도 체네 쇼우리디 서고베 젠지 체베시고마 들간치기 트리양 크쇼 체시도 Tari chato lo mingma chachu gaya lo togo chingye maang maang chugi, rangge liang zhi shikib zi mebe.
2: Ya chigo maari, pas nian nian zui jayi kri. Liao liao, nian ling zhi gibu se yu. Pige dim chu jim na chigi. Te ma zi ling zhi chun chu jimidu. 做些学的，别个学员了，看不看不上的厉害些，记录人家对拍不差不大，拿落了第二年都考不起好些，马上别个闲打满扎给，清制度，看些什么？
1: 看些么？很多游客都在上当去呗。同志啊。
2: 要可给查到呢，让大侦查起来给调查起。等到你们去调查水，让给连什么给我们，场面让谁下生嘛是吧？等到听见了，三大姐姐来的，俺你妈大夫的事呢，你们多待会儿的，肯定是你吧？第三大妹妹，
1: 我可拉死我主意的。

예. 놓치라. 가나브리야. 드리스 한 거지 님이 벨. 드리나 레도 어디. 어, 쟤는 네 최고의 하들. 가키스 고암도. 날 건줄립지. 란치를 참차요. 사수는 네 화기요. 네 솔로시 용도게. 까까스 시나야 관찰스 있는. 예. 뒤에 간다 저거 하도. 다시 듣지 못해.

0: 기니 무슨 급해?
1: 텐카시 돈용 유기리.
0: 엉청아, 들리니 레사 친구.
2: 보디나. 야, 레시 먹어. 어, 들리시. 니랑 공격해 줘. 장한 세지 또 샘사 교시. 니 기타 다부도 로마 형아.
3: 아 좀 해시. 엉청아, 아 좀 해.
2: 뒤동 해시.
3: 지 엉청아, 아 좀 해시. 아지 아 좀 해.
2: 니 샤바 니 말이야. 롱대 그룹에. 니 장순 부시다. 지 니
4: 송.
2: 시. 야, 이거 교시. 교. 게임하다 뭐 형아.
5: 小车, 你让 Yashkinda. 咱们小姨搞不起阿弟, 让个姐姐的。
1: 妈是, 莫让了军团院长, 说是军团官都不是, 退出军队拿了, 明是个开局的院长, 什么外国是都不是, 第, 莫让个姐姐的。
5: 哟, 小姨,
6: 嗯,
5: 让你在老师头上, 搞不起我的。
6: 搞不得。 年轻人呢, 양결 학습 능력 세약이 인도 시부디게 통두 승고시라 티지
2: 인디 승고 태고 줘 레자라스 투베 마세 니다 친구 여러분 니에 범을 경 가봐요래 야 장빈 한 인지 가기 저기 뭐 제일 잡주시
6: 마차네 마차
2: 송고 님도 제일 잡주시
6: 고야민도
2: 전지 저시 만주나기 경시 잡주 영도게
6: 네 영 봐
2: 세다 님도 잡다이다 잡다이다 야
1: 老许，啊，让客户长是叫人的。你怎样不等这说啊？让姐姐的，你让老婆嘛。你让你也是这样一，让给俺兵下的伢伯妈子，天时上冷，地土热。俺们有约，没有约呢，先讲休息，天还休息。看意思呢，送过年都给做中不是这些小兄弟们都。
6: 咱俺总不送上，俺来给准备了平日什么去？哼，没得学习。
2: 差不多，今天下午你让是不是下午？小姨，对不对？徐志让。
6: 乘风收。卡卡修。老徐，俺俩你个这娃了点呢，给些点怎么吃过来药嘛是？吃几粒面？俺俩你吃不了多少盐，听哪么样盐？

0: 당기니 뷰티시 고비 제사 상매디 꿈에 봤으로 카인스너
1: 구다노스에
0: 구다노스 다른 영어였어 여호와가 민마사주제 주식이 있을랍자 당연히 지기 그럼 나로
2: 通算，上面通算，圣经中的真最起来看明算。这个倒是不啦，看人穷了，看人个米干的，是错。我呢，第二下，明码查局真都算有别的，全把这些都留下的。诚意，电视上没让钱去的，光给你送过年冬季，估计上面凑钱呢，让你好久是来送的啊。这一定这么算的，看人个，顾客谈资难投机。 대수 삼은 키랑 그 제지리.
1: 디제 마시다. 디제 키는 마시야. 네, 레더즈마다 시네. 제지 거 시에비는 정려.
2: 예.
1: 밤에 학주 제도 네 디제 하시다.
2: 지게 더시라. 디제 소만한다. 네 년통 바르 겹로 제삼이.
1: 막사 뒤뒤 퍼부다. 먹답 지뒤 진주 제리. 나랑 저 송고 년도를 키랑이 진주 니 유배원에 이 만주 앞서 하시자.
3: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1: 过了呗？请我去，你爸都去我啃几天呢？这咋也请不起？
2: 别担心啦，那我们明天休息。
1: 那不，上来开心休息，明晚开心什么乐休息时间，绝不叫你给这么久了。我，这个睡了，别睡的，你休息真随意，别睡的。
2: 阿家诚意。다른미마차주전도등라니님도적용시에도나의아자라님도럽전치하고급시라봐지지능다요마지
3: 리샤장소수레그신다요르바
2: 나레그가르요바구뉴전주글레천수고미해봐지겹슈라나아자정의다럽전치하고급시대난다
3: 장르고급자미디지겹도시불라라라레비시
2: 능다무
3: 미마차주전도디정의주월적용시주근데신의딜학삼령을차시해시르바손드트지도양세리심주치기왜
4: 착시도스파시야
3: 가봐과유
4: 진주기아시나구제생각님이다장기야아시나무구아용두게
3: 지로진주기가스도
4: 가봐가니캐리는다가지보미디니니几个年纪看的这种几个意思了几个年冬岁节这连这明码错过了几个切磋金钟帮俺个切过下毒哎哎俺的三门肯定是当年几不明度
1: 哈喽跟来个西索我那意思没来的斯拉切莫来年腾多长在忙我的这大声这忙我的这修故意哎呀给我斯拉切莫钱的干了啊
3: 今早这米酒没腾做用在这连样切多干来菜买不给不要谁我那不要成为米酒呢腾做那我是等嘛谁今天地头的这拉出门天子的年五年先呢做哦看这是了不对哦看他你不要吗谁
1: 给这看这些我们三了吗当过呢帮面团的乔吗谁
3: 帮面下的人细细这么多给这看谁没打着我要吗谁
1: 记着小何上很多包面团的这些单位呢，俺也包面团为俺娘拉这罗杰生这学过去吧。
3: 上包面团呗，光三姐你们都是你们呗。
1: 上包面团到的单位呢，俺都明白说明多。女的。
3: 干么？对了，包面团呗，俺上个包面团呗，生这学过去。
4: 啊，这得这下，今年年头了，感觉急不急？包面包了没了的。 dinye jixie, pinye jixie, nga bie de bong yang ge, sim zhe leng ge. Xiao Lan, ran ma due da, ni ran jixie wo. Ran ge xiao jin le, jin du ke lin jiu ni yo re be.
1: Ya, qi zhe ran ge mu tun qie ma re be.
4: Ni cha tuo le ni mu tun qie bi, xiao xiao jin ge tong gu ma shi. Ran ge cheng yao cai jie, xiao jin jin su ke lin jiu ne, di sing la ma re be.
1: Ni sing ka lan suo.
5: 明晚也免心别说过明晚擦去整都进来修你对我说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Kari, shangjib shira meyab chakshibe.
4: Maji, gigen jiga loma shiba. Di pyanzu zingri danje karchi ore.
1: Tengi dine nye singlengis, zogyu meyab shiigi.
4: Mimar carchu jindu di. Di namgyu ga jindu yina kesi yo maji. Narge di te chada achu isha. Di pyanzu nil podu ti igrda.
6: Podu ruya kari yabu. Rangbaba dangani mezi jindu chebi. Tabshu wa chungyo ore. Doda. 탄덩은이 참부 가져옵니다. 저봐야.
5: 지, 진짜 마슈시. 참부 오스리.
6: 여.
5: 님지, 언니 이마 사주진도 제비노. 직제나 참주 뒤와 좀더 가보지.
6: 보아도 갈 수가 없네. 딜레 자동.
4: 마지, 군이 이루 순대가 보지. 담이마 개 차소나.
5: 가래. 상계 언니 이루 순대 마지 쓰기베.
6: 아, 쉬쉬.
4: 네 뒤에 쉬게.
5: 对的, 不过地呢, 你打死你出下。 一年, 清楚, 三十多个, 真多地呢, 兄弟有话这, 一年, 小哥, 我猜嘛松。
6: 给俺那么你。
1: 呀, 记者小哥。
3: 啊, 这样看这, 老三等于月四十多啊。
5: 哎呀, 不过地呢, 可是有了。
6: 这样的, 给俺那么你了, 光大头的小家宾。
5: 啊, 这, 你这就嘛这, 俺这三十多个。
6: 갤라놈님께 공신을 받았지. 로디게나, 네 시로 진주다. 전주 차도 우시고 선부유. 아, 랑섬주로. 네 삼시 도기. 랑게 럽시 입에 계시해두. 터비야키 등주 입에. 갤라. 다리. 두균기 추대 등토비너. 차주 特别的点翠玉。

0: pete ju ji da chi da ti mar da fsung gor be
1: rang ge di de sam ne ji ge ri yin ne ngeng wo ne xian ne nang tun de se bu shi da yu deng long jie bu ma di zha xi bu ci ji yu kan ge ci xian gu di chao wan lang zhen yong sun ge xi
0: jian ta ba di kar sun ge le
1: ta bang sui te do dong a ta bang sui te do di ga le chao me sui si bi ge bi ne wei dong chao wei len bi to yu bu sun ge xi
0: wen ne se mi le de su 장게도 지샤싱기브리
1: 장 차와람도 좋은 생비
0: 장갈레지 데카사 나오네 사페스 마리
1: 용마지 네마도 사워다 시마도 팅마지
0: 제능은 님도 사도
1: 소마요시 자미마죠 니에장도 샤 친구
0: 대장아 민마자 대자 让你们先歇住呗。
1: 你们请。我来要是不。
0: 让开喝了吧。
1: 你也让了我也送我这些哦。第一。

0: 지저 디리라 민화 자매베 다리가 된도디 팅웨 된도다 정말이 남자 너무 두에
1: 팅한한 달아야디 소소 된주면 사실 다리 흘려져 돼야디 네 성친 출러 균물에 사이 미디 네 라괴나 창티 다 차리
0: 젠 다리 저랑에 미디 꿀도 그러버
1: 네 다리 성치 주 박야 맵 수인 쓰리
0: 다니 씨스. 어, 지저. 다리 지저잖아. 커비야 그 땡수 땡대 유리.
1: 성시 조승에디. 되긴 커버 지부체. 가게질 나와마 다녀서 줘리. 이내 겸하러 통제 신경 시리. 민마이 겹두. 경도 없이. 킹에디 좀 하리. 드리그 전도디나. 니에 샴비. 니디나 취소너. 회고사니 터마시 초랑배마도 파마토리아티 미디션저 소리

0: 가르쳐서.
1: 여호가 로봇도 나다 대주 샤크리 미니 셉신스. 다리기 미마 살주 딘두디. 여호가 딘주 시라 유베다리.
0: 여호가 열개 심을 주베.
1: 가상하다 시허 미마 집두. 여호가 칠디 제대됐어. 딘딘이 두시 하고 있기리.
0: 대대 봐 차샤네. 걔하고마셔보.
1: 다리가 뒤도대 타비약 땡수 된대 휴프리.
2: 미마 계제니 제도치디. 다나 지금 허비노. 미유치로. 펌진 약치지.
1: 다리가 뒤도대. 팀원다 맞자기. 가시시 치기.

0: 저의 차부제 공부가 제전에 감부 간진 느낌도
1: 대줄 함 차지로 고 야탐 굽주고 고래 줘미고
2: 너게 파줄 함 차지 예뉴세 광제 고릉업 중 얼고 타 고술 고인배 저주 이즈타 자수자놈 류추 이즈 차장 유배 통종직 표주인

0: 항사 야리 진주게 듀제베게 야디 도저도 내마 겹자 듀나고다 도두 듀가 뭐 내가 탭에 서처리 야호당수 오늘 야호당수
1: 다리네 땡케베서 시리샤 진주게 지야우시라 겹두 국제대 등리 삼삼어주 형이 지 가르쳐 위변 수신래 다치 디디네 다에디 도그 체제 듀나우세에트리 오늘 인서윤래 대성아
2: 다리 다른 그 민마디 오늘 남자 잡시비시 겹스 민마 야고딘 제 겹다 오늘 통관 부지 성진 출러 타면 대 게그터스 오늘 전타 유에 부지
1: 하 小哥哥, 다리 전투디 당시 인세디 오늘 역시라리 이내 듀가부터스 디 항상해지리 단단지 고래 듀베림 계열이 다리 듀나부디 갑디 야부치 쓸토비유나 다리기 전투 중재디 베트 중도 당해오래
0: 오늘 방야라

0: 미 마음 샤샤 가셨소.
1: 계제무소. 진두 그제 셔서.
0: 진두 주디디 마데지. 간다 샤이다. 문행아 쇼어 삼주게.
1: 장게. 겐밤 계제무시라이. 타비알 가비유 스두. 제자 라쇼노 심도 용구르 삼주.

0: 남주 때 제수배.
1: 랑게 얘를 게임게 생겼어다. 아지 랑게 얘도 과제 가르치가 얘 조금 없네 라제 수입니다. 오늘 쟤는 얘 탑시 대진지에 랑게 간자 쟤는 삼시 이와치 쟤는 아니 저기 주시
0: 용아 랑카 년초

0: 이 친구는 시도
1: 미유마 스무가 자십시구다 예바스마 자동시도
0: 잼 처음에 뒤에서 수수가 쉬시세 미는 담아도 쓴마시
1: 젠지만에 아니 다리 쓰이게
0: 왜 人家俺可把青年一枚羡慕穷了。
1: 别列是那，人家是个的。

0: 사실 때니 로초다다 좋아게비
1: 사실 때 충주 란다 파문니
0: 마지빈데 정말이 네 줄라제 로망고 싶으리 니란데 잼스 같이요비 세상 깊이 되시 비게 전대 주고 싶으리 나 총지 비게 안 사제 양 스타가 루유 다 루에
1: 응 주기
0: 니란 찍고
1: 응

0: 어울라.
1: 야, 가짜서.
0: 뭐니 시켜 난다.
1: 가래, 강반이 들으시도 왜?
0: 맞지, 강반한다 민두. 뭐니 저거 도기. 그런 거 쇼광하면 그 실수 난다.
1: 아씨, 전다 대립해.
0: 응.
1: 정야 가래 봐. 가져가도.
0: 간추.
1: 아, 간추 줘야 뭐. 뭐.
0: 응라 드셨나?
1: 개야 말이. 야. 야, 말이. 씨.
2: 터졌나?
1: 점점 말이. 김소아.
0: 응라 드셨나?
1: 개야 말이.

0: 계급 주차 가셔라 종료유라 계급 카가 심세 참선유유 이내 종로서리를 가시인스기 탄다 종로클라스에 중국계 이장야디 점링게 폐쇄질 교주거지 티웨이가 안저 중국 와선자 중국 세리가 철로 컴대여리 리양원에
1: 잡아 리양원에
2: 상거 로봇 통제 첨부디 소개 단계 상마당 원신시 단속의 여부용 봐
0: 네 미총전 원부 잠이 유다가 냠용게 안저 편 털어 챘는 삼주 지스 다저용배 거치시인다 카사미마 전도 정일 잡지 봐 다리 심사 전도디 나과지인다
3: 리센디 상 참시람도
0: 잡으면 가리나
3: 도스니 시에슈리
0: 네 탄데시에이 가지 정의다 지겹슈라 참부유자지베
4: 아니 라는 가르시오나 승비 당기드네 랑게 기치시 가주시에바 네 기업시 가르시에서 아 내 생기에 심드제 랑지제 누미도
3: 무티인다 괜찮아. 그라인다.
0: 다시.
2: 도스네 은이 비게 좋아. 단도 범할린 조선자 돕소 깊주리.
0: 지.
2: 야.
0: 지.
2: 야.
0: 지.
4: 가시오. 가시오.
0: 가시오.
4: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0: 가시오.
4: 미이베
2: 교수

0: 前呢我也准的。
1: 嗯。你没给他们点了都。
0: 你倒是够热情。
1: 前呢我下进去。
0: 你真惹不起你统统下进去我一遍。
2: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1: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0: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2: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1: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아르
2: 영아 영아 쇼가 터요.
0: 바이바이. 오야 바라. 나 신차스. 내 스티피다. 네 매균 폰도 그시디.
2: 다시다. 나는 권하지 기체시에도.
0: 미스티난다. 어제 도미도.
2: 아 도미도게. 这个让你去了亲戚找我走路去查亲的话
0: 你活动年纪都活动年纪咱们都把那个过了冬死
2: 这让你给爸爸最最远是要死的你给我
0: 要
2: 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
0: 要死的
2: 要死的要死
0: 的要死的要
2: 死的要死的要死的
0: 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
2: 死的要
0: 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的要死

0: 지갑실아 키랑 같이 해놔봐
1: 고마워 잡다
0: 갈나서
1: 예방 시민님 볼 대비 로그 가보 과점님 잘두고
0: 집에 키랑 개만 쏘는 게 제대로 잡지 갈나서
1: 상해 뛰는 거 인도 집에
0: 예 메인도 가르쳐서 바르칸날 미메브 통자 락쇼르 고팅비 데카리오제
1: 모랄 코도사 시나차네 유자 간소네 로크 가보 고제부지 是吧
0: 키랑케 공부팀 제시는 예 세세 김네 편도 요마지 문에 쟤는 아니 미치고 야 요마지 예 카리니스 님 미치고래
1: 마제 리미 지난 게 무슨 제도 마제로 전 승비
0: 지게시라 키나니 저 양유 위에 신의유 이내 카튼지에 나 줍게 보야두게 나 러니 코네 차도리 게자시라유 송고 닌통게 나데 딘시 쳔지 정이 말리 콘러 공즈 남자 참은 예지 이내 뭐라 리베지르 참은 뭐란 제고야 하리이나 나 창사 다니 이는 카도 쉐다
1: 공시 잔러 레전 사브스스르 마르베
0: 리젠 컵도 딩은지게 녀라제 등 마시 나 빵고지 송부두게
1: 잔 카자고치야 준다디레 유노 레전 카제네 사다다 소토지
0: 唐德章给了这口气多我马用好了水电被切为呢拖大去一下就算呢所叫一个比你也得这学没张丽莎你也得来个经验呢给个军大大来个出在国际没大着我走没得回家古典的频道有吗谁你这我也擦大去嘛这边上电对面呢前头这个谁
2: 지갑이라 과로 좀 난스 니한테 이제 쉬고 매
1: 대니이너 니한테 비시 송시 로즈 지금 게 리센스
2: 레스 니하커스
1: 정일 공단으로

0: 가라시충두네타파랑르냠디제유부통뇨메다
1: 랑냠부제나용규들레요마시나유베시워미랑로이세토마시
0: 로보도김제제야하시이는
2: 听我言了个，你那弄下团民都，别都很白说读书去。
0: 钱啥？

0: 제마. 민마 계제 오늘 참배 개비 얘기 말아 봐.
1: 하고 하면 줘. 참배 개비 내 다니 켜는 미도. 얘네 합시 양식 개비. 왜? 개와. 근데 전 차 주고 유매 랑게 같이 치료시다.
0: 용아. 도스코.
2: 네
0: 치료체.
2: 내가 잡다 비주 제시. 대우가비 거답 제분이 때부 용약 제도 이보다. 원장 저거 구매 약화이. 과거치하게 대우다네. 파르크 잡고 치지 유브리. 제자 참대디 규라. 대우가나니 전주 잡고 치지도.
3: 자다다. 라. 라거 어구장라로. 세마츠가 아라샤물루라. 시커스 능시 전두마 대고 내니 쇼도리. 레스.
4: 잔년일 녀송. 하.
5: 아치. 어지. 양합지 겹스. 라우청. 장범면 막 참을 겹 잡도와. 姚可以没给搭档的电脑升级处让他们自己的墨迹桥搞不了嘛是呗提醒也让的他们自己他的情况情况意思一边说了许多因为某些姚可比了四部云呢他的给不到的电脑升级处了特别要给十八千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둘이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여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民俗归南万里啊，也许国在给南北托呢，主啊穷不行人。车里欧南与北国在提，主啊穷没北，也许国在人。第二点，旁边车里给没人，车里 A、B、O 一查，康阳路就没有人。康阳是呢，查铁最难，马塔里向车里 A、B， 也许国在南去，日些与北人。第三最我的设备呢，从么七公国在银北进去，让我与人国就种主语。旁边车里提，接了车东古的我就额你落日，第二个旁边重庆的特么谈，让给了哈江的通关不行人。车里提与北米，沿用看了呀，吃局长去吃几银。提明给车里心里，旁边车里谈，日朝为车里先行人。车里提里点北米日，用这几位舅舅下几月不提。也许舅舅卡机器，车棚马背头，也许国在车轿内部干预，车棚马背头的，也许国在用线性预不仓嘛 ，A 堂 B 国在了旧主语。第二点，旁边车里堂日常为车里的车棚马背头，也许国在鸡蛋内通就有嘛人。车里细节起对，唐道提车里偶尔开句我个又不谈，体内却在送亲别接里呀，国在用线提出堂。地段的步行过在爬日，每三人行的送这钱呢，人行车里的开具我个又不是。看这多，不是第四百几了呀？杨千奇为民俗为车军了，俺来他为军个穷游下者。车里的细节提出先不一呢，现在俺就应该推出车里趟屯北过来查步桥啦，落地北过来查路桥。怎么听个？下面要今晚给层层军事不是美军穷极，买来几大只能养不鱼，是不是估计是鱼？
1: 말해 주위 자든 즉 내가 시대 교부탄 내가 개보 라바 양보 사대제 시오 교부 시아버니 말아 되어라 세워탄 내가 개보 시아버니 말해 내가 개부탄 차 담바르세라 락 양와 시아버니 말해 지제 장초바세라 매개 포사라 교와 미조와 긍둡지도 제바탄 제 마카르 양 둘의 제규매 사대 시아버니 말해 대보를 자와세라 말해 당뇨 참보 여와 제거신 다음 차나 차 고유를 내버탄 폭차나 말에 띠위 뉴버팅금에 니 저주 매바시디 마가르 매주기 매바디 말에 머디콩 마가 짱마 소화탄 디네 말에 띠월레 매주기 매 제바디 마가르 둘의 저주 매 말에 띠링 마가르 유역흥도 제거 마가네 창외 등주 매디 마게 난도 시에수탕 도수 라소 창외 마부 유급 말에 띠규 매 코드네 띠비 나지 짜르토 주주 매 숨 지제 말에 마가르 태가르 투주메 지나 말에 띠가 무엘라 도세 제비 생대기 마가 개바타 디네 말에 띠구 시바 말에 마게 니고네 띠구 조바타 과로와 레니 개브제 말에 띠구 조사라 랑라 띠고르 조바 디네 마게 조스 띠구 계세 말에 돔고체 돔사데 마가르 미가와 제구 나바 강라라 말에 띠구 라베 주모암 강베 주모 치루 띠데 강라키 차 쿠르듀 제주 통화 제가바타 대신 탕당 인비 원라 신라 미네바 제거 주바 말에 뒤지 맹가 통 뾰뾰 제바라 제거
0: 지금 안 해게 드링기 난 된 상황 주제소 남아 해게 내 못 해제 안 저리 생긴 난 등카 신규 유이나 기랑게 라도 카바기 토토 변종 농팀님 제리 보기 저리 칭대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방 윤시베 APPD 펌인 난에 시초지 저리 칭대기 토토 안 저리 생 디밍이야 천선 동거 시승 유베 남아 링게 저 안 저리 제니 저텔 공자 단전링 가리 난 되네 태안 난 조리
2: 야 mi kim bi na kung ti bu mi ba ta na kung ka ba na chi yang su de ba ko na gu yu ko lo qing ni de lo zi jing jin jin ma de ba suo ge ya me ni chu tun si qiao bu qing pi tang du pi ta qing pi tang ge tun jie qing pi lu ni ge ge ki qing wa la ki yu bi ya me na zi ju xi xi zi xin ge nin ju le zu bi min chu di wen tu ge leng qiu tab lam ge gu ni min chu na kung ge sa wa ge du la min chu ge gu rim nang ka ge mi gu bi ta na kung la pu du mi bi ta ni
3: 云通也没你日汤铁位人心体也没你了偏不远云里用了小学月别小学不起了给林云可把昂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起你对不三百卡纸清笔汤那年地汤地年是个字路木切地亏卡纸清笔汤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你通去滚不浪老个路穷汤不要卡纸清笔汤那年面接从康
4: 가족을 가시가족을
5: 쏜다 비우니 다
4: 뜬바다
5: 이제 이만 세우자
6: 중국 유진 유감네
3: 텅구 벽에 때모 시로나
4: 기랑 쩐이 들이 신내 안이나초 시바랑장 레오지 구지 초레오지 지지지
1: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대외네 신토블라 큰중 규모 로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르도 대유진 계린 방딘 쥐앙아타 미그도 장세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tang, mi sebo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ngbo sogi nantun yuzi. Bijin bi mintang, tiawe rengxingi, mik nian zhonglu suri menze ximchu kangla piptang, ngoyola kabartang, congkang nang lepkengi gongzhu ngabzhu rimi dakjetang, rimi nyamlin nangxiobe, guni pibar gosushu, sani, hasa chonggi linggor sh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nga ngani chu, jik dun sum, ye gugugu, dun ngani chu.
5: Oya, Senge, Lingo Takjin Hongo de Nye Lo Chuzi Kondwa, De Senda. Tari Hongo de Naranzu Sabur Dwa De, De Tire Jik Senda. Dine De, De Nalo De Jik Senda, De, Perl Chenyem Dwa De, De Senda, De, Dine Ya Sobda De Jik Senda.
6: Go De Dan Soe Hongo De, Senda!
7: Hong

0: Smalling Yukun Kamsa, Linga to Nam Singu Deli, Tense Senaba, Tajanashui. Minga Rang Jungi, though Sinku Kali in the Lodonga to Chibi, Gazi to Chilia, Limyoshi. Tay Nelly, Munzi Chavish in the Mongi, Nin Sungadalia, Rang Jungu Yusha Yu Talu Yugi, Sane Kalia, Mutuni, Chichipubi Kunim Shingredo, Shuza, Troposon number two in a Lodonga to Tan Tang Nang Shinki, Yule Danaya Sogi, Dule Chalitolia, Inchi Tanzi Nangdo. 티네 토고 장주네 너추 유규 단실규 참대 청규 닝치 로게 홍유타 시지 홍유리는 남팀네 차밤카 추법규부터 사제 카지리아 차밤카 조법규 팀인키 산에 칼리아 점모만 코네 그리 남팀규부터 사제 카지리아 차바심세 법규 승이 너추 유규 단실규 참대 유규 단청규 티신 닝지타 시지 청규타 Lugujelin and Timne Chavamka, Chopu, Timinki, Senecalia, Jumamponi, Gri, Nam Tipu. Shea, Togone, Senin Yimu Palia, Nurtu, Jiruta, Jachiniki, such a cajilia, such a new training at his jung chue, Jirutamakane, Rinota, Damdu, Churu Yubusoki, such a new sir, Motune Tosuna, do. Samia, Timinki, or the Kaji Zirona.
1: 陈官去了这么猛苦的油出葬在九年你去爬的。轮着不中了这么猛苦的人心恰不森森泡油出葬在西年你去爬的。森州子去了呀恰不穷泡的人心恰不森森泡油出葬在给年就不爬的。看不中了这么苦的人心恰不穷泡油出葬在孙年就不爬的。三个中了这么苦油出葬在你年就不爬的。
2: 내동去了这么苦油出葬在九年你去爬的穷街走了这么苦油出葬在给年你去爬的黄家了走了这么苦油出葬在古年你去爬的车业去了恰不森森泡油出葬在九松年你自己爬的每道走了恰不穷泡的人心让提不油出葬在九古年你三个爬的
1: 囊中了恰不穷泡的人心恰不森森泡油出葬在九年你生日爬的。可入去了恰不穷泡油出葬在给年你去爬的。忙看中了恰不穷泡的人心恰不森森泡油出葬在初年就给爬的。

0: 야, 터주디, 나 깨웠다, 켜우시.
1: 엄마.
0: 응.
1: 봐봐, 상계적 봐, 조금 안 했을랍다. 대부라 바차샤네, 이제 룸이 셋을 틱 마시.
0: 하짐씨.
2: 是我是，很多人都是多。呀，开路多呢，阿妹老兄弟要关心。开路多，开路多东西。开西，今晚小金队员呢，把仓库里的给我清嘛是。啊，多大姐？啊，多大姐？啊，你坐下。
3: 新年要做什么？呀，上个节不就说是？天幕不等着，可对待车水，这不就是你用的呗？啊，到我那两点马上呢，公司的设备，没新的，让项目有什么？他的意思也提，你把图两部搞一打。
0: 爸爸写不到好写，他的你把图一在两部敲打，一打木打上部了，没亏是短过时薪水。
2: 好可是，啥意呢？项目我能学学些。
0: 他的意思嘛，刘能，起码意思当年吃了不，母就意思那学会，马刘边呢就上大学了。不是，陆天茂成名，啊，当过人家俺看看了，看了些吧，不过老师给不对，还是你们吃好些，等到开店吃了也不吃好些多，看的没能多乖，谈谈呀，其他啥啥老也好些啊，人当不行，大家要嘛的，你把都两不吃好些，先么到让爸爸你们顾不起，你。
4: 这批有的，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Sumjin da, shuk bu saa di dhe da, bet bong xa yor da. Ga zi di, mui mei ba, ma ngu dhuz ten tu ma ri.
3: Ngui nang da yo ma ri. Dige cam ngang zui du xiang zhig ma ri. Zo di, suk zhi mei gor tu xa.
1: Mui so on zhi xa di e.
4: Di ngu ne nyong zhi ca zi da.
5: Qing su nang zhi ma xiu xa xiu ya. Nye xir nang zhi xi le da. Xiu lo le, ge xe de yu bi. Rumi hua yi.
6: Lop zhin ba.
5: 俺最入边，今天离开了，香港从不打，从这些些啥会得下？他的能出下个三不是打个花样嘞？
7: 茄子，你可做晓得？去了新卡州以内，俺救命！看着我那母亲没双子，年纪虽然跟着起过来。老天老天不啦，他的年报可把来多，俺做内陆的这么送的。
5: 当然还不差啥主意。谁？
7: 过了不难是过了不难是吧？既然俺做错就不念，团队给我买是吧？他一年工作俺算学了的。我算啥嘞？要不咱钱还得？苏奶奶能这些呗？我真的觉得，咱们吃大了下雨，猪肉今年都能打开点是？老对不啦？既然哦，这边得了个的，只好要买呗。猪肉今年把它带回去吧，是吧？既然不会全部是，这话的拒绝，俺做红边我那母亲给，还有哪有年都得打开就拿回来。
5: 让我整个最低，他们会说说。对，马上马上马上，老弟们啦，老弟们啦，既然是全打没有，这点解释几些些，俺什么关系不晓得，要得个。要得个，要得个，老弟们，那小天肉皮的，骑兵进来吧。不晓得，他们马上去，马上去晓得，马上去，热气给说，叫他去，要得呗，要拿出去，拿出，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热气，
6: 교수다.
8: 나
6: 오늘 교수다.
8: 나
6: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나 오늘 교수다.

0: 실 가고 주노 솔로쇼
1: 산주고 대대나 용도에
0: 계속 다 가서 그러고 미머시 소동 쳇브리
1: 영화 조인다
0: 왜 랑게 병원 당고 말이 마셔다 이거 저씨
1: 조인다
0: 구조인다 나 초대해서 파자요

0: Narsuda Janani, Lameva Jugunal Shadi, Jean Lubjungwe.
1: Lubjungwe. Tantu Suyung Adi Warshagasta. Nil Nebishao. Dinanga Chirin Neju Gunjar Chije. Rashi Guri.
0: Yo. Kalaba. Tantu Sumi to Ulamuchila, Dagi Sumi Nejigi. Dagi Raman Yumarta.
1: So de Yisuya, Rang Namusam Yakto Yu. Rangai Ulan to Yasane, do some jasha.
0: 군이 내가 내가 마요네 자신의 주권자를 전시해야 하려래.
1: 저의 군수 제가 소파 지날 잠든시가 마다는 나수 좀이소 죽으래야.
0: 제가 소파소. 아래 장게 세야디 필리샤로 소파스기베.
1: 퇴 군수 소파스 다 쓰기베야. 하토네 미드 예시 수수 수제 시에야고 마시베 제가 소파시리. 나무네 고스면서 등산쇼 예수에 대가 시작하리나
0: 대야면 시작하려래
1: 로튼바 딜랭아 라니에게 쌈리야 우단제 교수시 고기 나주 니에바도 레센 사시수에니 제가 속바 슬림불이 대조 카리지 않다 시에마도 나주 유스디 미스미약 니에그도 유스시모도나 사지붕디나라 뭐라고 된 거죠?
0: 네 갈수 오래 공중 내 불규 제어리 나르소 다 전하게 불규디 당연시 앱삼지 좋아 팀 뭐라고 다 좋아서 캠해봐 레마레
1: 군인이 나수 갈래시 하겠니 소중 제배 주미소 제마랴
0: 시
1: 다등아주 수미토 우라무치 개세우도 뒤라 레요레 요마레
0: 시
1: 급디들 군인이 손제바 주이스 띵어로맨은 가래 아
0: 미소스 폭섬 저마지 우수 좀나 폐 가르토오래 개지디 사게 딱와시유바 좋아 내대나 콘서트 전대위 나 동쇼 야
1: 부디 다시 조조 나 동쇼 스카스랴 장우네 자퇴 큐드미 도와 르마르디 나라니게 타지에 후리 장우네 이 카덴실만 냅시 윤도 조수쇼스도 탄데 각세드유리 니엘어 소소랑조티 대부구도와
2: 장 아도 저기 봐 가도. 나도 저기 봐 가도. 장다 주도 지금도 왜? 미스로 좀 되어리. 네 가지고 그래. 네. 미리 이제 저 태우고 왜? 아. 럽스 잡아 찾아내 미진이 그냥 도저히 줘. 장 아동 로데야 가도 아. 허림베 그지.

0: 주라심조웨
1: 계시랑래 한테 들어가 와래도 민상마 총아제지 싸고 되면 되게 다들 내 뒤돌을 내 하여 년상마 년월도 거리 네 정도 혼자 동해 장비나 수익 내셔 봐 니 그래 제 말이야 주장 저위 자게 나라 손님도 총부 추 루즈 넘시 장아치 왜 겁나 쟁그다 지금 유입에 월 대지
2: 上海啊，弱不起的。我，
3: 对的。老弟，我们这个年数也要介绍，等到年轻人们多。
2: 三六四。
3: 上海老规定不听你去，还有的。哦。
2: 退休肯定是一年，三百百元的组长打送军了，能中七年的嘛的。
3: 哦，老规定不听你去，等到直接开始接管了，上海你们到年数偏大些。

0: 아 이치 뭐죠? 당기라게 셰지 당송이니 문에 치도 와삼사시도. 정미게 당동아.
1: 하시 다시.
0: 정미게 당도 무이라주나 니랑아라 니트데오스키.
1: 문에.
0: 잘 고거든 게 맛이. 마신 내가 고분님이 소소 아직 물출 욕좀 말아 봐. 전다도 주배시고 락도 가봐기. 박배도 좀 그네 할래요 맛이. 그 뒤뒤 상 올라도 하시다 말다 노보. 상 축다 뒤자기 올라도 야시. 그 뒤뒤 아예 럽좀 다시시다 말다. 그 뒤뒤 아 축다 올라도 야기 산다. 다시시. 是吧
1: 다시
0: 아
1: 랑가 양 아기 주시면 봐
0: 너니 직제 로망 붙이면 뭐지 내가 장을 거거 등 유입해 직중 신 유입해
1: 딘제 랑데 매
0: 제사 사녀 아 청민 스니에디 댄데 둔다드 줍토 후리 승비 세상에 겹겨 지그유 상계가 겹겨 지라 응고
1: 오늘한게 나케리아.
0: 어.
1: 마타살레 마즈투랍 쳐유.
0: 마즈도스틴디지 카르요레. 계시 된다디 주비이나. 제망 아라니 왜 돈다. 디기 덴베 소아시게 알지.
1: 알레 나도스니 알슈다운 거. 칸다란게 디키베 슈고 마수 정 말이 승비.
0: 닝지 알지.
2: 아기도 달러가 알아차든 발랄 아도 말린 벨트쇼.
3: 妈 ,Yashi, Dinelin, you marry.
4: Dijan, let Jay Yamir, Dinia Wula Mochi, the Jebe, Simbi Kay. Now Wula Mochi is such a day, Changachi, where Gungamango, so I gave ye. Wula Mochi, the trap doing Dayati, near so a chashi chats harbashi, Kinzo Mayona, near Simdi, Dong Lang La Chirgdua, Chesa near Betty Kinzo, could do you will not some good jay, Dibida. 听上个没得做来个车娃差不送着听我能洗点么大年忙不没多一年提时让给你咱几个你藏了落车用去我做鞋的下入车等多我做这车不用去准鞋我的说的有点你记得多啊咋谈妥给你中年要了搞不起来几个人 디나네 막병게 마격약 통부대 가부시라유다 갈사도 아어막 대체제 콜루 테두소 첨모 치동 유사르왕 문에 인슈야라시도가
3: 아마 니양 스타가 용과
4: 쇼아 난주 가수쇼가 인다
5: 발린시 발린다치 현재 양스대 용비는 안주 원인이 갑시라 용바 야 발린시 린다
4: 리 이
6: 호흡오라 용쇼다
3: 그자 도대체 누구 엄마
7: Lohbar Jezhe Sozu Yahdi, Nganzu Miki Zuo Mahri. Nganzu Sumi Du Ula Mochige, Nyeba Du Ngar Zun Yunzida, Mahong Sardui Chikugi.
0: Mo Chengmi, Shang Yi Na. Shang Dui Ngam Chimbu Yiba Ngai Hakku Yu. Mizu Goyo Ba Sijik La Gursu Yeje Zongza, Ramik Cikdu Ya. Chayza Nganzu Dike Chijie, Chiljik Zhuo Sengdu Ya.
7: Zhuo Sikugi.
0: yin ne za dang li xi cha tang zam zu zhen xia di ngan zu la mu chi gen zhi zhi shi ba ke si za dang ne ka che wei na ani u la mu
7: lu tian da xi ta de zhe le sa ba da ta ri ngan su za dang li xi cha jie ta zam zu zhen xi guo shi yin ne tian wei yin na ngan su xi luo ge ne su tian zu
0: 자단을
7: 루틴다시 심이 나고다 까우크 체지네 간다 찌지 심투 배시고 심이 찌르치지
0: 아니 알아주 차평을 내게 죽도 오르베
7: 라 대대제 뒤윤기 차평을 내게 속구지 역시 네 로그루제 속부치제 로쇼로 고르주 차평이 가시 그제 유메 다수시오 주년 요리라. 바르고 있으니 요리.
0: 이네 내 돈스도.
7: 쇼다.
0: 나라니 깨체 제주고 개 편도 아요. 공심 그 구지라 삼자 카르라 주나.
7: 무슨 다시. 니에 신세러 공심 미규 카레스너. 라쿠니 이게 심지. 다 보지 심야들이.
5: 아메 중부시계로 전선부도 양중부시계로 전선부도
8: 중부계 전화생기
6: 오지 부구이 멍우야 가르래 아

0: 푸르도 보물도
1: 보물이시야
2: 바바 보리야 따라친 지그를 배
0: 따주무 여마리
2: 바바 주무 그봐 침비래
0: 중무 사진 다 찍어. 밥에 아차 새가 침부지 하고 속에.
2: 중무 안주 통대 매매매자.
0: 계란이 그 중무 밥에 아차 유비구리 삼지. 조화 침부지.
2: 밥아, 쟤는 언니는 단도 중무 통을 매.
0: 두리. 텐텐 토그리 중무 맞아 님나 요한제 님도 시에다 잼즈로 치르다
2: 뭐라 근지지 옛나 님 제모 옛나메나
0: 기란일 했는지 그래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위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튜럽사비에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잠요라 중화미

0: 江永吉批准党纪联团把包括重庆南街集中、浦门墙南巷、坦桑木阿东抗议党支部书记、你们点赞去列入区内提的坦桑顶送七百块儿。年度激烈区别党西北南，提领强队掌握芒塔机，停留经济阿拉所这儿李秀突面拥抱潘女琼的国儿手。刘江奇宁志是任军用联团主席的德西南为国儿。东路街外提升给南京西北特区人民革命军战队偏向滇族领土母体前的米利卡瓦尔中文堂边的南京街七十五门前边过了。习思崇也是三柱子区的四军前边七十新镇东边右岸前的满族给拥抱叛乱用前边过了。
1: 什么领导共产党？
2: 共产党。
1: 抵抗偏见送我去了没？听见那天的偏向三军人战士吧，各自说。
2: 天天的偏的街外在酒堂。今天古别在艺术季，日子到晚日，下面的西边人对那么热闹呢。
1: 前年十八头见面，俺东孙家同居同孙身边，老个从前南家之中，父母强谈相见，谈咱们俺东看见，密码念都不谈，连肉念都不吃，军徒的个连连点送去心月。俺东看见党支部书记老段把你们见见去，十八头学个谈咱们连主席在天日永远日续陪我谈。况且，本看今年七年，他怎么说他忙错了，并不准备是。年多你四周了，你们眼前军用的贫穷党给来全班党员，提了你们眼前去，是不妥为他怎么说连连点送起去，我就秀一。
0: 浦门墙南巷路罗继南，他过前不改为你站的，你你给来几个月不谈。苏龙对策，陆丹给加着习俊阳新的秘境，铁道部可留年百。第二，连年点送七间村，刚刚前不岁月，敲钟谈，这个日都帮中介给玩。浦门墙南巷年月不谈，熊人快年不灭别，亏空忙起玩，刚他妈儿过十七班，各个月不是。南街集中，浦门墙南巷，坦咱们阿东看去，党支部书记罗丁把你们跟进去，谈到俺岳四林，让人没给去坦咱们所见。推军过十七个月，连根作业，俺做坦咱们开工所，七米六玉米都有提赢了。第二，秋草是忙过月白，军都俺做工作，过个月起，若然几个月。天天那么些业务多，推军几千年，四万婆婆谈，哪个钱不给个日子送不是？军都是不透过的单位进去，你们跟前给我到哪块儿给我谈？瞧到看吧，绿色干部节吃个羽绒，天冷狂给冷嘴狗米给，耽误个地域不是？你们跟前去，浦门墙南巷头是不透在米阿东拉羽绒，米忙不第二，连年顶送几个月白，自己先到穷极，人一讲六种钱包用对钱不穷为，大大苦个的热穷西送不是？浦门墙南巷头。马永康，你们眼睛看阿技术，罗扎总谈南街之中谈咱们阿东康图列个车型，罗马西林图列个车别两两月别，浦门墙南巷都列起铁图三条半杆梯列个谈参照图表示，你们眼睛看浦门墙南巷都列起个拍架谈不提，列共提南个列罗仓嘛，呼吸们全部都别，第二团队全部穷。同埋，农民第二永久加标嘛七八年，他家人年四季度整个月白，落地表那个钱都给多几送不是？阿东看起党支部以书记是银白，你们眼睛给心里愉快，特送本卡提那七年，连团主席又不是？密码年到过谈，连罗年到把民用时，同埋长二七星苏龙米单位三条苦肉嘛吃不谈，培育田不少个，那最忙不停个月白，矿给大多，矿作谈三当零年，刚爱谈女秀三罗钱的，长二新股钱不起个月不是？南街之中，浦门墙南巷，坦咱们阿东看起密码年到把误会个，俺做第二礼拜人谈不停，罗店把你们跟前钱不给多。一年狂气安座儿，年寒少，我最难忘嘛些。安座儿宁免战穷。天呢，狂气人贵气，舍不脱外，裂空天永久日修陪我心机。我呢依然千不计穷些，送不是？你们眼前去人贵脱，泼木抢单相图，谈咱们点送钱包用嘛些？体外讲，狂气西林都西粗呢，忙做错儿，小小忽大主播天儿，贵气依然修个又不是？泼木抢单下年，三个七星明白用外坎儿。这个错卡多尔都念预备你们眼睛去来到最后那天天推进南国呢忙着最后天给他作为刚刚先到十之前的刚刚预备勤赞了若然几个月不是
3: 派出所组建的老有那个卡些新闻俺就他这个刚刚的看图讲可能做的开始的那个有啥就开始了过了就是的期间的这些的那个有吧
0: 罗扎尼德隆牌塔体内铺木墙南向牌你们眼睛去我去牌松土他咱们归途西粗年让给增重骑行约景空气别对你的切不去我东康气密码年多把塔烈弱年多把苍面浪嘴技术比我塔跟着差不多苦年没给给他咱们电信用具松用骑行约不是你们眼睛去我就坦咱们电信前咱们电力交流面了给的旅游教材摩托提杆连年电信前对独级送不及那连年十三前边天亮过这里沙土主力给人谈判话他心中忙做给拥抱判话马赛让是人鱼肚连续写在沙不西江钓鱼前段时间保险时他就停着间给阿拉所这儿连续投鱼不及第二个是年度看不着天气过得干哪连续投别收入去登玉器线图，
1: 贫穷看不上阿让连日参与公司团结扩干呐，苏日清就出面，大哥娃年给阿让管我追求一本事，六千团年六年家没亲别亲就出嘛，他家公司难开，可当过去不许多求一本事，苏日清就出面，他当阿做团结来着他这些吧，最看开年最紧苏我再托他们去跟前几个月。第二永不点不写八万岁写起忙不写江图面通给起了这个多节送不是可是看哪去过了去这无无图着他通给来年看图那学忙不写来个车写一本事听了中来他心里去跟学能提出举人点别将大起不去阿让你看更新版求一本事平均看不上阿让来这参与公司通给不以阿让你看给给去上次人与土里修土帮忙些拉破家忙不多俺最培育起年给安照年年体外家气味冲着土端土的群位搞不起啥群戏送不着库尔刚给七周土月别最看哪最看土坦把到了给给最看起最多南西多年不细心一本事贫穷看不上安照里这参与公司最年所追捕也最看土坦把到了给给他今年最看土坦不几个月两个地区也把西菜和西炸鬼给多他家当我日拉起果儿阿东咱们约起送不着当我来给起最看托他们也不起别学而土贵州内用为拉起把冯一燕三年阿让干部三角起当军个一本事贫穷看不上阿让里这参与公司比钱拉起比自己当起把冯一燕去我听啊人怀疑茅台重叠土两个起女约第二两个起对那我给不多了全部忙不送都给多几送不着阿让你我他比赛当前七八年冲着三季七八盘天亮过这军前面把努心七八连续连年体外忙我困顿头月身在王站给七十宗客特别谈不了习俗年冲着七十宗客西前落军湖大切地天梦门一边三天阿让你的我追求一本事贫穷看不上阿让里这参与公司七宗比七宗八人在王站给你也不与给阿扎吃炸切土吧包不清不给给土生你给别存了点点撒起闲起戳不去恩却看不上了与你体外起我轮土不起运气送不着天烈压出给不但批给清别他过人起忙错了呀偏不脱鱼天给忙为退俗与体给出名名用问习所真亏土连个自己起不用年永不说特别个月前不得春节车又坐但咱们春节出名次人一起去俺说你国人去出名了，底下两个七八用对，你是哪些国人？你给要这些送不着？前面对巡的去，天烈批给谈着呢，连你名字外托，任你给女不看约定的约，起来给家，所用户大钱的，行着我谈，余体给六千六天不难，那在谈天给细看，天烈新店名那所用钱一不着，贫穷看不上阿让来这参与公司，军烈今年选拔，冯爵要义，他牌俺却具体给列出出去了咱们对月，俺却通知块干他专看咱们准心去，没送给俺就咱们都投资多几送不着。那个群里狂批单位，今早忙不用不怕多不穷月啦。听说前给块看呐，兄弟去碰点洋文就穷月。那个块这天阿让听见其实咱们些新店面的菜农员外，心是心不心了样去了月。前段时间体外忙完，上次人与土拉在陆军他连续点不土呢。从此他改动为推着给陆军去，人一个浪村人他们把其心愿。来前几面呢，俺最没推贴，成业人呢有关娘这个马背对白官儿，顿个一。
0: 记者你是今年 참두 시리 다완 듄쯔 디저르 손도 소보지 제고 비유토 표랑 근정 참두 총기를 시리 통왕기 중재 두지 시바타 표랑 근정 참두 총기를 기 시리 다완 주베 베춘 니도 니시 쯩 로타 니도 니시 쯔초 로파 시바 대신 시리 다완 듄쯔 제베 치기 코쯔 세도제 용자 제바타 직뒤 토네 레뉴타 디야 페메 뉴규 장무소 격군기 사드 춤제 원발 체유 혼업 럽친타 참도 총기를 준칭 신뢰 천재 사비 체유 공시와 특주 냠례 켄게 샤브시 참도 총기를 준칭 신뢰 천재 사비 체유 공시 린진 진동바 이천 후이 다딩 켄게 샤베 존에니 네기레 뉴르밍네 뷰제 링이 용어 체디 참도 진위 정신기 사제 카탕베 켈린 토바 지규티기 된제디 상류 협대 당지 르 친송 용법 록디 총례라 딩네 월 통주 직례 개수유 지송부지 훈노 로칭기 기겐치모와 쉔바 단샤오리기 참디 튕구니 케취 딤바시지도 난즈 참디 켈레바 초다 냠도 튠제기 락제 림보르 쳬바타 튠제기 젠즈뉴버 치로 동교 로람톱규 저와 유지 송부지 다딩기 치월 더도 시주 세제타 코즈 따가치디 락제 원저서 이유바타 체계 코드타 첨제 괴괴 와르기 체딘 까게 세네 유티게 괴주 유남타 제저토버 지규기무시 참도 총기를 첨레 더구이 투담주 시리 당왕 코이 코장 류权키 지말 안주 기뉴 무투 뎀비 체네 사르투 첨제 티웨 망와 체계 뻥이 토네 튕기 코르간낭 괴토버 체네 참디 사디 벤조 뷰타 콩비 주규 두부쇼 기수 비규 인시 송부지 先到前边行呢, 前到中间的给这一千倍, 2027年, 변조년의 사과 토하기 7일 내전, 당기 사도 직배 승로, 과대진 시배낭, 체리를 대내 강중사도 광비 용교, 튕긴 절구 시배, 종이지비오지. 종이나, 체리 협대 동규티, 망용기 체리 창제 광돌 동외 멍시 리시시 인라, 디외경, 삼류 멍시 댄도 동와타, 망러 편의 강마 준비, 텀진체유 개진시 인신, 지조 정로 팅럽진기 변조 사바 준치, 디결 눈댄 토뷰, 랑종기 사두 퇴용을 신내 쾌공용소 체리협대 후다당디 망용기 체리시제 멍시댄도 당와타 체리협대 동시 사두 체내 사도 체리협대 동시 치로 당와 뷰세 렉스 동교 퇴긴 조교타 체리협대 당내 띠와타 지용라 샴디 슈교를 믿디 체리시제 짐강내 락린도 교와타 총습기 초예취 폐주 체토 코즈타 노준 총리 세네 체리기 섬시 탈비 당디 변종 유진 디쿠타 뷰다 콩비 용교 천재기 튕긴 자르유 지타 주미나 체리 탈치 망라 편버 티웨 마와 준토바타 천재 도치치나 사도 돔조르 나탄 게토 경람사르베토 안주 무튜 시림도 체리 협대 동화타 협비 동다 사르투 체바 신덴베 봉카 도치르 동화 사투 켄덴 체리 협대 레튠 십차 주바 망용기 체리 창제 균체 메발 콩토 동화 미리카기 망조기 체리탄 튠베 직덴타 메치 진탄제기 다와 징그 치듄체 체네 강중사도르 체리 협대 당화 편제 튠바 체토 편종 유린 대괴타 뷰다 콩비 용교 시럽타 삼류태네 긴송 강리 체괴시 괴유부시
4: 全都为给军列书记选拔四人欧阳林干起书记刘江起其次你训你您这重给托西人就用里团主最铁德行能力 Milin Chongki, Jeshirib Dian Chongdiye, Kanya Di Gui Tu, Liu Jiangki, Shirim Gili Ji Mangzo Ta, Zazi Lingwen Nao Ma Si, Mangzo Gi Kimdu Pimne, Nebi Mangzo Gi Tungi Ta, Zuwen Ni Cui Kindu Xibzhi Nao Ri. Kongki, Shirim Dan Zanzu Gi Mok Tup Kar Zon Debi Nubi Ta, Kung Chen Deng Mi Dong Lin Bi Sang Gi Nubi Dun Bi Kang Li Jie Ni, Nyam Jun Ta Nyam Chu, Nyam Du Long Chu Jie Gi Shirim Ji Gyo Namba Huda Du Gui Bi Ni Su Nao Ri. Shirim Chi Di Se Ci Su, Liu Jiangki, 미만인도바 全部重修尼古兰地回图刘江启地回启西林区用来听了顶教抗力能力况且地回启来听你牛之财务银别冷路推仓随年路径心计启写不需要不足托这么先托他们谈托他们签的用我切的地回来存他最多点别地回对过些送不起
1: 今天你别催促你呢谈判东路街外车厢检验站前边，他国人员的密切诊断，平均电钻零度前行。崇明堂如果忙忙不，诊断是不便宜不少。电钻零加九千几年外，他国的七天诊断七折，他不应百万年。诊断托暂且他国人员西点前的，龙洞刹那，民间能是谈抗菌三天密切看完，中午谈别人验诊间前边，六月虽然特别问不切不少。
0: 他听给针对呢汉今年明亏推给他国杂金外在卡给就拉咱针对前行巧用呢他国票的特殊他年度票给成为巨人文化签约是莫啊邓武军旗他听给针对呢汤给了呢送给了所给六个巨人呢他国票的其他特殊角度了中华民族给偏向日用前边六个人物样通途穷西是不是针对他明堂清洁的推给他会在今忙不针对切的假如今年团员人员呢别得这他年度切别六个月批准文本签约他会地里给特地推目明白他他在开头拍吧特地地里了票给了这个事情随便票借给别人给人们适应土币给了推所中原给人们提的萨托尔塔瓦塔汤给了给脚前所修不西北南起高东前给建国给人们养他定给针对南起所得他基础所能行提来加倍给自己人类给两者六个人不约吧然出约针对前边清给了亏金逐日给去不提呢中央起配三年的南位杂其人为你不是他国票的逃亡团队呢，中原给他国他这样人民性，让中给水军建国所在南队呢，周国帮点他，给中给票面给给这所给建国南解约金，至于那这样，让中将人民为民许下人的军资马拉矿石中呢，中原所在地抗军三道军资抗力突越，偏将点最领起，点点部列团把苏南错意，他国人人类给西点人。配给他国铁去路给九寨铁了九个月了，运点错位难，用客不

0: nakjusone yongwe neba ta nangmitso te dikbu shakju ma che kongi yeshir ta takje chegyu gudie yoba ta shakju kanto nindar kashu sumjul hakla shakju chigyu chamdune yinbe losan gimu shakju chema takbe chuku bangdu kirne gazor chembu chigyu bari
1: rogwa chigya chokwan ya loje ni lindu la che umu yores te ngi te besi zangle te nyu da nga sare de te kya ki yamo tamo re da te ni thamba ne ka dikhe chi
0: 다리 개용기 서구칸의 용외 치네타 디네 다용 자기 면주 당람바 대신 유디 지조 당람바지 좀 유바타 디나 로그네 임베 모부 당람바 영기 쪼가타 저시다와니 등은 김의 좀탄 집에 처구기 편부 톱겐 임버시 영기 쪼가르키 녜부 로지탄 다와 추르 립디 샥주 팅탕구디 제바타 팅니부티 신인 제바 임베 봉언이기 코나즈능신 신라로그람치 3년 당람부 제부 인시 송부지 저시다웨 다리기조 샥주마체콩 콘조 심캄기 로스갸규타 기규르소 체네 나단자웨 니발 로그람체토는 3중시 송부지 디로 김에 좀단시베 체구이기 랑균종 최대디탄 온윤행간타 표민현소 왕부균전현소 제탄 냠도 정용네 당람부뒤디 닝즈총계르 미마면칸라디네 카슈면주 퉁궁 시림도 제토 멘베 장추부에 락제키 김장기르와 숭겹투바 지그유 중크위 표미 차샤 콩비 탭전현소기 린진 김에 좀단체구이기 락달주진 少敬之疑 你都你是说出罗尼俺自陪让用江苏卡修人民面具切归你听举不提音了俺自宁至决定顶不及俺自陪让用江给七八卡修你都拉了下去切不音系送不及宁至从一个密码面看等于给书记选拔军列院长选拔这些拼作给他的七八卡修给的足迹预备能力下去切巧吧给预备下去给定价他面具比赛给送女点切预计送不及
2: 샴라
3: 생겼도 뒤까지 쓰러나
2: 니퇴 사괴비 상경청 피규 올린니 시도 접신나 니도니 스주로 장충기 제중외부 칸송바 생인지외 문외국 통출 시퇴규 집타 진디게바파 정용수 림치체나 제중외부 생인지 제고 치니 슈즈주탄 점신니 총보고 통출 죽지 생규 구지 제베지 니퇴 로총기키 상경청기 계급지주 계의 진도 급송분이 타 진도토 슈누루충타 탈마 외민슈샹진의군진부소기촉촌듄수네 진슈방업주잠키 중화표충수균진의타 로겐루규 총십탈계 미리튼지소주튼소미디 카디토 랑첸유공업네 시림대지바타 망소기냠상외바체이비시 지진이슈진이 신화선유칸키 반린잠주시비 표시외진주단에 로듄주튀양어코외응위세피게 중재주튀양소우치비 년바치고 하산유치 타딘게 반린진듄토 외동초외구조롤 응위세멍시딩시바타 귤주기지로 응위세디결치 뒤럭사바르총규사바 중규르초니 도치기급뒤치바치 짐퀴시구지치바타 자치버지 숨기삼 리딤체니 표시외 징주단니 로듄주튀양의 송진킹 위세차샤 피게친배 규진문바체이비지 망错人킹탄타니사 더듄리슈토바차치 니퇴 城关区域 니례총장리내 내피지교총도소버지 两个崔根克 在内求财塔, 柳秀略顿克归库心里,
3: 结果能特通为民学校人的西迁持往智能规制切一本事你去怎样从去行者被参与了这座塔行人们的期望所给来个探索为团委协送给个给继续给一路线规制切约绝落塔必须所给你重组人别来级别跟住你的塔继续给给一托你这往级别出在托的当一本事
2: 什么人给天地贫穷生育年不着年准许差
0: 体位忙为生育给能对天地呢处理天地给APP的事了呢
3: 三国节用
0: 三国节用

0: 이 배추 단지 로만 구주고 왔다. 뜻대보 야구시도.
1: 아니 판기 짜줘야 배추 단아. 님은 숨쉬 지내래. 자세트 코고 작두 내제 처음도.
2: 짜줘야 개배야다. 짜줘야. 한리 판. 오늘 야구도.
3: 다시 원주 총대 장구장. 한리 판 총강. 숨쉬 칸 름수. 미주 삼배 워키. 한리 판 총강. 링골 샬람키. 계급 록체 카트 탕. 링내 탕칭 톡체 탕부의 샤구 한리 판 총강.
4: 보. 나도스나로 첩제 대변이 보라 로보카세시게 개제 로가나로 첩바규
1: 저것도 생비 아이네 주도 거는 깡바들게 한국 셴베 거는 추베 월래 밤이도
4: 디 로게 파주 한국 사람들이다 보라 샤브게 두 군데 대비베 마체 주데 인식지도
1: 한국이나 야고스도 와 티브 봐 지다 마셔 양외제 구도 괜찮지가 않구나 레버 있으리
5: 光纤不买着，光纤不买的，韩国差了，光纤给国主国给了下。第一个了，光纤给隔壁呢，韩国听着，差你一只脸呀多啊，包上了差几阿几，大大买了呗。那就怕着他们差几言语些，光纤国人阿种二姑汤，国主国音呗，这就意思汤，这所占侬流出意思恰张语呗，通中级培育音。
6: 这对呢，开始锥子，压着吃吃下。这干不吃的，小子快要读书干活了，乖爸爸的账目马上上去了。现在老几把主这主要的排除起的。
7: 老几把主这主要的，我那也是的，我忙死了的，这账是的。现在，你过些单，养死死了吃死。等我做的，这水真浓的，你那老里呀，开始下干么拉手背，出去预备，你面子单的忙不有了吧？
5: 现在这出去烧酒的可是不吃多的。
8: 罗杰帕主这主要的这所以我那也不多。
5: 这家家的小子可不这，见钱不多。
8: 多多这干部的出去买个从南的来这么多。现在这主要的这所以我呢。
5: 罗杰帕主，
8: 培训那种。
5: 平日人光刚进来，光家当出去如果一，春节三百是用黄菜刚进来光炖出炖过来这么个。刚你演员菜，黄菜光肉中二个汤，过熟过硬白，通江鸡培育，通江翠翠那年年端囊，白菜一年端油菜。

0: 나제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첨부 덴베 링네 차샤지기라 테 나우 튀기 로아미 리기 촌네 지슈타 링네 슈샤 소라 독십타 먹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 체네 루규 심주 체주로 차창와타 카세와 콩젠바 제기 므베 방다 코든 지기유 페도 시외 징주 당 춘타 타버도 주주 고이 체춘 편종기 낮에 차샤라 가고 유베 좀제 민용화 시토유 땡디 시제 생매리세나 페랑종조 링의 송접 심주 칸기 운진 쉬바타 日本이베 심주바 체모 옛샤르케 운두라네 편종기 낮에 차샤골라 무투 모조능교 임베 땡게네 기시 유바슈
1: 시리기 외랑 디니 초 로즈비 님고 디니 슈로 그죠 시리
0: 샤르겐 원두라니 제로직도 국제 두주든 숨러 편조 셰 통매 종코 기딘 총조로 총바타 직도 국제 국주 국든러 스촌 롭친네 롭타르친지 편조 덴조 강토 차레나 녀도 게러 편조 롭친기 루규 릭베 셰람베 롭네 톱 탄다 페랑종종 링의 송교 심주 칸키 日本이베 심주바 체모타 우지 슈베 두겐 시시유 심주 카조니 초베 토간기 나제 지부타 베기 나위 루규이 콩라 제세 지격한 시슌기 믹스에 폭류 체계 바타 페랑종종 미마 시슌기 믹스에 폭류 체계 바 페랑종종기 릭슈라 제니티베 체계 바 계급 링네 부이 표준 체계 바 대신 종용기 제자 링내 캡군기 차진 링내 캡의 체년소 톱유바이
2: 다 배기 도시 사르맹기 내주이나 망치와지 나랑족이 다다 이내 연롱 장벽의 추주 당 야나 대게 장벽의 예라 딘데일이야 이내

0: 캡치 대대오레 답변을 찾아봐 있는 거라서 여론 장벽의 추규 숭을랑라 연내비게 아니 하지 종게 아니 고준 내주다고 되는 게 양 예락의 주 양추 추규 뜨 저아 추규 뜨게 연하면은 양추 추 뒤에는 중국의 사공 찾아봐 있나 아니 아니 달송을 서로 땅 거라서 여론 장벽의 추 추 예락의 양추 뒤 연락 장라 조직의 뒤에 소정 걸 받침 보이나 뒤에 네 강마를 좀 게되 마부소스에 근데슈 되네 의욕이 좋아 우르기 콘스도 없는가 나서 떠롱기 아니면 떠롱차 쓰야 된다 아니 라스에게 아니 추원에 슈 쓰야 된다 아니 소가 공갈기 아니 챙고 롱기 내 슈 쓰야 된다 아니 야 말아서 열롱기 좋아다 벽이 중 내게 중공 자와 열롱기 유기 아니 총기 방달나 슈 쓰야 된다 되네 벽이 샬롱을 차샤바 임바 있나 아니 보종기 러버네 슈 쓰야 된다 안에 닝지 정공게 아니 루딩 내슈스야 된다다 윤신스야 된다다 야나 초모스야 된다다 자 라마스야라 라소베게 아니 마란조 도제 사람의 드림 디다 아니 콘스토베게 내슈 잡다지 못된다야 니 대월에 안 달라 마란조다 직당 제비 있나 급 디게 좋아 마란조 로디 로티를 찾아보면 도제 사람에게 마란조 고속배 로티 아니 롱어 트직 존재래 따이나 펴 ngaranzu rangyong chiongi sakong ni nyebege doje sarmengi tuirab rangi tuisung dila ya ngashio ngaranzu tante borula nye deba di timchege da na lo chit jikzam yeyengi doje sarmengi rinnegi konsutokwe nashio mangbo nye mekyang ngaranzu uzangki lakbardu yuhu uki rwa uruki ene lase jishu ngayogi jishu yogi ngaranzu chokong nashio rwa da dila chashabayin na lase tonggerge changjo Serer yigi ane nubdub, tindijili ya ne debigi ane laza chugon neshu siyabdi, shwa. Ta di neshu di lozele debigi na, ane tabian longo, sundong, ngabja chugya chunji ne, sundong buru tindijili ya chugore. Chezaan an di neshu di la chashabani na, chigdong gubya, gyaju gyabshu lu, ane gunga, shwa, donjug ne, ane gunga chuzam tindijigi tuigabla ya, ane ngaranzu, pyo rangyong chonggi, ane ringo yongshir ting tangbu, 진지게 도시 베베 규름디 나로라 주고 내슈스비 내슈 디 팅탐부야 니엡지 아니 데네게 아니 시동국게 고주 탐을 로네 시동국게 고주 군인로 네 로숨게 진라에는 마란조 초 용네게 아니 체릭 나제 모든게 아니 아니 잘해 된다지 베브레 디베 아니 잘해 디베블레 데네 주공게 내슈 들려야 가래야 아니에요 그랬으나 코란게 내슈게 마란조 디나 조디 가르스네 토르곤딘데 임바 라 토르곤딘데 임바 직 니네 가르레스디 에네 내슈기 디 아네세라 리기 리기 달리이나 안나요기 네 추군기 마나조 메부 콘조기 에네 가르치고 그랬어 디가라 코란조 디야 초와지에지 지다 응언자 제바 당 쳇직도 로도 데브주 제바 다 로도 데브주 제바 마나조 세리 따제 제비기 규림 나노 로도 데브주 제바 가르가르니에 되어서는 추군 내슈디 되긴 고나 슈브나신 dēne lō tū lē chēbi nā tāpēn lō sūndōng ngāp jitō kia chūn jīn nē sūndōng bō rū jī yīmā, rwa. An dē yī gāb lē yī nā ngā rāng zū chūgōng kī yū yū kī lā sē kī mē bō tāng tō mā tāng tē bō rū lē nā jī ngō tōng chēbi kī shē tō chōng bē kī tāng tō mē kī mē bō khōng zū kī zō yī nā kā rā rē sū rū jē sē tā rwa. Tā ngā rāng zū gā gā lē chēbi yī mī nā jē sē rū chūng chūng kī sū xiao mī sī yā tāng tē nē kī shū sī yā tā nā yāng jē chūng chūng yī mā jī lā Ani dhigi doga di garbu chungchung tinda yinba, jayjung tinda che. Tene chebjigdu karayuwa resi dhigala ne yuwa. Ani dhene cho yuwa, rwa. Tene chebjigdu chawu yuwa. Tene ge jayma yuwa. Ta donzo yinna karasi na ngaranzo lodo. Donzo yinna tuyru tabiangi longo sumdong abja chugye ne sumdong baru dhila. Ani yu uji ngaranzo chugon nashu zamma yinba. Ta yalungi yu uji dewa chashaba yinba yinna. 또가 안에 공가르송기 창고 내슈스 되네기 안에 여롱 총계기 안에 총계 방가르 내슈 되네기 알아도 화제기 로와 여롱 장벽의 추주 노블야 마칭 보이나 화제 종의 코슝 내슈다고 다 돈존 그네 로제 돈도 지찬의 제비나 다벨 롱어 숨동 앞제 두개 춘지네 고쪽의 숨동 샤달 야 또베게 내슈 양양다 돈조기 내슈에 되게 공라야 슈브내시 말아도 둘이 이러와 다 찌네 고죽려야 땡야 고죽 가르띵거 그랬을 때 절로 파랑 이러와 뒤 땡백이 채직도 안내 말아도 가르여 그랬을 때 둘이 야 냅죽지 않아. 근데 대민 가라 요러스도 뒤에 가라 진다다. 아주 공을 쉬고 나신 도지 사르메키. 근데 제주 쪼지 가라래 수도 안 다르스요기. 진짜 임바. 다르스요기 도지에 돈 줘. 근데 다르지. 근데 나자스요야. 다 뒤에는 하바로도 믹셀에 양을 줘 쉬고 발에 영지 좋아. 급제 인다 영지 된대야. 됨된시. 엔 딜레 있나? 도기 인에 떨이스요야 된대다. 좋아. 도기 뎁자스요야 소르 된대다. 좋아. 뒤에 인에 나자디 림신 야 폐게 침부 좀. 대민체제도 가려요라서도 당연히 공을 쉬면 나신 안에 로도 대북 지구라 로도 대북 제비 나로네 때는 롱아동 내에 롱어 순동 납제 두개 발라 있나 벽에 안에 장정 정게 사공 디나로 또 벽에 가라한족 아니 장배 슈균기 예연 상물이 있나 로도 어디 쪼 가려서도 당연히 공을 쉬면 나신 안에 중국의 창조냐 다르게 중요 벽에 이제 이러와 안에 제 세르고 중중 뒤치 안에 제 가르부 중중되지. 대내게 아라운드 뒷머주 추규면 주 다르게 중대어로 안에 지주 추규네로 추규면이야 안에 다르게 중대게 가려요 아래서도 이걸 대상으로도 제 침부대로 제신 야그를 담이 쓰거로 또 돈적이 내 로도디 드럽 안에 아라운드 다변 롱어 나동니 순동 안에 납주 조제 버룰어야 펴삭 삭 안에 아라운드 펴 도강디게 매복코나 주기 안 대북 제비고 로도 쪼디 Long Sundong of the Jujia Sunjin Sumji, and Zablin Kyung, Sekola Kyung, Korangla, and Chogi, Roa, Choda, Nedi, and Tarjap Chimuchung, Lodog, and Chachana, Digi, Lodu, Yapjong, Chimuti, Wallaina, and Peranjo Jongi, and Maranzo, and Seyu Manguchil, Sagbo to Zangbu, the Karasan Longshungi, Yayon Manguchilina, Jimshin, and Kyung, Zablingi, Maranzo, Jajik. 조직 냅죽이 아니 이 갑조도 차상고랑 폐지 직도 진짜 용백의 잡정 원래야 아니 말한 적이 아니 표현한 적 저기 위상 게 농법 마음 찍래 임바 있나야 아니 내다 좋아 초다스야 된대 좋아 딩고한 게 롱아동 진진의 숨동갑 얘기 아니 제다 제 중중다 제 전부다 돈주 파 아니 넘시 땅 아니 되게 경영했다 돈주 빼대 코르코르 그래야 교도 정보를 떼네 아니 내다 안에 초당스에 대한 림시 초등대 중대월에 최상 가라도 최고 내주들 차시하고 임바 있나 안에 직내 가를 수도 있거나 가라도 폐지 안에 야스에 대한 지야티 안에 고주라 소자 제약이 된제기 고초의 체압지도 안에 모싱 좋았다 된제지 가라도 누리 된제 대주 체비게 모싱 된제 좋았다 차시하고 있나 최당 최고 세기로 받아 최스에 대 차시하고 있나 가라도 제 가르부들 세고로 최고 수도 있거나 제서 중중되지. 대내게 저우다. 저와 저우다. 다 뒤급으로 뒤급 뒤급으로 중대어래. 대민 가라를 요하래서도 아니 아라한주 뒤럽 뒤급으로 있나 조금 내주기 아니 디나로라야네 다른 게 뭔가 야야다. 다 뒤에게 최고 내주기 아라한주 진내기 넘바 치기 넘바 당 코랑기 아니 아라한주 로도 이나래 벤조르 이나래 뒤에게 넘바 뒤 대긴 공라 쉬디 비긴 어쩔 쉬비게 아니 라세 추규 저와 라세 기술의 추구 차차바 인민의 추구 표백의 단독 다롱차 알아봐 다롱차가 내슈 되는 게 여론의 종계 방가라 다 된적인 내슈 동지 지르당 말한적이다 누리 이날에 야나면 나 고추 소사 이날에 되게 직디 뒤급 뒤급을 잡아 잡아지 차 용기요 봐 와 딘데야 내 나직 말한도 당시에 당 심중치백에 딘데 외배 땜방 마무치야 니에 요레스
1: 홍도 예샤르겐 원두라니 회기 도체 서메 뒤급기 내슈 칼레 하세 추구는 슈기 내당타 캐주 소기 골라 모두 두두시 난주스 샴라게라 촌네 무튜티 벽이 도체 삼매 두급기 내슈 편중 시즈 총기 강마 종콘기 모부츠 내슈기 십체 내당타 캐주 골라 모두 능규 임베 렌게네 무튜 기시나로
0: 아니 내슈 니바 모르 나라도 잡전 잡는 모르 슈고바디 가르 수도 있거나 앵아랑주 양주 추규기 충고역이 콘스도 오베게 아니 딩게 엔딩하러 강마종 좋아 갈라샹게 콘스도베 아니 마부수역 내슈디 좋아 다 마부수 내슈디 차샤베 임베 있나 아니 코랑기 내유디 서버이나 토세 가세 요스나 지지 시동 시절 하자 이거 봐라 아니 내슈디니 당통모 있나네 니동냠이 죽을 놀래야 아니 나지 도십당 학벌동 말한주 아니 딩 200 중국의 말한주 신리 초두기 도십 딘제기 남장기 저거로 올라 있나? 앵간저티 당부통마. 니동 잠이 줄고 놀이야. 사도 니버리. 안 되네 니동 ᱟᱸᱡᱟᱢᱮ ᱱᱤᱡᱩ ᱛᱟᱢᱟᱱᱮ ᱤᱫᱚᱱ ᱡᱟᱢᱮ ᱱᱤᱡᱩ ᱪᱟᱯᱥᱩ ᱞᱮ ᱯᱷᱟᱞᱟ ᱤᱱᱟ ᱞᱚᱝᱜᱮ ᱨᱤᱱ ᱟᱸᱡᱚᱜᱮ ᱤᱱᱟ ᱟᱱᱮ ᱥᱤᱱᱤᱠ ᱱᱟᱡᱮ ᱢᱚᱫᱚᱱ ᱜᱤᱛᱤᱱᱫᱮ ᱪᱟᱞᱮ ᱯᱮᱭᱟᱵᱨᱮ ᱟ ᱪᱮᱡᱟᱱᱫᱟ ᱛᱟᱱᱫᱮ ᱯᱩᱨᱩ ᱞᱮ ᱤᱱᱟ ᱛᱩ ᱢᱟᱵᱩᱥᱚᱥ ᱭᱮᱜᱮ ᱱᱟᱥᱩᱛᱤ ᱛᱩᱨᱤᱢ ᱥᱤᱡᱟᱢ ᱡᱤᱞᱟ ᱭᱟᱭᱟᱣᱟ ᱡᱤᱭᱟᱜᱟ ᱛᱤᱱᱫᱮ ᱛᱟᱱᱫᱮ ᱜᱮ ᱜᱟᱱᱟᱥᱚ ᱛᱚᱜᱢᱮᱠ ᱛᱤᱱᱫᱮ ᱜᱮ ᱥᱤᱢᱡᱩᱠ ᱡᱮᱵᱩᱡᱤ ᱭᱚᱨᱮ ᱛᱟᱭᱱᱟ ᱛᱩᱜᱟ ᱛᱟᱢᱵᱚ ᱫᱤᱱᱟ ᱠᱟᱱᱫᱮᱨᱮ ᱥᱩᱡᱩ ᱛᱩᱜᱟ ᱛᱟᱢᱵᱚ ᱫᱤ ᱟᱱ ᱛᱟᱵᱮᱱ ᱞᱚᱝᱚ ᱱᱟᱫᱚᱝ ᱭᱟᱱᱮᱢᱱᱟ ᱥᱤᱫᱚᱝ ᱜᱮᱡᱮ ᱱᱮ ᱱᱮ ᱥᱤᱫᱚᱝ ᱯᱟᱨᱛᱤᱱ ᱫᱮᱜᱮ ᱛᱩᱨᱤᱢ ᱛᱟᱢᱵᱚ ᱫᱤᱨᱮ ᱛᱩᱨᱤᱢ ᱱᱤᱵᱟ ᱫᱤᱞᱟ ᱟᱱᱮ ᱠᱟᱱᱫᱮᱨᱮ ᱥᱩᱡᱩ ᱠᱟᱞᱟ ᱟᱱᱮ ᱱᱤᱫᱚᱝ ᱟᱞᱮ ᱛᱟᱵᱮᱱ ᱜᱮ ᱞᱚᱝᱚ ᱥᱤᱫᱚᱝ ᱭᱟᱱᱮ ᱥᱩᱢᱫᱚᱝ ᱜᱮᱡᱮ ᱱᱮ ᱥᱩᱢᱫᱚᱝ ᱥᱩᱢᱜᱮ ᱵᱚᱨᱚᱪᱤ ᱛᱩᱨᱤᱢ ᱥᱩᱢᱵᱟ ᱫᱤ ᱟᱱᱮ ᱛᱟᱵᱮᱱ ᱞᱚᱝᱚ ᱥᱩᱢᱫᱚᱝ ᱥᱩᱢᱜᱮ ᱱᱮ ᱥᱩᱢᱫᱚᱝ ᱵᱚᱨᱚᱪᱤ ᱟᱱᱮ ᱛᱩᱨᱤᱢ ᱥᱤᱵᱟ ᱫᱤ ᱠᱟᱨᱟ ᱥᱩᱡᱩ ᱠᱟᱞᱟ ᱞᱚᱝᱚ ᱥᱩᱢᱫᱚᱝ ᱥᱩᱢᱜᱮ ᱭᱟᱱᱮ ᱢᱱᱟ ᱟᱱᱮ ᱞᱚᱝᱚ ᱱᱤᱫᱚᱝ ᱫᱩᱝᱜᱮ ᱱᱮ ᱱᱤᱫᱚᱝ ᱵᱚᱨᱚᱣᱟ ᱫᱟ ᱛᱤᱱᱫᱮᱪᱤ ᱠᱮ ᱜᱟᱨᱟᱱ ᱡᱚ ᱛᱩᱨᱤᱢ ᱠᱟ ᱥᱤᱡᱟᱢ ᱡᱤ ᱭᱮᱣᱟ ᱛᱤᱱᱫᱮ ᱭᱟ ᱡᱮᱭᱟᱜᱮ ᱛᱟ ᱢᱟᱨᱟᱱ ᱡᱚ ᱥᱤᱱᱤᱠᱤ ᱥᱤᱢᱡᱩᱜᱮ ᱡᱮᱵᱚ ᱛᱤᱱᱫᱮᱪᱤ ᱭᱟ ᱛᱚᱯ ᱫᱮᱣᱨᱮ ᱛᱟ ᱤᱱᱟ ᱫᱟᱜᱤᱱ ᱠᱚᱱᱟ ᱥᱩᱵᱮᱜᱮ ᱟᱱᱮ ᱛᱩᱨᱤᱢ ᱛᱟᱝᱜᱚ ᱫᱤᱨᱣᱟ ᱛᱟᱵᱮᱱ ᱞᱚᱝᱚ ᱱᱟᱫᱚᱝ ᱱᱮ ᱥᱤᱫᱚᱝ ᱭᱟᱱᱮ ᱢᱮᱱᱟ ᱞᱚᱝᱚ ᱥᱤᱫᱚᱝ ᱜᱮᱡᱟ ᱱᱮ ᱥᱤᱫᱚᱝ ᱵᱚᱨᱩ ᱛᱤᱜᱚᱜᱮ ᱛᱟ ᱢᱟᱨᱟᱱ ᱡᱚ ᱱᱮᱥᱩ ᱛᱤᱜᱮ ᱡᱤᱱᱮᱜᱮ ᱪᱮᱡᱚ ᱡᱚ ᱠᱟᱨᱟ ᱭᱚᱨᱮᱥᱩ ᱫᱤ ᱛᱟᱝᱜᱚ ᱛᱚᱝᱜᱚ ᱫᱤ ᱡᱟᱢᱟ ᱤᱢᱟ ᱛᱮᱝᱜᱮᱨᱵᱟ ᱤᱱᱮ ᱟᱨᱟᱡ ᱠᱚᱱᱟ ᱥᱩᱵᱮ ᱱᱮᱥᱤ ᱫᱚᱡᱮ ᱥᱟᱨᱢᱮ ᱠᱟᱯᱜᱮ ᱮᱱᱮ ᱜᱮᱥᱟᱜᱮ ᱪᱟᱯᱡᱩᱝᱜᱤ ᱡᱤᱱᱮ ᱥᱩᱡᱟ ᱠᱟᱨᱟ ᱭᱚᱨᱮᱥᱩ ᱟᱱᱮ ᱡᱟᱢᱟ ᱤᱢᱟ ᱡᱟᱢᱟ ᱯᱷᱮᱱᱡᱮᱱ ᱛᱤᱱᱡᱮ ᱯᱮᱡᱚ ᱛᱚᱝᱭᱟ ᱡᱟᱢᱟ ᱫᱤ ᱡᱚᱨ ᱯᱮᱡᱚ ᱛᱟᱝ ᱡᱟᱢᱟ ᱡᱚᱨ ᱪᱮᱵᱤᱜᱮ ᱮᱱᱮ ᱟᱨᱟᱡ ᱪᱟᱞᱟ ᱟᱫᱤ ᱯᱮᱡᱚ ᱛᱟᱭᱟ ᱤᱱᱫᱩᱠᱞᱟ ᱟᱨᱟᱡ ᱱᱮ ᱫᱚᱡᱮ ᱥᱟᱨᱢᱮ ᱠᱚᱱᱥᱴᱚᱵᱮ ᱠᱟᱢᱟ ᱢᱟᱵᱩ ᱪᱚᱫᱤᱭᱟ ᱠᱚᱨᱟᱝ ᱪᱮᱡᱩ ᱛᱟᱨᱟᱱ ᱱᱟᱥᱤ ᱪᱤᱠᱫᱩᱱ ᱥᱤ ᱛᱟᱭᱱᱟ ᱫᱤᱜᱤ ᱡᱟᱢᱟ ᱫᱤ ᱠᱟᱱᱫᱮᱨᱮ ᱥᱩᱱᱩ ᱛᱤ ᱞᱮᱢᱵᱩ ᱤᱢᱵᱟ ᱚ ᱠᱟᱫᱤ ᱛᱮᱨᱫᱮ ᱡᱮᱱ ᱤᱢᱵᱟ ᱟᱱᱮ ᱥᱚᱝᱵᱚᱞ ᱪᱟᱥᱟᱢᱱᱟ ᱛᱚᱣᱟᱫᱤ ᱟᱱᱮ ᱛᱮᱯᱡᱤ ᱛᱤᱠᱪᱩ ᱭᱚᱵᱟᱛᱟ ᱨᱚᱣᱟ ᱛᱤᱡᱤᱜᱤ ᱪᱮᱡᱩᱱ ᱛᱟᱫᱤ ᱛᱤᱜᱤ ᱢᱟᱥᱮ ᱠᱟᱨᱚᱥᱩᱱ ᱟᱱᱫᱮ ᱫᱤᱜᱤ ᱡᱟᱢᱮᱜᱤ ᱢᱚᱞᱟᱭᱟ ᱯᱷᱤᱨᱩᱢ ᱦᱟᱡᱟ ᱪᱚᱵᱚ ᱭᱚᱵᱮᱜᱤ ᱟᱱᱮ ᱠᱩᱨᱤ ᱛᱟ ᱭᱟᱱᱟᱢᱟ ᱥᱟᱨᱢᱟ ᱡᱮᱝᱜᱤ ᱨᱤᱢᱚᱛᱤᱱ ᱫᱟ ᱡᱟᱡᱟᱞᱟᱭᱟ ᱡᱟᱜᱩ ᱭᱚᱵᱟᱛᱤᱱᱤ ᱢᱟᱵᱡᱚᱜᱤ ᱟᱱᱮ ᱡᱟᱡᱮ ᱛᱤᱜᱤ ᱤᱱᱫᱟ ᱜᱚᱥᱟᱜᱤ ᱪᱮᱡᱩᱪᱤᱨ ᱛᱮᱢᱤᱝ ᱠᱟᱨᱮ ᱭᱚᱨᱚᱥᱩᱱ ᱟᱱᱮ ᱨᱤᱵᱟᱛᱟᱱ ᱭᱟᱱᱟᱢᱱᱟ ᱧᱮᱡᱤᱵ ᱟ ᱛᱤᱱᱡᱮᱜᱤ ᱡᱩᱵᱡᱟᱞᱟᱭᱟ ᱥᱚᱵᱮᱜᱤ ᱭᱚᱵᱪᱮ ᱭᱟᱱᱟᱢᱱᱟ ᱡᱮᱱᱡᱟ ᱟ ᱛᱟ ᱛᱤᱱᱡᱮᱜᱤ ᱢᱟᱢᱵᱩᱪᱤᱭᱟ ᱛᱚᱱᱫᱮᱭᱚᱨᱮ ᱟᱱᱮ ᱫᱟ ᱛᱤᱜᱤ ᱥᱮᱨᱮᱝᱥᱤᱠᱤ ᱜᱟᱨᱟᱱᱡᱚ ᱫᱟ ᱡᱤᱱᱱᱮᱜᱤ ᱨᱚ ᱱᱟᱡᱮ ᱡᱤᱱᱱᱮᱜᱤ ᱛᱚᱜᱱᱮ ᱪᱮᱡᱩ ᱢᱟᱨᱥᱟ ᱛᱩᱥᱩ ᱠᱟᱨᱟᱨᱮ ᱥᱩᱫᱩ ᱟᱱᱮ ᱫᱚᱨᱚᱢᱠᱤ ᱛᱩᱨᱜᱚᱱ ᱛᱤᱱᱡᱮ ᱛᱚᱭᱚ ᱵᱟᱨᱣᱟ ᱛᱟ ᱫᱚᱨᱚᱢᱜᱮ ᱛᱩᱨᱜᱚᱱ ᱫᱮᱞᱟ ᱪᱟᱥᱟᱵᱟ ᱤᱱᱟ ᱜᱟᱨᱟᱱᱡᱚ ᱴᱩᱝᱜᱮ ᱥᱟᱜᱚᱱ ᱞᱟ ᱤᱱᱟ ᱪᱟᱥᱟᱢ ᱪᱟᱝᱡᱚ ᱨᱚᱣᱟ ᱜᱟᱨᱟᱱᱡᱚ ᱪᱟᱝᱥᱟᱨᱜᱮ ᱥᱤᱝᱡᱮᱱ ᱨᱚ ᱫᱟ ᱡᱟᱜᱟᱞ ᱛᱩᱝᱵᱮ ᱥᱚᱜᱨᱚᱣᱟ ᱛᱤᱜᱤ ᱥᱟᱢᱛᱮᱱᱮ ᱪᱩ ᱭᱚᱝ ᱪᱮᱡᱮ ᱟᱱᱮ ᱢᱚᱡᱩ ᱪᱩᱡᱩ ᱠᱤ ᱛᱤᱝᱥᱟᱝ ᱜᱟᱨᱟᱱᱡᱚ ᱪᱟᱥᱟᱱᱟ ᱱᱟᱝᱥᱚ ᱨᱚᱝᱡᱚ ᱪᱚᱝ ᱛᱮᱱᱮ ᱜᱟᱱᱥᱚ ᱛᱮᱱᱮ ᱪᱚᱝᱜᱮ ᱛᱮᱱᱮ ᱥᱨᱚᱣᱟ ᱨᱚᱣᱟ ᱛᱮᱱᱮ ᱜᱮ ᱜᱟᱨᱟᱱᱡᱚ ᱭᱩᱱᱟᱱ ᱛᱮᱱᱮ ᱯᱮᱨᱟᱝᱡᱚ ᱪᱚᱝ ᱛᱤᱜᱤ ᱥᱟᱜᱚᱱ ᱥᱩᱭᱟ ᱟᱱᱮ ᱛᱚᱵᱮᱜᱮ ᱥᱟᱭᱩ ᱫᱟᱝ ᱜᱟᱨᱟᱱᱡᱚ ᱠᱚᱨᱟ ᱠᱩᱨᱩᱠ ᱱᱤᱢᱥᱤ ᱟᱱᱮ ᱪᱷᱟ ᱛᱩᱢᱵᱮᱜᱮ ᱟᱱᱮ ᱱᱮ ᱛᱤᱱᱡᱮ ᱥᱟᱱᱮ ᱢᱟᱢᱵᱩᱪᱤ ᱞᱮᱭᱱᱟ ᱟᱱᱮ ᱫᱚᱨᱚᱢᱜᱮ ᱛᱚᱨᱜᱚᱱ ᱛᱤᱱᱡᱮ ᱛᱚᱱᱫᱮᱭᱚᱨᱮ ᱛᱟᱱᱟ ᱴᱩᱝᱜᱩ ᱠᱷᱚᱱ ᱭᱚᱝᱜᱮ ᱟᱱᱮ ᱫᱚᱨᱚᱢᱜᱮ ᱛᱩᱨᱜᱩᱱ ᱞᱮ ᱪᱟᱥᱟᱵᱤᱱᱟ ᱜᱟᱨᱟᱱᱡᱚ ᱢᱟᱵᱩᱪᱚᱱᱮ ᱛᱩᱢᱵᱮᱜᱮ ᱛᱩᱨᱜᱩᱱᱜᱮ ᱞᱚᱡᱮ ᱛᱮᱭᱱᱟ ᱟᱱᱮ ᱪᱮ ᱱᱚᱣᱟᱜᱮ ᱛᱤᱱᱡᱮ ᱡᱤᱢᱵᱟ ᱢᱟᱱᱡᱚᱜᱮ ᱱᱟᱡᱮᱜᱮ ᱛᱟᱜᱡᱮ ᱤᱱᱟᱨᱮ ᱥᱤᱢᱡᱩᱜᱮ ᱡᱚᱝᱡᱮ ᱞᱮ ᱭᱟ ᱨᱟᱡᱚ ᱪᱚᱱᱫᱮᱭᱚᱨᱮᱥ ᱢᱟᱵᱩᱪᱚᱜᱮ ᱛᱟᱱᱫᱟ ᱜᱟᱨᱟᱱᱡᱚ ᱛᱩᱨᱜᱩᱱ ᱫᱤᱞᱟ ᱪᱤᱝᱜᱮ ᱫᱚᱨᱚᱢᱜᱮ ᱛᱩᱨᱜᱩᱱ ᱥᱩᱭᱟᱜᱮ ᱪᱮᱡᱚ ᱪᱤᱠ ᱱᱤᱱᱮ ᱢᱤᱜᱮ ᱯᱩᱢᱵᱚ ᱫᱤᱜᱮ ᱟᱱᱮ ᱟᱱᱮ ᱛᱩᱨᱡᱩᱜ ᱪᱮᱛᱟᱱ ᱫᱮ ᱠᱟᱨᱟᱨᱮᱥᱱᱟ ᱢᱟ ᱠᱷᱟᱯᱩᱵ ᱪᱮᱨᱣᱟ ᱠᱷᱟᱢᱟ ᱯᱩᱪᱮᱡᱮ ᱠᱮᱱᱡᱟᱞᱟ ᱢᱟᱞᱟᱝᱜᱮ ᱢᱟ ᱠᱷᱟᱜᱟᱝᱜᱟ ᱢᱟ ᱯᱩᱪᱮᱡᱮ ᱟᱱᱮ ᱛᱩᱨᱜᱩᱱ ᱱᱟᱞᱚᱞᱮ ᱭᱟ ᱟᱱᱮ ᱛᱩᱨᱡᱩᱜ ᱪᱮᱫᱤᱱᱤ ᱢᱟᱵᱩᱥᱚᱜᱮ ᱢᱟᱨᱟᱱᱡᱩ ᱫᱚᱨᱚᱢᱜᱮ ᱛᱩᱨᱜᱩᱱ ᱱᱟᱞᱚᱱᱮ ᱟᱱᱮ ᱨᱤᱜᱱᱮ ᱤᱱᱟᱨᱮ ᱠᱚᱨᱟᱝᱜᱮ ᱭᱩᱥᱩ ᱠᱩᱢᱥᱤ ᱤᱱᱟᱨᱮ ᱫᱤᱵ ᱠᱷᱟᱡᱟᱝᱜᱮ ᱢᱤᱠᱥᱮ ᱛᱚᱵᱚ ᱤᱢᱵᱟ ᱛᱮᱱᱡᱮᱡᱮᱥ ᱛᱟ ᱢᱟᱵᱩᱥᱚᱜᱮ ᱱᱮᱥᱩᱜᱮ ᱫᱤᱱᱟᱞᱚᱜᱮ ᱛᱩᱨᱢ ᱱᱤᱯᱮᱠ ᱛᱟ ᱛᱩᱨᱢ ᱱᱤᱯᱮᱜᱮ ᱟᱱᱮ ᱞᱚᱥᱮᱫᱤ ᱟᱱᱮ ᱛᱮᱜᱮ ᱠᱚᱱᱟ ᱥᱩᱵ ᱱᱟᱥᱤ ᱛᱟᱵᱮᱱ ᱞᱚᱝᱚ ᱥᱤᱫᱚᱝ ᱭᱟᱱᱟ ᱥᱩᱢᱫᱚᱝ ᱡᱮᱜᱮᱱᱮ ᱥᱩᱢᱫᱚᱝ ᱥᱩᱢᱜᱮ ᱯᱟᱨᱫᱤᱥ ᱛᱟ ᱫᱤᱜᱟᱥᱩ ᱤᱱᱟ ᱛᱮᱜᱮ ᱠᱚᱱᱟ ᱥᱩᱵ ᱱᱟᱥᱤ ᱡᱟᱢᱟᱫᱤ ᱤᱱᱟ ᱠᱟᱨᱮ ᱥᱩᱫᱤ ᱠᱟᱞᱟ ᱟᱱᱮ ᱵᱮᱫᱮ ᱡᱟᱢᱫᱟᱨ ᱛᱤᱱᱫᱮ ᱛᱟᱝ ᱟᱱᱮ ᱡᱮᱜᱮᱱ ᱢᱟᱝᱵᱚ ᱭᱚᱵᱟ ᱪᱷᱤᱞᱟ ᱡᱮᱜᱮᱱ ᱢᱟᱝᱵᱚ ᱭᱚᱵᱟ ᱛᱤᱱᱫᱮ ᱡᱮ ᱛᱟ ᱤᱱᱟ ᱡᱟᱢᱟᱫᱤ ᱛᱩᱨᱤᱢ ᱱᱤᱵᱩ ᱫᱤᱜᱟᱥᱩ ᱠᱟᱨᱮ ᱨᱮ ᱥᱩᱫᱤ ᱠᱟᱞᱟ ᱡᱟᱢᱟᱫᱤ ᱜᱮ ᱛᱤᱫᱚ ᱟᱱᱮ ᱞᱮᱵᱞᱮ ᱤᱢᱵᱟ ᱟᱱᱮ ᱪᱷᱟᱯᱡᱤᱠ ᱛᱩ ᱟᱱᱮ ᱠᱟᱨᱟ ᱨᱮ ᱥᱩᱫᱤ ᱫᱩᱱᱞᱤ ᱭᱟ ᱥᱩᱵᱤᱛᱤ ᱠᱚᱫᱤᱨᱵᱟ ᱪᱤᱝᱜᱟᱨᱟᱱᱡᱩ ᱛᱚᱣᱟ ᱫᱤᱱ ᱫᱤᱨᱵᱚ ᱤᱢᱵᱟ ᱨᱟᱣᱟ ᱛᱚᱣᱟ ᱫᱤᱨᱵᱚ ᱤᱵᱟᱱᱫᱟ ᱥᱟᱵᱨᱟᱫᱤ ᱟᱱᱮ ᱡᱤᱠ ᱭᱟ ᱫᱩᱢ ᱨᱤᱵᱩ ᱛᱤᱱᱫᱮ ᱤᱢᱵᱟ ᱨᱟᱣᱟ ᱛᱤᱱᱫᱮ ᱤᱢᱵᱟ ᱜᱮ ᱪᱷᱟᱯᱡᱤᱠ ᱛᱩ ᱞᱮᱵᱞᱮ ᱭᱟ ᱭᱚᱵᱟ ᱛᱟ ᱱᱤᱵᱩ ᱫᱤᱞᱮᱱᱤ ᱜᱟᱨᱟᱱᱡᱩ ᱛᱤ ᱞᱮᱢᱚ ᱤᱢᱵᱮ ᱜᱮ ᱟᱱᱮ ᱪᱷᱟᱯᱡᱤᱠ ᱛᱩ ᱟᱱ ᱛᱟᱱᱫᱩᱝ ᱠᱟᱨᱮ ᱭᱚᱨᱮ ᱥᱩᱫᱩᱜᱟᱞᱟ ᱛᱮᱞᱮ ᱟᱱᱮ ᱛᱩᱨᱡᱮ ᱛᱤᱱᱫᱮ ᱦᱟᱥᱟᱝ ᱜᱮ ᱯᱷᱩᱡᱩᱢ ᱪᱚᱨ ᱪᱤᱢᱵᱟ ᱨᱟᱣᱟ ᱛᱩᱨᱤᱢ ᱛᱟᱢᱩ ᱫᱤᱞᱮ ᱭᱮᱱᱮ ᱛᱩᱨᱤᱢ ᱱᱤᱵᱩ ᱫᱤᱞᱮ ᱤᱱᱟ ᱪᱤᱝᱱᱮ ᱜᱟᱨᱟᱱᱡᱩ ᱛᱩᱨᱡᱩᱠ ᱪᱷᱟᱞᱩ ᱪᱮᱛᱟᱝ ᱨᱟᱣᱟ ᱛᱤᱜᱮ ᱱᱟᱝᱡᱩ ᱫᱤ ᱦᱟᱡᱟᱝ ᱜᱮ ᱯᱷᱩᱡᱩᱢ ᱪᱚᱵᱩ ᱭᱚᱵᱟ ᱱᱤᱱᱮ ᱛᱩᱨᱡᱮ ᱜᱮ ᱡᱤᱜ ᱫᱤ ᱤᱱᱟ ᱯᱷᱩᱡᱩᱢ ᱪᱚᱵᱩ ᱭᱚᱵᱮ ᱢᱟᱡᱮ ᱪᱟᱝᱡᱮ ᱭᱟ ᱟᱱᱮ ᱦᱟᱡᱟᱝ ᱜᱮ ᱵᱚᱨᱪᱮᱱ ᱤᱢᱵᱟ 다 되게 주제를 찾아 잡는다. 상제 니가 요리라 총기지

0: 거래. 시행이 진이 거래. 영지지라 수입이겠다. 가나 육제 재민나서 좋아. 표준 초보 유배기 둘세 마무직 이네 견제 리수체네 아니 말아서 두정기 에 제제 안에 도군 나로야 배약 진짜 제주지 요래. 아 두가 숨부디 나로라. 아니 간대래 수리 다면 롱고 숨동 숨겠네 숨동 바로 진짜 진 바로와. 다 뒤에 겁내 힘배 있나 자마디기 계주 쪼갈스는 자만 나고 임비게 멍시 강라야 티디 리리틴데 임바라 레블레 자마 임바 티디 양 리리틴데 다 동부 동리틴데 야 계주리야 코페게 틴데지야 그 나바 틴데지야 통용 거지 안에 이게 돌군을 차지하면 나 동대랑 가랑 아주 에 림바 탐고들에 도좀 임바 도가 좀 틴데 도 레블레 시부 틴데 아니 도가 좀 틴데 도감 불감 틴데 뜻으로 봐 타이나 드림 안에 숨어 데레브디가라 돌군기 넘버디 도틴데 도도 지치지 아니 말한조다 지이는 좋아 너기 불강기 초시 돌아야 찍고 찍을 때는 노강 종종기 돌군딘데 소발에게 돌 시부딘데 레블레기 아니 불강딘데 진짜 뭐 인바 양디 쳐주는데 요래 마부속에 아니 드림 시부나 차샤분이 나 되게 로세디 다아 다변 로컬 다긴 게 공로 쉽나 싶은데 내내 니동부로 딘데 싫어 아니 되게 말한조 도제 사르마키 심죽디 나노 중국이 교회가 도제 사람이 나지 심죽디 나노라야 마부속에 카공 할래버지 체우래 제사 디기 교견 마부질래 야된지제 아니 니동 담에 뉴스업시 로라이나 마부속 내슈디야 아니 야용기 아 나지 아니 로두 나지 나지 사실 딘 사실스에 그 디나라 때문에 좀 되어버렸어 다 사실 딘데기 아니 산이 치와 남당 주요로 봐 어디기 야 제든지를 야 최대오래
1: Tengdee lezenna genshargen wundu lani pyoegi doche sarme tukubgi nishu chetu dogbe. Lase chugun nishu tang, pyoenchun shizichonggi kangma zongkonggi mabutsu nishu gi godla ngodruk nangchubsu. Tengdee me lezenna gela chone, jegri tukubgi nishu godla ngodruk nangyu yinbe, lenge ne tuido du gisi nangyu maniba nangro.
2: Sathya Mangchokki Sathung Chokdun Sathya Namata Jurik Zorchi Ngozeta Singdo Omata Sinri Mangza Shata Gonga Mangma Chagwa Tsuchu Nyobuyong Nangwa Sathya Sathung Chokdun la Jisung Ki, Nengmin Ditan la Song Gyeopchi.

0: 댕겨 공감사 기랑게 니드디 데지리아 삼더뉴 이베 추치부 이네 담냐 데지 조로나 요유데 선교나 급급라 리니 샤우이 교부스와다 급급라 리뷰지 스위어지 선교나 시다디 노브지베스나 용외토 디니 데네 정요마지 레젠 코마랑 저 리니 샤우이 교부 고시에비니 드릭 레젠나 리뷰 고시비니 리뷰 시아디 기존도 이구나 데베 회자지 이바다 디지르 리구이도 튕고요지 타자르 쳔보 퍼보다 강갸 슈암 가족 카쇼웨 급수 출로 쳔비 리뷰 담냐 삽소다 두수 냠도 디제 스수 망보 뒤베 출로 주보요지 어더 뒤제 지 슈비기나 리뷰시아디 담냐다 더 뒤베 출로지 디뉴제 하장기 교보다 슈짜디 하장기 쳔보요지 쳔보인치 고급디니 요마지 장리 계급기 지주기 뇌지 교수소디 훈우다 높장기 지구도기 배자자리는 스트란다 윤난 연주 간수 총은 소지 다 디게 초종 살라 뭐보 삽소 망외 차자르 친부 법이나 지주 체고 요시 아과 조여드 차시 친구 규수 차자르 법주 친구 지주 양스 친구 요지 배자샤나 간수기 죽주 지주다 스트랑기 应秀荣给 日据所呢 参面하고为 뉴스섭취为 비시지리 让日结构里啊 日据给 시군치와다 퇴마와 多数치와지个 개주点有지 日据给 뉴스섭 하장前部月子 近年 디테마 총조다 凶람 삼부소 멍시지구 도로와다 급식里啊 감카시에나 초롱배티 갸용구요지 니네이나디 추조스다 창단里啊 요동구유범하세 급제기 가지 메규리아 추로 튀고요리 아 숨네 딜루불 톱갸리아 튀고요리 밀 서시다 트로 큐니 요마지 제자 미네시메 망부지 수고요리 아 이내레 지주 튀고 이내레 디마튠 콩리아 뜻십 제도베 다유베디 베나 차자르페 규림 나로라 초그론 나네 메워르기 자단자웨 우주 체부치 차유지 초그론 난기 추녀 마치아보다 추나로로 두수다 담자 망부 제유요지 슝람기 쇼니 가과암 야나 탱어시 윈치웨 리주 튠슈 유살 차자 친부 법에 지혜라 리주 튠니 요지 능주 디리 튠친 아 리주 튠베 닝가 유베 니에바르도 통순 칠기치 치고구 요지 계시 지구도 유비기는 리주기 닝가 체베급라 체문니도 지구기 쇼니기 토살 회고벌에 초슌도 피규 자원이 요마지 다디 카르제 스비나 리주기 뉴제 하장기 경고 유자 미 리주기 응을이야 회도 마지 뒤종소 세번님제 남자 큐니 지구 마지 된자 준비지 카바게보다 저와서 배제제 제위니 지 뒤도도 공주치오지 니엘샹다 총대 시슌다 디위다 총례를 예산 수조지라 대가 정주 튕고 쳔보다 야나 체긴 유신 두단 쳔바 예산 수조지 예산 수두 유튜브에 뒤주다 산에 다가는 신 지위 니즈제 세브 수도 고지 정주 뉴즈 바르다 니시 딩규 유비기는 지레 계획 체도 년가 인지 지도지 리주스다디 베준기 창자르 법에 주기 쓰시 그네즈지 아티르 루부정신 치와다 도르슈 쳔부요리 창매 계지딘데 세븐 예고버디 우즈 쳔부트에나 토사르츠 제소 딘자 군기 쯔지르 쪽 지부디지
1: 흥고 쯔저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상부 대부유 봐 달래 막아봐 문나 마셔봐
2: 我打见个韩国的朋友呢，也不是就多。经过打见个韩国的，见过个爹当了，送去偷的吧。也免金边，那空地不免不他。过那过鱼块，所以也免你去团去，脚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给团去青皮路呢，结个皮青蛙来给鱼边，最新给凝聚来这边，免去的我推给冷脚特朗给过呢，免去那空给稍微给多不啦，免去给鱼人狼，可别没过不他。那空拉下去就没过别他呢，也难上头。
3: 三年，他是两千两，富康面康去，年底不是被开除，青皮糖，那年底糖底呢？
4: 邻国大建个韩国的关节，吃了青皮呢，点不接，农民来生产节节过敏多，人家，当年刚不得面子，几万人都干了一个上，特里人的年，邻国大建个韩国的关节，全部也会这个人的。
2: 林国当前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什么用不得哇？
3: 短期年忙下落他，贵州亏土，对面罗马铁建起内连起，卡斯提塞通过当年，制度点变，真阿些都转移。

샤와 농대니 장내니 규도 초겐 제식지 하마토 샤와 농대 니게 숨줄하 초대지기 예배 세콜레 토기 칠 호조수 착배 샤와 농대니 교조식 차유 샤와 농대니 장알 수유수치나 차와 장나 침보치 더블릭바실라 하메 야르케 넘시 시라 렌실 치웨 남레 추난도 되바테 차도 시규로 펜더 예바마세 더돈 데르규탕 덴규 망부 되유베 추저 망부 서규유

자세 파르투 카샤 충주시 세 최시 샤와 체슈사르 리듄 소야 자르푀디미 샤와 노덴 소니 르퐁 치나 시근 잠베카르 개외 남레 쿠디 타게 푀숨 속베 콘츠 세기 된투 쥐르 체그 되미 디카르니 최근에 매배 소자망부 창초 3기 캡콘이라 타이자 능링키 누리기규기 체포다 태양이

담라 서원이 서준 님의 나바실 고기요. 장보다 치우 티신 난담체니 하마 계급 림베 정중 송급 규기 담련 종교식 임바마세 몸에 나제라 장도 근 제바식 뇌유 샬릉외기 일리홀리 리오네 롱롱토 쇼르신베 추미기 추타 리샴네 죽신베 추제니 직돈제네 정중 송급 규기 기위네 대기법디 탈리아 장부토규 여튜수 디가르 체주 하자 매부 여롱 디게 서규니 땡차르 버차 여베 초의 죽수기 추디르 너규 동투기메 테르딘 슝규 갸체르 송네 갸교 출람키 카신 갸첨부식 드유 티슝 제메 장부 죽수 아마 레장 덥숨기 링웨 추딘 차와식 두유 머시 추슈 충잠 여롱 ཁེ ལམ གྱུ གྱི ཚ ཚ ཤིན ལ ལེན ཤེ རིན དང ངེན ཤིན པ ཁོ དེན ཐུབ ཡོ ས ཤིན ཇོ ལེན མདུ པེ ཁེག ཇུ དང ཆར ཇུ ནམ ས གོང ཁ ལ ཐུ ཚེ རང ཤིན ནམ ཡང ན ལོ ཤེ པོ ཁེ ནེ དེ དེ ཤིན ཨ ལིན ཆོ བར མི ཤེ དུ ཡོ པེ ནམ རེན ཚེ ཇོ དེ ཐ ལི ཡ ཆུབ ཡོ ཅིན ཁེ ཁོ དེ ནི ཆོ དེན ཁེ ཚེ མོ དབ ཡོ ནམ དམ ལ སིར གི ཡོ ཆར ཇུ མེ བུ དང ས ཇུན ཚོན པེ 我在 Gitala, good day tabu. 我在 Zebar, Yetup Sarbatan. Donze Zerunam, Dambatan Jene, Chongule, Limi Judan di Toy Yube, Zadishi Tubu, Dini Doctor, Zadigi, Zemuri.

Dönçer jeni gongwe yingrim toshin yatakbe nimshi te lome cerdu nyamsu nyungyuru tönjin sambu junyu. Teang, ngakon di shingri angnipa yinbe zhuwa shingni dönti su rikzor jenshu gabri. Tene, shunlong teng shingi ludab sepor kyunne tar lomata sisi pangwar logiyu. Masi shingri sosu dönti loma sepor kyuruwe tuyu minyamna loma saan zhugyu teni zhuwa shingta shunlong teng shingi lengshur qinyungdu dangne chusakde gunga dujiri chadri chebe nye su shingri. Tele dokde, teng shing dongbo kha jiki gunga tang jengu tuyu tang gab mikhewe che tu tuyu nye me tu loma sa shingyu. Teng shingi kablu cheng su su tup dönni zo sungji zhugyu tang 예게 눔치라 되네 중어식시 탕서 통신이 통신 낙제 긴급송워라 기차라 용신 대다 동통 준비 토제레미나 예게 낭투 눔치 뒤체 망외 순수 체신 최초로의 뉴바 체바와식 내유 대치를 대다 군슈낭 쿰되진 카와슈드 용토기유 咸阳 사신 테베 카블로 젠키 정지 통신을 쳤나? 예더 플로그로 전에 이게 바로 카와 부유 동기 수신유. 머시 통신 직구 인루 소수의 캐주 민자. 경을 여도 저기 뒤신 눈도 쳐 랑랑 그 결국 공토바니. 요새 정중 감기 콘솔 제외 능진탕. 같이 덤미 진드 개변의 주도 차바시키 총을 세보 축제 제대로 당 그 뒤니 하마 계급 림베 정중 송용 회제라 대제 배치 외급수 강자의 덤기 요진 철두윈다와 숨잠레 매배 린다 세도 채와시지 대리 속자 유도조기 대주 탐진기 기사를 강요시키기

0: 경리니 믹숨 신식이 퍼부코니라 딜네 유린소 던치냐 마샤르와타 꾀저우 퀴토 뇌멜로만 힙진키네 링키 카스티 세입 둥부르당네 지도 댐베 진아식도 준유 던티지메 시베 메롱을 리체나 무튜니 영우 종근 뉴주제바 젠비슈주이
1: 용구유 티린조마주 공유이 수주되라 캄양상
2: 발라다 암라니기 디탄을 토나 치바르 꾸티 동치 난츠 푸나니기 시에바토 냠퍼단르유 콘조르레게 꾸꾸이 긴키 난츠 니르신 쿠니기 디탄기 초아르단라 따꾸 카토꾸니 감소
3: 어지 포모디 카르치에브제 꼴론슈 보자
2: 발라다 암라게 균균 하자야구나샤 나 안탕보담스 今日的金本尼浪吹吐了那边边，出个轮不马错，举人提出，变得吕不轮也还将要不与，如果路不吐轮不谈，还将吃不与，你可给老早错路不吐，多讲起了着，开始去给给我提出通讯呢，我们这不奇怪咪，第一，看人来调爱打难退不谈，贴副苦林图片给你肩膀狗身不上注意，各地都苍蛮落在路地谈，怕嘛路地。
1: 别只落单趟，几间酒窝送了单呢，阳台边写着托图，开始看给客人了岗位旅店面积变超过是一百新呢，看给高额的新了伢呢，厕所今年没在冷缩新呢，哪里样土狗又不一起切巧。

0: 모라게 상 카바게제 가르스도
1: 계승민도 토스셋스기 가르시즈 이메 하고 문초
0: 자도 인사에 그냥 이 토제 가르시오래
1: 모라게 나 가르시즈 이메 하고 문초 가능은 니 파르 장과마도 시에 메바
0: 전통님베
1: 문통 성도에
0: 토고야 여르베 요소
1: 난 좀 도움을 줘야. 미소, 랑은 랑고 주소 요 말해봐.
0: 나 심도. 나 가서 해딩 세기. 미신 달러, 랑고 주소 가리 용 그래.
1: 랑 나와 나서 면은 유룽 언니 토봐. 가리 어디 랑시야 가도.
0: 나 시야 가리 어래. 토. 야 부채 토. 깨지 텐서 야 부채지. 다시 부채하자. 강님 시켜봐줘. 나 로인다. 생이 도요.
2: 유로 강군에 신의 냠시 다생기. 라루부도 더담치 알 인슈에 흐리는.
1: 더담치 알 인슈 케메. 니에도 스터디 안주 더담럼 루데 꼿시라도 제잔다저 시치와 삼치. 이네 딩츠 케메.
2: 클레지 더담레가 전주시아디. 가스시웨 더다치리.
1: 真正是冷呢，大大点么松，热点呢，荔枝是冷不热。看这奔腾嘞，恰场位，托他们冷路就要着吧。
3: 本地说话，你们吃炸鱼子啊？托他们的冷路也不是没味呢，俺是内心就不好嘞。
1: 他是上林连米吃炸鱼的，其实托他们这组的内最好味呢，俺的舅妈居然请不了他。学长，他的年纪也个来个的，公司连米门口几个三七七嘛是，一年托他们这组的也不是做土不赢呢。
4: 公司里面仓吗？天道有热，可真俺们这么多啊，也是热。都是对，大年三十通宵下点不多。
5: 你也不是做土不行？当大有嘛的。这个算哪块的？这个算哪块哪块？吃来能。
4: 好嘞，干脆点饮酒再不是多啊。俺这点是蛮贵要的，可能咱们些美女有的，重庆那能些。
5: 出去见面呢，你就给不起他一块。多多的，送到那边去。让你们姐姐拿我吃下。
4: 吃完再打出去，让苏鲁姆去。过来喝水。好。我嘞，不着不着。
5: 用啊。
4: 我呀，要去打。跟着走，先给我多啊。
5: 奥斯特。
4: 这个是哪？干的？拿下了，拿下了。
5: 要去啊，小叶。
4: 先让你吃着吧。要去。呀，休息动打。
5: 都没跑步。哦，
4: 查西达达是啥？没设备。你哪里去？让个先生去送，最多是个月。空什么的这？空三我来查清楚，就是让用户买呢，我也来查清查好些。
5: 很多查好的这钥匙呗。
4: 龙珠了，没得啥新查好的。
5: 到那了，龙珠不多的钥匙呗。

0: རང ཁར ཤེས སོང
1: གེ ཆེམ སོ
0: ན མ ཡིབ ཆ ཁར དོ
1: མ ཡིབ ཆེ མེ
0: ད ཅེ ན ང ཡུ ཤ ཅེ སོ ཅི ཝ ཨོ ཇ ནེ འདྲ ཁ ཤེ
1: ཉེ ཇ ལེ མང ཤ ར དོ ར ལེ ཡ ཤ ལོ ཕ ཡོ ཤེ
0: ཟ ན གུར ཤ ཤ ར ཤ དོ
1: ཁར གུར དོ
0: ཁང ད ང ར ཉེ ཨོ ཇ ལ མ རོ ཁོང ད ཏེ མི དོ
1: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0: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1: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0: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ཁྱེད
2: ཁྱེད ཁྱེད ཁྱེད ཁྱེད
0: 罗永贝，格里哈斯，今天中午就下山去救他，别顾地上。
2: 用啊，中。用啊，中。王指导，你确定看不？对。给你新的罗列去，家属呢？消息带出没？
0: 带出。
2: 等到他们上线一打，
0: 等到他们上线一，
2: 就要去的。
0: 我准备去东北，我再去不进去。
3: 中西东北给俺家，中山周瑞给咱们啥事？
0: 周瑞给咱们俺家俺当地，俺多当兵，俺做中西东北的平头很多。俺做过一个局级的，家差不大，再就外面吧，军人不陪就当多吧，正式活动不得这些。
3: 马队，丁姐，上个杭州不是他们建的永渡的？
0: 周瑞，俺家局级他们家的，何处是你们马队？
3: 啊，丁姐马队，上个四月，你俺联系的何处是几个四月？
0: 两个几队何处是几个四月？
3: 现在俺国粹嘛松，中西东北给中西的俺当兵，上个地群众们就提起嘛些的用途的，
1: 提起起是合适的。
3: 刚才前头俺南站的建议你做好了。哼，上了往西这边打，说是不是蛮省事？你那里是没让你们都去了几片些种土的，建议你们别去了，同样不是蛮多。
1: 朱瑞，咱给些都意思些啊？
3: 你让谁都给啊？你肯定别去了。
1: 你还是说？
3: 咱跟牛牛娘们是嘛些的用途的啊，连接给咱们站地去都卡是卡了丢端。
1: 没事呢，他连俺家有几的，家属就那位叫钱不是？
3: 嗯，
1: 几
3: 个人？让俺们站地眼睛也松散，就只得咱给登记去了。给身体做拉松，咱给登记了。
2: 让俺牛学的，咱们连开些都中。也请家们了。
1: 呀，
2: 今天不呢，俺家就不接登记些什么？
3: 切斯，中，打死他对吧？
2: 中啊，中啊，你切斯，直接明了，咱们啥的，直接送到手里边。
3: 好的，你看把戏去。
2: 嗯。
1: 喂，乔栋，看把戏去啊。
2: 啊，来个月，然后从大海里去接他。
1: 喂，乔栋。来，
3: 小吧，看把人家的女人。
4: 莫说唐的朝阿多，唐大海里有事体的啥？
3: 大的，准备什么东西？从前没你这事。
5: 田德表姐，田德去隔离呗。
3: 他的连着衣。
1: 喂。
3: 喂呀，今朝要接种啊？
4: 桥洞楼里啥啥？从前没你这事多啊？
5: 预备。喂，桥洞。
4: 你让田大写下去，有如给，俺就去来个土堂里去啥不说不着。
3: 你要钱没？
4: 让
3: 要去楼里说，大么让生计没交啊？用得给。
5: 呵，让爹，爹要接济些。
3: 马爸做瓦里手呢，你最近我去天天写酒的，
4: 别客气个，有肉王子头当真把路死个。
3: 等着看你有么事。
4: 马上，把用卡都要来，俺再走吧，老几王子总结了，他的三档车他取消。
5: 好呀，大弟哥先买的，直接中了的，今朝我来给俺姑收了的。
3: 阿姐，你先把牛打。
4: 乔东，
3: 嗯。
4: 他的这些路都是比较新鲜，跟这种说。
5: 不是，可都是别人啊，先给看那下坡的，记不住下。从前经历了，全都同桌就别的下。
3: 阿姐，现在这些嘞，
4: 对的。啊，长不许为难，既然是本能的，既然节制下有的，
5: 干没有的卡松有的，
4: 一种固定的从前经济。
2: 누군 사배 랑고기 정직 고딩기 송시에 직제 지난주 입중 고딩 되어 차로 시란 낭추 도제나 쇼기
3: 아지 딩은 저 치외 부식시 비주 고딩디 단다 그제도
2: 디단당에 쇼고에 디 다리 지제 진제 디디에 랑아스다 지제 봐라 히바 치탁 줄이샤 이랭아 이지 아스 공스니 냠레야 부채비능 히바 디디디에 충당 두그래
0: 저는 기니 속은 이게 숙대블라
3: 기랑 툴 때우나 먼저 공스 니기 조고 이거 남창 체지지 제장은 저 튀무도 배준치기
1: 비비 유로 마가 원진 문인라 로피스와 그도 로피브제 판도 편저지 리비 마 콘자 직 조유 라주게
0: 마주메 라주시 마선도레 휴
1: 제가 조인다
2: 上个代表 성지学道
0: 탐자지와 휴식자지 라다지 가구도
2: 중이로라
1: 뭐가 원진라
2: 상대다 원시티 두프리스도 이리에 상가에 바로 같이 시켰다
1: 로스
2: 지접심은 왕라홍수 예가진지 고소 야우치에 따랐슬럼 사고지매 마강해져라 딤샤 육지에 다주치긴슬럼으로
1: 로스
0: 지겹린라 나치도 전도 조유 니는 조인다라
2: 상가 된다도 심쇼라
0: 로스 능담고
1: 지겹쳐라 지겹린라 러피에베
2: 러용빈다 对다
1: 로스
2: 상가 세베 직수디 내 대비 내 제나 돈년보다 14부 잠시라도 가면 되다
1: 지금 리라키랑 게 모든 당시 삼삼을 지금 나 좀 많이 욕을 남자 란데이
2: 공시 편도 유배시고 내 자 조치듯이
1: 키랑 오늘 로바 양배 구지장 하시야
2: 집에 나 가족이 나 저주미도 직수디 락타시에서나 미댄댕아 급동등지
1: 키랑 게 나주 초바 미주다 튠베 토담 규진군한자 루보도 즉수 담르다함이 있나 미망고지 공부마시 공부도게
2: 다그리 옌디에 디 고미에기 튜스지 고르바 튜스디 두스유다 둘람 치탁주요리
0: 규진류고도
4: 규수시에서 고봐
0: 도도 도도 내구다
1: 刘一伟
0: 豆豆, 让开车走, 俺路不都能丢的那点还厉呢? 你没空了让开车走, 俺们的那么细流也是, 俺们的家族去旅游也是, 广大的难点运动, 让俺有一伟啊,
1: 让三百忙差不多, 俺你家连车差不多,
0: 你忙不得这一枚, 让就我穿的这个这些,
1: 苍木叔叔来个姐姐, 朝你开马车,
0: 对外中间俺你这么大水银不? 带上足够累不打仗
4: 组长林记, 就要得势吧
0: 永远, 让俺就是过啊 还是这种?
4: 对的, 带上足够给中心俺在举三吗? 就好动啊
0: 代表是, 大家呢来个组就叫着吧
4: 让大有马车,
0: 这来个的也, 让大主追了六营的,
4: 让落点不下点洋气息, 好呀, 俺来新的,
5: 유로
1: 어
5: 지제 빌라 제중에
1: 제제
5: 그래 주소
1: 니에 섭지 겹에 직수 사업대 공급 층스 상화지마 천두간러 캡자는 게 인성기
5: 제네 야오 쇼부리
1: 야야 가리 예버 콩게 타주마 남부도 양가제대 이기지 콩미 슈진가 서부 멍구지게 삼자 뒹구두구
5: 콩 상마 시림이 소부리 우지구이 내시에나 랑게 속바 편토베 레체사 콩 나수 니에 비용 오쇼
1: 랑게 전 초젠 터부르베
5: 된대 속세 독불이
1: 뭐네
5: 네 나게쇼
1: 나게야 가리여제 리빈 야자
5: 드려마시다. 나고가나 다시 하루이.

0: 미루 나랑 대화시 자기 예도도 생각시비
1: 怎么办啊让马上休息也让拉他们说
2: 랑심나 린지의 개심들이 섭섭하죠 마시니 배수제 배시고 룸제 토고를 삼죠 이 내지도 돼야 되지 재미도 계신 말이 라무디 도담리 하시시 강아리 심주살비식이 집안에라 숨숨이요 Rádi kýtou všechno.

0: 잡디 거를 선도 잡으베.
1: 자스. 준조. 선사스. 이네. 저제 더 맞어. 상승주 걸려.
0: 마삼 더 맞어.
1: 손뒤 돌아 상면. 수수 섬지만 자리 시기. 돌들 제시나. 지스디 담자샤스기. 비차샤나. 아라닌 그 뒤생에 뒤디. 수탁제 지래. 딱제 근처에서 지오래. 디나로로. 미슈다 응슈구 내뒤제 오래. 제자는 롱루 딘듯이 내고 죽나. 겐라 락다치 두메로. 삼담주. 네가 욕시어 주르샤. 이내 지접시 마. 망부주게 잡주시라지기.
0: 你也一定在七个里三不三吧亲
1: 都是七上映了把罗酒我就是多少追的可这些我没点了哦你看三不了不是的
0: 这个您啦他想我刚来多少可以你有这个不行你用过是呗
1: 这个人你不去怕啥你们送的你这个人他想让我来洗了哈斯你是要不要去乐乐解对
2: 说过你俩看不上
3: 李斌
4: 加班了
3: 杨云说了这是不是为看来给他用呗
4: 玛丽我这就不说了这是谁必须我下笔
3: 阿里我是你长的谢物云如听你广播叙述我们的天下看来是他看不见让给他快去他当这个最早的条件透明度现在我们基本上没有着
4: 下班了今天不送的那我那云柱才敢有面
3: 优秀你也谢没吧自己我还读书用不着吧看你写个怎么写

0: 문혜이 다라 흐트해지글라
1: 지접정라 냠태블라
0: 문혜 냠도와
2: 왜 이도도 내외배
3: 옹리라 보라탄의 멍세규는 시두에
2: 네 나도 멍겐这个 지옥항의유 天子卡局
4: 俺这一带个爷哦，杨家林姐了，是你俺做千余次路的庄户员是了啊？怎么骗你是呗？是，
2: 照我这个那么长点，俺最多去一个端午的。你是屋里了，你林姐来不去，可把选的。哦，对啊。原来你那个是千余骗你送的。
5: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야,
1: 지렁이 락다 가봐요.
2: 용아. 야야야, 락다 가지시.
3: 레와 트이 지롱라. 바오 송차 트메킹. 다조 자기 구이신도. 사조 강사 터무기. 서동 권양 송차 돌. 대툰 로이 멜홍을 리무 집어 신도 찰. 원시 바오 장소 돌. 중구 시비 라리야게 삼루 치산 땅나야 심슈 더게 게신토 죄사 탈비 동화로 오
4: 같이 게라토 부드시
5: 저도
6: 갈래 가슴아
5: 갈래 가슴 갈래 가슴 좀
6: 되다 나왔다 감신 누가
7: 겹수라
5: 겹수 육수 중수야
8: 육수 중수
5: 더비야 더비야
9: 갈래 가슴아 감사
5: 감사
9: 감사
8: 비다
9: 자식 팔면 누가
5: 다시는 로얄 중수
10: 금세 이와치하기 추가 더비 돌뉴는 지금 저대시도 간대라니 미스코리
11: 니가 시다도 왜
10: 니가 전부 여지
5: 라게 돌겨름 심기 저대시야 미유소 가리메
10: 再上出个出去用牛仔的，刚才这些没洗擦几个，他连俺做这个做的些呢，刚才这些没阿婆都叫我当过什么，没有的客人是呢，出个得了出去就收全部打土堆，那做了又没打下去。出去就在休息时打土，你刚下去，昨天晚上用马的呗啊？开始城西铁道了，他个全部都为呢，到今天是个做的车间，你不还给叫马的？
5: 我说给谁打个谁？隔壁的俺只我刚啷个什么？
10: 我说，然后那不是不，你先。
5: 广东男人，我真能认不出哎。特别是现在要买的呗。
12: 等到特别是现在你没中，今天你突然买那些，好多呢，只有男的收着。俺去见县长，能答应买些。确定出现这话钱啥？继续来哪里个得交费？
5: 我说，林姐，确定够了，能答应买是肯定都不贵。你俩想不长了？生意还大，林姐，娘家只有那对姐，娶我了再娶几个人。
12: 俺注意。啥哎？快些多。
5: 俺去那最少还拉几月的，对的。叶大头，让看看电话钱不多，差不多就够多啊。他这一走，搞来其他穷死。来一杯。待会儿从夜中夜里，突然没不能喝了。
13: 弟弟姐，大家好多。让着你一边。
14: 专一，本到火店了，罗思雨。
13: 让给，俺来个天了，若不去把牙洗干净。这些我的。
14: 等到来个预备。啊，既然可是我先生，你也去那个托他们那么多的手续去给我们解释一下。
13: 好嘞，接受了，今天我过不去。
5: 用啊，广大男，喝了啥酒啊？
14: 没事。
13: 你先进来。
14: 是巴拉，俺的是不是？
5: 你去，过不去。
14: 你也过去，开始送你吧。 你先进来，
13: 俺做的本周做过物质，分身做过，别去团结起来了，都是其他专业。
14: 谈得刚才退了装啥？起来托他们去那个团结点做，你要不需要的。团结起来开起个的，带不过的，引起带不起好的。罢了，俺做起来个托他们那么多的，说起给不人打趣一下。马赛克人给送的，俺做错不的，可对你说对不起的呀，有人。连军通明懂啊？
5: 年龄较小，
14: 俺就操办团结其他呢，参谋下苦的，落去农村啊，团结起咱们小亚民族，去让给人接送一下的，俺哥哥他妈这边。
5: 我谈到，桥东站亲戚，今天到咱们去亚的，从头到嘴，登记手续。罢了。
14: 村里头，去让跟俺家表奶奶说话去。
6: 시내 용배.
5: 범용아, 다가리 가던기. 범들 애역지도 오늘 더 냄새도가. 네 길에도 담치 이야기, 럼루소약 내던디 퍼스 경수 레비에니. 가르치 해보자도. 성린소구의 민연의 둘 대비나 로직 능수일로 퇴기치약을 낸게 용중마 시스기.
6: 지대 인디.
5: 돈돈이 퇴기치약을 가여 기스기.
6: 好嘞, 前的忙声, 俺是你俩总做的。
5: 유로, 유로,
9: 라오,
5: 선생님 아주 장 주시대, 주도치 그래. 어제 대장게 진도에 배 내가 말해, 먼저 시작하도.
9: 단다 청천자 이기지 봐, 청천자 쓰는 은 아까 비용 봐. 봐라.
0: 李斌，俺昨天看了啥样？你妈是呗？
7: 有妈的，李斌给让了羡慕中哎，曾经俺和爸来住，几个中了个，工作那么啥，离婚落实了不咋？等我再住几天路，你是家，别急，团团好些。他拿不出一件事情来，哪里奶奶来个过事情的？哟，喂，让的，看那生妹妹，
9: 生妹，看那你去洗。
5: 네, 리빈, 로니엘이 샷을 해비니.

0: 남산 정부 쪽 신이기 드린 양결 렘디 땡기 최고위 땡션 도구 재장 아주다 주어 받제 우수주
1: 예
2: 아.
0: 가시도.
3: 난 가시 송우수.
2: 루부도 저것이 순하게
0: 잡지 리도.
2: 당구 배지 캬면 줘.
1: 저랑 진짜 그때 제배. 가세가 출연이네.
2: 난다면도 도래 제도 와. 내가 투자신 거 하인 그래. 아.
0: 용마지. 최대한 주디 대비 요지. 수부대면은 주나 주셔 말이. 자강도 등쇼 가서 붙이리. 아주 고개 주.
2: 예예예, 아, 지 민지, 주나 주제 대비 열다. 민지 민지 주요리, 민지 주요는 니가 열다. 도도, 나 주나 주야 라키 형말 왜? 야면,
1: 야, 왜? 장수 환 어디 있어?
2: 라키 가신기.
1: 야.
2: 왜?
3: 두주 덤지 시도.
1: 야.

0: 됐다. 놀랬어.
1: 민지, 빨리 가서 와. 시원해 좀 줘도.
2: 저거 찾았으면.
1: 찾으신샤. 따다. 야.
2: 클라스 하시고 해. 조미. 니가 내가 제사가 내 가서. 수부지주제 니기.
1: 영아, 전화가 죽인다.
2: 왜? 응. 나 중요라. 사정 가면 내 나오지.
1: 하고서.

0: 도도 도도
1: 유구이
2: 우수
0: 도도 링제 타와집시야 슬슬치기 닐러집제 라미네 보기 라가다가시구다
2: 인기마시 니메콘 낭담이두고
0: 띵기 하바하고 그래 트리키에서 머신에 가래 가고치 니에 야오먹고 또야 야오세야면서 라가다와 모충에 미소래 나고차대면두게 폐지 추나 트리키야 아르마 템자 마테기 마테는데 라코스 챔피언 서시시게기 니야라르 메카르선 가르 키시가 요비 서게 최모 형성기
2: 나 서와다야다 서자야 메유 도스과
0: 영아
2: 야 경호대 파괴가 있구다
0: 라 로메 유베
2: 로메 메
0: 링체 로게지 로치다 저치기 야멘 드치 랑게 두두 텀지제 메디 링제 개가 좋아 니 로맨 좋아하시고 뭐
2: 이디 이네
0: 두두 텀지야

0: 정신 상무 딱다 대기 상무 딱다 대기 우수 가치리리 미시 등규치러
1: 하고스 칼로와 이사치 가치리리 미시 등규치
2: 시에스 가치리리 미시 등규치쇼
3: 겨르겨 등두가
1: 오수 등차스 소치
4: 이제 등차스 소치라
1: 소디나시 섭소치 섭소치라 세바카
4: 등차르 이제 섭소치라
0: 정신 상무 딱다디기 오수 돌균정식 저도 고주
5: 가르치지지 민가 등규치
4: 하호스
1: 칼로와 이섭치 가르치리리 민가 등규치
2: 센스 가르치리리 민가 등규치쇼

0: 리게 나죠.
1: 지금 린라 차가 마침 가리 마.
0: 라체주.
1: 알레 레치 레다제스는 셰초리.
0: 레다제스는 한이라 수가 용.
2: 닝제. 라체마 세가 켄네. 초들이 주춤리. 녜체나. 정마 차네 교양마시.
3: 다랑 가가서 쓰다. 넘도 야망무다.
2: 영아 영아 영아. 녜 넘도 라스. 야, 그린다.
4: 저것도 리그룹 총무지. 샴랑아라즈 좀시 리뷰 쳤다다. 최딩을 주야 처치 처리.
3: 디디엘아, 랑샘데 지금 말해. 네, 여자들이라 인사 주셔.
2: 어찌 다 가르셔. 여자들아, 여자들아.
4: 여자들아.
5: 많이 많이. 야, 그저 뭐 현재도 나 등두게.
4: 나 등민도 선이 맹간에 되고 섬쇼.
5: 선이 되고 있어. 가스여래. 네가 알고 아. 루어 세크 캡디. 루어 차다 지그르다. 란윤씨, 야오지 년수교 아.
2: 링제. 라메규 법지. 인지 녀석이 하고 있다. 심마도 내로 접용.
4: 엄질하게 숙례 마체나. 낭다요 말 숨기.
5: 다른 낭다요 말했어. 랑남자 니제지 된고여서 가르치우유.
4: 지구서도 제사지. 람사게 주도라 수준 체험 봐 봐.
2: 퍼즈 강 용 말해. 아. 연하장라. 당군의 고토면도 고모도야 가르이너. 만세 타보도 깔레 가서 개위메 캐나가 캠비너. 고는 용매 캐나가 신의 킹그리.
5: 미래 최대 강 고르스 유베.
4: 캐나게 용은 세브도 두수게 고구마시 현라리라.
2: 아지 레가도 차오리데 수고 야오시메너 레가 화제도래 가르뉴시 면수 야오시시
4: 현라시마장라
5: 디가리 면세 조미용아 도제 띵기 면주 야오치
4: 하고스
5: 신유 치유의 도균정신이 최다디 좀시 시부 갸최 띵라 단야디 멍시 띵부 띵요지 이내 링제
2: 다그리 단들 링제 매균 포대유다 녀석이 고해봐 이내 럽균 누구기 쇠더디 참시하는 육마리 제자 계란조 강에 가리유메 직쇠다
3: 우지태제 남장 소배 링제 단디에메네 안쓴 남장디 티슈다는 용의 요마스바 단다디에 아다 빙반 우수 띵션 도도 소구치마 린제 요르바 제장 안쓴 남장디 모두 인연의 성귀 18-50
2: 조선조래 랑가 루보드 예명의 표장 만든 내가 그래서 교육이 시행하소
6: 디데스 장위나 마조세바 중급보리 니에대네 대응을 세시다 나주 모두 연락다시 오리
5: 제 안주 남장 속중단다 호승 침부다 도서 직지 대여지 니에체나 당도하게 제시 락다체도
1: 小叶元振林啦参谋带身出家准备西部两个其他进步者领界堂的民康的月子让爹爹姐领界了大多起的查素呢你们都带上了永久的永度的林林啊给那是你们都带上出家主意元振林啦参谋带身出家请接领界居过民康的想的肯定是民康那了俺们记得没有有的你也偏给托马是不然的俺们记得马的
5: 林杰个错位局过大多钱买的但是出给南站地迎接了主要钱物事你现在当然俺落地名度
1: 你那地这钱呢地支租给人领的这边的出都钱要买的呀对最俺不买的人给给我主要去接的卡了三对月呢需要了开钱物事钱能用啊元振林啦俺主意打了

0: 예예예예 던도지 같이 기울도 와 남규든 저대나 나도 미과 조르베
1: 나자는 효용아 용비 이내 뽑으시 뭐다 연장 리라게 우수제 다나주 시에마도 용자마라
0: 연장 리라게 다나네 칼라든 저는 기냐 아유 나탄다 제도다 타 라부 주대부터 이제 사고 위 하고 매 생은 여다 제 차고 이제 대기부터 오르베
1: 난도 수다 주고시
0: 주법 간대다

0: 인진 안수디 병유스기 진짜 전사마 도저 쓸 말베 허 링제면 안수디 내가 치동 매베 소리 치기 대가 열어봐 네 남자 도주디 괜히도 봐
1: 랑 가르선 구이메 네 세입신 구이 럽균이 구 남자디 저 링제가 시고리 저와 지기 럽균이 구 남자디 링제원의 세입은 수수 본능시리 미신다 지 제비너 로디 그리베
0: 아 지 진성의 신유 링제 다다 속을 영매 봐 무신에 가 열이라 던도 지랑 열어 봐
1: 조로에 맞아 심주하게 럽균이 구 남자디 심주시제 로마 후주고리 단더 좀제 더 터벼리 근제 시에네 녀르 내가 야우치야디 개치시 마트베
0: 院长什么账了念好过去既然都对不到念心里有罪来干下去平时兄弟的平时都正经
1: 我都知道念了一句要解谢谢
2: 平凡祖尊来个解释的大家亲密就归来个的点点滴滴切多啊我准备不在的要多罗定说都带不赢了退出吞吞难了我就准备西部给解决来个切多吧
3: 他的很多学过也行了托山令这个粗工三千解释的我准备去西里的学艺星期一是最热的时候，别急，你现在家里交笔。
4: 嗯，
3: 俺最先是写送，三年多少领证了，杨家大侠主意。
2: 要多，刚才退了领证，得要嘛这，让他主任要我这兄弟去屋子打。
3: 那是，
2: 今天起码住了，其他人要死屋子打。
0: 那是，都点呐。
5: 坤子，俺最把我老一回打。
6: 我这领证
5: 呀，走出去啊，你去。
6: 好
5: 呀，那
6: 能打没？院长来了，
2: 让罗永杰开始干，所以要我这嘛当姐。虽然明安的团子多，
6: 院长来了，俺们这个明安的团子是送给豆豆吃的。
7: 你也搞土木球？俺们这里都是没有岁数。
2: 今这一年跟舅们去吃药了呗？吴叔，
5: 来，
2: 我这规矩细节怕去。
6: 院长来了，俺们这个没能送给。哦，前几天马来这院长说过来马前能带药嘛是送给。
2: 俺明白。让教授落脚。
6: 啊，这院长来了，我可怕严肃的，没见过了吧？人家没搞着过也没吧？俺俩昨天来个忙不悠长，俺屋内带了水么多，都是那，俺来个全钱没有，人家没带你这个是吧？
5: 院长来了，头天那是，俺林姐给拉着去瞧，你打的是中，干两把可不轻易。
0: 大哥嘞，院长来了，林姐爹有呢。俺是来个几队，你是对不起我吧？
8: 是
0: 嘛？
5: 大哥，
9: 大哥，
3: 嗯，你爹呢？这里生气，爹爹为呢，咱们也得多钱要是。你虽然这边呢，真是少是吧？
0: 嗯，
2: 多谢，小叶。
8: 喽。
2: 谈到那钱，让他林姐开车要嘛的，林姐花钱呢，让您多久？从多你最好不赢呢，让给捡起了。
7: Liz， 院长来了。
6: 是不是要我先去？

0: 가서 갈래 겁니다. 뒤 집에 비치러 봐. 이제 랑스네.
1: 계속 갈래 가자 보자. 나 소윤디 런큐샤.
0: 알레. 보딘데스 전에 집에 컴퓨터다. 제자 보마가 없으면 봐.
2: 다른 쪽에 저에게 제도 그룹 통주 등도 시야를 등기. 소소 못은 봐. 미래 대응도 와. 소디니 이마스도 저원의 시로 지금도. 디안 양심도 와.
1: 네 왜 갈라? 네 바디야 인고쇼.
3: 시바르 카르케유.
4: 야랑제 되다. 네 하고 시.
3: 제도르베.
4: 응. 다른 쪽에 감내 라제 조세 루제 제도 괴비. 야, 클리샤.
3: 제도 드랑게 괴베.
4: 인고쇼.
3: 칼라의 소싱이 없지.
4: 소싱 많이 삼중에. 야, 교수 저한테 심리도 되다.
3: 드린 쌤스 교육들 내 차야 가래.
4: 나 오늘 못 해. 랑 최세 대 오십에.
3: 등을 장시 나한테 저 가보유.
4: 지불한 예시도. 엄지라게 랑 셰스 심부 싫어서 아요 마지. 주 대부분 대 싸우고 숨기. 제자 쇼게 제도 동 아. 닝고 냐세 당수요.
3: 나래 캡라.
4: 칼라스에 사수는 가바전디도 네 참참 자시오.
3: 문에.
4: 문에 이거죠.
3: 나 도산 링전을 좀 니드기.
4: 용아. 제 상상 안 남사죠.
3: 그때 지금 냅지라.
4: 낭다 먹어. 클리스다. 그때 김님도. 잠이. 좀 쉬시고 리그로 좀 보시. 다디 지를 근데 시지유.
3: 디지래. 디지랑에 좀 쉬시고 가라. 동제 같이 시직 조체니 님도 주시지요 나랑주 로당 토바자마세 균투제 당토고지 계시 딜릭도 좀비나 네 미러의 초기에 단제 나주 좀 시시보 따르주비
4: 딘데낭다 용마시
3: 땡주 딘데유베
4: 잔르 이지 시라유다
3: 디테라 나레 딘츠유
4: 장로마치시 깁다 쳇시 교스토

0: 建国，听着宣布乌拉克协办那了，让哈送到。
1: 给宋明都，光给宋丹点位呢，恰我上午马事啊。
0: 俺村他们咋的？星期呢，乔青涛，给个家属的干嘛呗？
1: 他个是，谈点够了参加就呢，穷鬼请不着他。
0: 念了穷鬼过些嘛的，开些学的，俺村他们咋的天了，老忙过心就钱不的，都是有想的花用的。
1: 他定地位冲给列索那列公忙子记了着。他话都趁在住个猎棍地阵呢，夹表忙子偷吃个是。
0: 我没听见。喂，让学大，听着像乌拉个营业，
1: 让三们肯就没就蛮多，听着乌拉投诉呢，藏么哈苦着。
2: 院长张老大离了，家属去了赶面南街，肯定是穷冤呐。
3: 个人我就这回就出去买吧，这单卡个是。
4: 切桑，准备是不叫回家村那当着要的，他是藏么下面呢，肯定晓得啊。
5: 爷爹呐，咱们上下聚会的林姐打电话找我多，俺阿婶的血病，林姐前几天俺们家找她去下，她当在找我去打，明天俺家是个姐，啥时候当面林姐嘛了呗，当然是就不去送啊。他对的，上面家里就不晓得，确实的性别嘛在，结果呢就是当地东山嘛了呗。
4: 啥牛山的牛头啊，朱瑞，听说你林姐嘛了的，
3: 学长。格子也退了，咱们停车吃我是吧？开始路不都咱们家吃不赢了，咱们开始上不着啊？
5: 到这块都，我让他爬起不着。
3: 没拿来么送，偏心林姐那样给我一个人。
5: 林姐是你的呢，连个辛苦你也没多，你到这吃的，老舅女工他辛苦些没多。
3: 厅长宣布啦，去让菜娘去做。
4: 阿嘞，阿西，院长来
2: 了，
4: 徐大徐大，院长来了，看不上，看不上，叫徐大，
5: 看不上，
4: 看不上，公务局那么说，今天你俺们这些做，简单活解决，
2: 其他个些吧配不搭，年事米养家几点数。
4: 是的，第几个家属给干了一些哩？今天属于准备是比如三七大面的，每些的星期内重新脱皮，一年住路的，俺属于几个家属了，是十五哩。他的男家的小钱嘛，特别啊，做地主了，三百七十多。加上家属去那些那说，三千多三百多些。天嘛是，三十多米阿的，三百多呢，马他才来两百，说了几十过去。
0: 听着想不啦？听着难不行了，俺做穷苦钱不花吧。
4: 弟兄男家三百几多的，确实算啥？开始三百几米就些军刀当兵呢，穷苦的来钱不花的。
5: 既然送单钱呢？军刀当然没便宜的。
4: 嗯，你最能吃便宜了，确实的嘞，太便宜。他爹爹就是在对，确实的嘛多，现在也肯定多。嗯，
1: 厅长宣布了，你还好说。
4: 院长来了，今天土炮嘛的，俺最新鲜了，也最能吃的苹果，平时少不吃他要的。星期内开始去那最南站一边去过，俺最明显来个明显大多些。家表他这都先送给。
1: 托起，
6: 你这个点的，
0: 用啊。
3: 林姐，若不还是过多，给谁两个留住土罗钱呢？还是先你去吧。
6: 丁炫是啊。丁炫，不要跟这凶送。
7: 林姐，土山林镇那么长的穷嘛送，谁也嫌那毕业，三级是给不要这事的。
6: 院长张老大，院长李老给还是送到。
7: 三级级别的电器厂，虽然没拍到羊毛似的。
5: 一年，土生林镇配备，林镇现在肯定当年这个人送的。
0: 丁炫，俺们还是吧，俺过河马道啊。
5: 上过河塘去喝酒嘞。张军啊，俺做了不久女工的，星期天通知协查去的。明天来个，明天打到前去。南庄的拍到一边去过，要不就他去接。马赛，朱路咱们得不得当爷的下？
7: 韩桑是俺出过。
4: 我那是呗，
0: 他现在按照今年初夏全部着不？
3: 今年初夏是开始些。
6: 丁炫，就是你把地上三阿姑的。
5: 用啊，我的，卡拉达阿拉才接不起这只姐姐，阿姑对了，用都给。
3: 啊，很多就是你不是大要的，很这些不是？
0: 弟弟应该穷，我做老弟艰难了，滨海你我给林镇三万军事差钱平的。
6: 桃山林镇也不有呢，别个没穷人开心嘛的。等到林镇新大火了，那边有女工分送仓库钥匙。 먼저 주식지게 책임하지 돈돈 이보다 숨보여지
0: 다그리 계속 수준 채워주는 주식지게 화용 그래
8: 지가 땅에 모종아 경호승
6: 모두 내가 제도
0: 영아
5: 샤오웨이 신이게 되서 덤지지 미국의 링쟁기 주제 제시다 대주기 링쟁기 제지 잠수된다
8: 레스 레스
5: 디 알레
8: 今天吃不着了他这个男长连参不下亚的托山宁镇给这些车这些参谋路东西是吧听这些云呢俺做两个忙是啥主意这些是我东西是中马的没去洗刚刚这对都会给你们骂上去着了罗中秀是的好高兴今天吃不完了我做二中七在撒家跟着全部赢了中西西部组中台了跟着用西是吧做的今天单位的推子通文档
0: 주신님들이 사프치 소고디 귤라 맞아 템 하시스 거기다
6: 왜 기나서 단도 잡고지요 말베 네 원신기요 셰슬 유다 하지 치즈즈부 하즈유네 티즈게 갈래 망게 겨요시 남네 샤발리 서마시 당지
0: 갈래 가서 와
6: 어
8: 타고 삼시라도 돌로 쓰게
6: 먹어 나 오장 직친제
5: 原来李拉达张来了等到今年三十五月永安让学的谈到两个季度看不听这肯真呢他的下学习的军队单子啊俺做退休没不下便就退了女学前不下来都等到第二个季度呢连不上零季了平判提供我们年龄的季度那么让你拿他们吧没事两个季度过次要的一年点他就有吧 상계 남장 뒤치도 호다바다다 갈래시라게 비오르 이내 생례 뒤에 비질러 링제스니의 대용제 상 제시상 포업을 봐 단다 남장 시부 삼샤오 케이블 봐
4: 링제의 전다 열일라 폭삼이 예시리샤 수직의 제지 포지 요마리 링제가 조 자와지 남장 뒤 죽돈 성부하리
5: 만제 남장 뒤 죽고 성부요리 이내 탐대 가르쳐서 삼샤오 케이송아
4: 조른 조리 나수단 대투일러 독스직지시아 예시슈리 신다 나와더니 요마리
0: 什么有来得不及了请嘴吞多自己接不多啊哈哈哈哈哈哈大气的今天就念念车子是他切不着丁雪让我呢卡这么些情况哈哈哈哈你这么送的我嘴同吗也嘴女工来个几顿呢这些不是不当人不忙不切早是不能了顶嘴倒是有哈哈哈哈干了接不得去水当命多啊
4: 都是得对偏多没被别准切不得但我呢什么有来得不及了你也听清不及他去切图书啊好的当然那种家族就乐是不是最难的哥们儿呗弟弟赢过去我这我这这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皮是不是我拉
2: 다다 기란 년산 쉬고 삼주 난 저 루촌 디게게 내 튼 첨부지 탁주 제토소와 군수 사치 사베 담 사샤 기란 슈즈이다
4: 허지 사치 가발래
6: 팅란 좀 보라 슈산 링텔리지
5: 두스데디 내 드린 기베 제시디 편토소와
2: 제시 가르제
5: 슈산 링제기 수주기 주제 제시다 갸즈디라 독시 집에 센두리
9: 더비아스 기랑오네 뒤도 잡을 하르샤
4: 이달리라 수주시 모자라고
2: 家水下来那些罗素干主过的马赛家水水水铁来娘娘皮素素过去他有的今晚呢今天早上刚刚还这边呢天刚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水

0: 爱登记是兄弟的男的，老表娘哥哥送一起同去。米勒走到看个东西啊，明大闺女的爱找我，万一尝试啊。
1: 姐呢？卡里过谁过谁？
0: 米勒走到看个找我几个老表娘哥也走定了，走的新鲜些啊。俺们再来年去。
1: 林姐，我兄弟玻璃镇那个姨奶了，刚没听这说牛语。没事啊弟，刚才村里头，森林是个唐山县，说起个手机嘛，天天有送的。
0: 嗯。我来上班，这天俺三姐有事去，恐怕唐伯怕你说是三三没说。唐德立住七个字来穷命多，俺最白尊大，都是七个位。
1: 我的这些的，我那些呢，苦不长嘛，上次我给开过也有嘛事，上给不成多，错过去便嘛记不起来，工作一起求谁来，上来一起求谁。
0: 能打不过。
2: 林姐，苏查清对不对？
0: 查清下。
3: 你是要去叫来？
2: 我怎么叫不起？哈过去没？
3: 都这么大，我早退出去站没多。
2: 你让当山去下雨。
0: 当山可晒了。
2: 俺在秀山凌晨给家村那村的钱给杀鸡当面的家村主呢，小心这下。
0: 得不要死。穿的现在三十点给穿到，俺做团长前面那个车坐着。
2: 热热热，俺家是去年团员队，厅长宣布我来给团多。女婿有个团结，俺做两个也不要能给你送给。
0: 那是。
3: 低头了，落地不起啊。
2: 让给团爹两个坐的，苏哥要我接水啊，好好穿哎。
3: 夜豆豆咋的预备？
0: 有。豆豆。
1: 哦。有正来。
2: 豆豆。你让林姐去接我，林姐要接中啊。
3: 你是要接不住，喊我中哎。
1: 院长，那通了点么难事？俺预备去过，要接中去啊。
3: 我也。
0: 何中哎，我这个干能的，要不好打就不是。
1: 先给学习，我这两个俺染了，都归去俺当去嘛多，就继续俺当不去啊。
0: 没错嘛，装都有了。
1: 用啊。
4: 他这小心头有哪没呢？
2: 托山给操控嘛多，现在还能用我这生命多哎。
4: 林姐，跟着兄嫂。
0: 啊，院长，你俩给下班来去。秀山林镇三姐的，瞧见啥下？他这个男子中心是不确定了，刘亚的，他最喜欢买白干了，连开吃不是？前阵别对我招待他了，林姐，这边空气吃花生米。
4: 俺们同意，看他前面小伙，吃吃酒的。
2: 跟着新年，你主图的出席几个人？
0: 咱们爱出去他们的三家门呢，俺来过几回。我说的丁帅，让你给看掉。俺俩最多六七百家最诚实的个，给俺去买周旋领了票。光个草白，确定个，这不过内容也是不能个人。小辉，王浩，毕业导师的，今日能上贵县村最前的，看你最正的。
4: 嗯，杨啊，
0: 今晚，秀山林这个家最有个能皮了，让俺推到南部去带去皮。朱瑞，让俺杨平放了兄弟钱呢，中西是不苏中西。
5: 嗯，
0: 你这现在来个的也。豆豆，让自己领的。
1: 勇啊！
0: 丁轩，
5: 哦，
0: 俺俩在秀山林这个区区的，很早就领的。
5: 勇啊，
4: 勇啊，咱们要接队啊！
6: 呀，队长，
4: 队长，小，
6: 对对。
4: 朱春、朱瑞，我在接你大哥的。
5: 呀，上起队的。上半年这里面咋？第年四百出几？第过那年的比如？
4: 朱春、朱瑞，让俺们这队长也适应。你那些垃圾，你也来弄嘛去？嗯。人家俺做大些有呢，天还许大头的，你来瞧嘛去？
5: 上街嘛什么？我你来着找我嘛这边，地基边打找我好了就
4: 是。你这一弄嘛的，你让老古些前面吧，老大人欢迎我的。没事呢，林姐跟你家那人怕过呢，让俺做几面皮的。
5: 上次我追了，林姐嘛到杨嘛这边， 진이 저와 근처에 명예 씩 말해. 네 심딩이 장르부 누군 되라. 개원치 뭐 캐링유. 장치자랍다 집에 냠냠 요리라. 내가 진단 여부 요리 봐. 팀원장에 경기배 남장디 진지게 조시는 제도. 내가 된 토마시냐 장치 거리라. 수산링들의 주제 지식 진야 장지. 제제 등 자녀라 말이야. 다만디 제지 장은 조시는 지고 기도. 네 가진 있어 그래. 아, 상가 삼당배.
4: 누누 누래. 내가 가장 취재 가진 이봐. 린제게 수술 내가 돈을 굳이 찾아오리. 머신에 린제 남자디 경기니 소리. 먼저 나 다시 다해 주고 오리.
5: 남자 경기니. 제 린제게 자와 지기 남자디 경기니소. 더더다 배디 린제는 요초사 지기. 아직 되다. 더더 랑다 딩신. 가로지에 되지다 누구야? 네랑 다 같이 가자미. 와야 자라디 녀들.

0: 우쇼, 랑체리 캐젠 집에.
1: 어.
0: 전에 현재 남장 소주 나라, 랑조겐 가르키 워제.
1: 네 레어디 토르, 누브체 못 해왔다. 딘데 시에죠. 나 린제게 예쇼 윤데르 있으니 세쇼 워리. 나 매너 레어 체토야 허마리.
2: 우쇼 다 딘쇼에 캐나니게 강조, 나 랑조 도룹 제베 자주 정시디게 그겐 참어 도쇼 링르피.
1: 아차, 전화 한 개 죽인다. 네 쇼다가 용쇼.
0: 소고장시라, 나다 제바야치.

0: Uzi,
1: Acha.
2: Ganta da. Di gyu ga to di. Ne thapsir da. Jema. Ne di gyu lo. Jumsi sim su ne yi. Ranga sing gyi be. Ganta nga. Namja di gen king yer da.
3: Namja di gen king ye, ling jie ma shi be.
1: Ling jie namja yong gen king ye di. Ne di gyu lo gen king yi. Ga to di gyu gi chen sang wa. Ne li zu xie bin da. Ne chen xi ge mei bin da. Jumsi ji bu, zu to ya yo ma di.
4: 근데도 정신 들었어요.
1: 나 세리 계제들 세다 대면서 누구해?
3: 자네 장롱 디제 마시다. 세리 계제 라소 디제 토뉴메.
2: 말씀 주시 알 무주다. 다들 안 깨나? 구이자다 등자 전 승비.
3: 인지 년 구이자 차고 집에.
1: 디제 년 거죠. 장 구이자 년문에 세나 개체 부이.
5: 나 오늘 얘랑 승치 제자. 뭐뭐다.
3: 우수.
1: 아.
3: 우수.
1: 인도.
2: 나 세기. 나 레사 누구다.
3: 영영아, 지금 이렇게 시에 쳐오지.
1: 가셔서, 내소 갈라서.
6: 디규이 추공은 차량체배 정시인, 랑가 차량체배 정시 리그리스치다, 겐조라 랑체기.
1: 겐치마가 졸라.
7: 다리 정시디, 더기디다, 폐진 해봐도 수입에 소르스도.
1: 경수여다, 링지에게 랭게 지부디, 안조지 제두, 안조 랭게 겐치마이부터 통과하다.
6: 차량체아디 마신의 겐치마선자, 휘교도 수연의 용마다.
1: 랑가 시에 타거리. 정시 세리 내 이렇게 해야지. 저 부부 증만디 이야기 공부 타고 되라. 개신슈 되리. 제자 키란주 인지 리구 짐슈아.
3: 영아. 응.
4: 겐우라 키라시다. 쇼천 링천 초공기 초균 차고 시다도. 뉴스 치슈 같이 제라 미시 창아리기. 디토네안 수 중시 시부 취딩을 담배지. 쇼지기 고슈 7주구여 된 원스 되버지. 디마제 쇼천 링천기 초공기 사감 믹세지 요지. 중시 지체 경영의 전이 동네 반대 전이 동 계기 파파요지 제자

0: 제공기 가장다 내서 상호 경도 주제.
1: 이내 전년 동계 기체 배자 라 챔부딘 제지. 카티 부세 게 조딩기 증만 남소 고초노. 개선나러 크메 규부다 차시. 아, 갈래 요시.
2: 전다디. 그나저 숨대 정말이. 네 정시 도와 당사. 전다디 네 경시죠. 가다 그나저 영화 송대 제배시고 제부 때문에 다야디. 네 제초. 제마체. 나저 리지 제배 정시. 좀시 제비 조금 차가 뉴자다 좋아요디. 머신아 뉴슈시라 도디. 그나저 송대 제배시고 나 딩세유. 喂, 阿乔, 我谈菜来姐, 来帮几个月, 程序路别干一, 对得起, 多少年了, 快给我找,
1: 给我啦, 他们程序得是不是那时候, 程序给钱不动作用都行不着真难的,
2: 用啊, 你老啥过去,
1: 来死,
2: 让个大气啊,
1: 来死,
2: 多少过啊, 谁的, 接着拖着啊, 我没听这个的, 来个去了, 给个同大群前面,
1: 城西参谋可以去投诉,
2: 我呀, 陆军总, 上面普通姐姐, 去给去啊,

0: 고모 된다 가리
1: 된다 매 다스 요비
0: 바베 겨드 차가 요비야
1: 오라 나 된다 게매 그런 차례나
0: 영아 난 내가 게매나 니랑 지셔야 유 让他一米，今晚可真要命。他的血最挺满血，一年年是完了。让个一米就了，这么这么些了。
1: 我来给咱弟看送过来。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셀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셀라 문농 참부스웨디 초라 유조낭 차라 용정 최고 서동 효균낭

0: 이미 고수루도 수소 심지 유지 셈림라 니도 요르다가 용고 가봐디 그슈 계신 더디 배우 마시
1: 어
0: 슈교 텁지야 니 고디오
2: 어 샤멜라 대 가르사도 아 디 가르사 어디 가르디기 지제사 샤멜라
3: 로
2: 닝제부동아
3: 닝제 미스도 어스도
4: 니에체나 가르디기 지제디 닝제 부스도 경영아 니실레군 렉스디 딱바다가 조희 간도가 잠자스다 신주
2: 가르 잠자 쉬어야되 능류부처부제 양나 섬유처부
4: 지 조니 홀라 키란디 가르스비
2: 겸쇼야
4: 지
3: 조리라 키라 마키자지 균매바 잠자쉬바 디딩제 강기 로외치레 다첼스워리 쇼니기 로디니리 튀균키랑게 순양게 잠자 파파사디에 마리
2: 맞지 샤메라 니 신의 신스 라게 중례 칸다라 마주쉬시기 통외쇼미도와
3: 허지 디저크바 주진라 니키란 진저 마제바과시레 나커커도다 정타샤 순자체베리 제부 주쉬시스로디제 유규제게 디블루지
4: 세기 나세바사고시다이다 영어도 그게
3: 쌤 상구열이 상구열이 니티다도
2: 맞지 와이밍 통도마 통부 가시
4: 태동탄다 거증저시 도스네 등그리
3: 랑가 카바시게 비치다
4: 탄티티질 카바게 비나 카바 죽마시
2: 카바시게다 계속시 비나
4: 레스
3: 제단체는 카바게가 유기리
2: 어

0: 잡라. 담표 방이 있었지. 결코게. 내게 수셔는 그리. 야피고.
1: 마가다.
0: 야피.
2: 야. 더도 볼래요, 마르베야.
1: 레무소. 보통도 되무소.
2: 아, 지. 내 주는 길 하기 말아봐.
1: 계지 야르시야 믿고.
2: 샘제도.
1: 샘제치야 하도. 다녀 있는데 다녀 면은 치러 대대 가유.
2: 오늘 이 년인 거 싫어 요기. 아, 아르덴스 마리. 치러 좀다. 어제베. 볼래에서 나 아기야 동.
1: 아, 아.
2: 샘셔라.
1: 아.

0: 지 되다 원곡할 세븐 사우스의 배마도 보고 정확하게 아 진짜 맛있다. 제가 갑순이의 메드주. 강하다 학생들이 개어맛이.
1: 봐라, 왕이민기 깬단 야우시도. 쟤 니버시던기. 니 총대나 북망고 딘젠 러비. 이민젠도 처녀 딘젠 탐도 도모주.
0: 제장 그녀 섬유래 되었어. 맞주 총대나라 경고도 제주 얼씀삼아주.

0: 아자 아자
1: 샤오치
0: 아
1: 란쇼바 키제 하츠가
0: 길라가 쇼바디 왕부카 남바스티
1: 샹유 뚜다 랑바라르 지금 하즈도 팀원 왕이밍르 균조 양체디디 디리 왕이밍 터자 미스나 쇼바바가 주기 너는 오늘 항라사주
2: 자 교스케가교
1: 교교시 교교
0: 야
1: 샹유 간을 하고 잡아도 캉베나야 주슈
2: 레스

0: Gila. Midi, tin tin xianye yorbe la. Gan zun kya kya chi wo zhe ba.
1: Ni ran le ser xing yu. Xiang yu qie de, du ka su niang guo chu ni, su gong qi yi. De da.
0: Ye.
1: 这里郎姐协议我说我有两个给公民的结拜曾祖策学姐其他组拿了这是点击手艺他的王一民神州给先年不学给真都拿了人把头给地让米给个司机日呗是马丽马丽王一民给个司机日呗是呗马丽马丽 기라도 김상치기 스지르베
2: 마리
1: 리스네 초지 마리스네 초지 기라도 김상 스지르라 도미용기 스지지에지

0: 상무리 바르토사 저시들의 쇼이다
1: 하세나
0: 제그제 도디 자차루리 제누그제 수시야체나 담대부 숨진이 치르치르다 팔로제 후다시슈라 계시 자진유나 수치신에게 기계시게도

0: 난츠망츠츠 티링은 내 기쁘도
1: 라는 간다르시도
0: 아 기비 요가쇼 나가마 김재가리 메시기베
1: 디시에고야 여르베 푸타브르바
0: 나 갑자기 김재랑 시기베
1: 가리나
0: 야 미니 사산시 로마부터 하랍시부지 네 삼을 가르던 거임에 랑가도 도자수임도 사산시 동버시야
1: 랑시다 가제 시다
0: 你留到到 还没睡不起 다시만에 예산에 소세 많이 가시다 전도 거지압에 맞지 난다 충지 잠이 있어가지고
1: 지시야 가부두게 단도 천나 근데
0: 천나 가래 천나 때문에 시시엠도 시에미시에미
1: 지지시야 가지다
0: 인지시야 왜 천나 때문에 아니 도마 심주나 쓰임나 시르샤
1: 지 보아도 디이네
0: 有道道能约包不脱包卡这有吗谁啊嘿这里啊我头不大啊可可心说这个问题给记一下答应呢这是连兔子相遇死你不不的要死多我让最一名的路不及全大的臭用啊嗯我们相遇死你的也好得多你那女妈的谈得这么大 아주 보단다 계좌 또 없이 계좌 지만에 표준다 아주 시에바 지야 형마시
1: 전 시에바 지그래
0: 부모랑 시에바 지교로 와
1: 예지디야 니에 마집 제스민 영인다 훈이 된다 지만에 시도 마시라
0: 형아 형아 지만에 생기면 형 이내 니에 칼로도 없이 이르다 아주 망쳐서 티링은 내 기쁘드
2: 喂，汤婆，
1: 阿弟，这有这有，
2: 天能嘛？
1: 哪个进哇？

0: 랑게 근데 스크 요다 근데 사고 치니 봐 아. 어찌 랑게 야 어 샤메란 땅세 다주 난 저 처브로 제주야 말 봐.
1: 네 양데 테 세메다 시브레 타주 그때 세고메 그 뒤네 수로 따오시 시브레 내도 시브레 타주 쳐오르 봐.
0: 홍창요 랑게 아 뻬냠시라 되마요 아. 팅웅아 랑나마 요두 뻬미 주린치 랑게 아 레고 슈주 좀 아.
1: 拿了点子，拿来也不切切。哦，让给蹦不演员钱呢，苍木年看了年过四个多。哦，老忙不顶这亲戚，不你妈咪学不的，让你创作主人去吃不的。还得俺蹦不演员亲戚的，那偷不着多。让说不也咱拿了片子有呗？
2: 听我那句嘛说的，我们那边可都是多。你莫谈蹦不你们媳妇切。大刀，听让你自己买吧。
1: 妹妹，妹妹，我你他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三 俺们这边去，你老三有没有这个住钱的？房租多少钱？王一鸣了，所有学生，用啊。大钱呢？你也看着瞧我嘞。哦，让两千面呢，俺们这边都房租多少钱？所有学生，用啊用啊，俺两千面，十九面上，上俺那里两千面，钱呢要我凶，让给老少了，住学生的，下面那里连续说啊，三五年都房租多少钱？王一鸣了，所有学生，哈，拿他么？哎，钱呢俺注意了啊，等他下一杯，先他钱嘛是吧？
0: 哦，钱就是，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1: ngirda, nga chongzi zhurin songza, nye dong chul yu yu yu maari, yinji samli kodo tobu gowarda. Hm, waya, da zhuginda, wang yi min suha zhogri.
0: Hm, samli kodo tobu gowarisa gache, kodo sadde shikime, kan zhuman ju karisi gowarai.

0: 너무 쉬워요 봐. 근데 디나 남도 그렇지 않아요. 아,
1: 디 당보대 가르도스네 된다 갤라송에 다그라한테 간주 니메직리야 또디 숨사에 가장 개침불이. 아니 직니 가르도스네 또디 숨사고 봐. 디 나로레 갤라송 바다그라한테 가르도스네 간주 쇼도 그 지단 제면은 자제 숨주니 숨주 소용 같지. 아니 인공기 숨주 소용 아니 십주지. 건다게 아니 니슈 쟁 아니 숨주지. 돈나 가르도스네 간주 세븐 또 세바디 나로레 줄에 곱셔 잡으나 쇼게 숨세 인공 시세 건다숨 딘데르사고 다 게라 단다 숨숨한 저 쇼세데 디나로네 대외게 개첸 부여레 난주 단다 가르라 되고 그래서네 찍네 가르도스네 쇼세 마셉체 로토 졸체션 쇼게 쇼네 잡 쇼세 자게와 말이 야나 가르도스네 쇼세 답 대다 주고 라야나 가 만차 가르도스네 간주 나르세브네 짬바르시세 아니 다가 차브레 야나 칠로 침반네 부두르지도 안 차브레 아 쇼세 나로라 간주 직 약속 중에 대긴 시에스리 나가데 쇼세를 인지 민지 구구하리라 아 아저 학과도 부르기 민 마음지 등사 부두라 돈 벌면시 아 쇼게 직 샤서 그 말아
0: 알바
1: 등에 또 가르도스네 쇼게 디 구구하리 간주 대긴 공 기나가 마음부 시에디 나로라 이 장시지 라비에 제샤 가르도스네 니마 직래야 세리 나가 중니 사구고리
0: 아
1: 사고 직래야 세리 나가 가주 사구고리스네 니슈 쟁아 사구고리
0: 아마
1: 但俺最怕得对那个中年时都看不起不起有所了，你那里俺最等到学生那些基本的都对不起他有了。学生时对咱的拿了赞不是嘛？那俺就赞不来了呀，真没赞不这边的你轻松啊！俺提讲了呀，我们婆婆看起东边的什么轻松啊？光俺几岁嘛？那谁轻松啊？俺学生他从穷那心这几自己的，我再说了穷那台湾也个有的，
0: 是吧？
1: 俺人工大不了些些嘛？ngi zuk de kar se gwa sna khala inji mi chi ki na ga nga che na ga nga so go ma re nga ju gi so dan kha she ya gu se da yor pe na cha sha na sho go ki khala sho go khala na lo la sha lu cho gre sho go lu cho gre che ngo bu lu cho gre ping lu cho gre mo ro lu cho gre ani khala chi ki na ga ma bu zom so wa
0: wa ra ba la
1: gon dal cha sha bu na tu bu pa du so du ba na pa du kha cha me ba chi le bu lu che ngo bu lu ra chu ra lu cho gre
0: 시야루초그래
1: 지 쇼고 단조 소르딘다다 지기 가르도스나 나르자 망부 연조기 동구단 딘다 마데미에 간래야
0: 나저다 쇼고를 가버버 봐
1: 네
0: 쇼고다 쇼 사우르 봐 쇼
1: 지 디주 간래야 나 나와
0: 시 레스 레스 간아
2: 팅거 초타 레거소 치줍 치위 긴키 미망부 쇼세서의 곰시메 왠양 튜링부 쇼세 무세나 티니 도곰 팅지 겹잠기 내류 민바 后院人才堂泼木不说就去麻辣给你的穷月你个母塞腿部切入着塞了铁的小塞没塞呢你公堂公庙卡拉斯秀铁月切入清的下脚不切不烫叉卡不切不说给你是穷辣了鱼人不说塞没塞呢七股碰说铁不烫七股结不说给你最腿捏七把人家个结巴没塞人别切都抢别人家样还将钱不约
1: 동제
0: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0: dule karatosina, kakum du guze matapse karatosina, yakshusun shoga ya lampa tanchi, chugu papa cantumbena, and it yuma shang e dantezo yaguyore. Gonda mania conle yam papa cantumbena, tena conla takurju de dantezo yaguyore, then the tani karatosina, chugu de majiba chesetungu.
1: Let's again, let's hesit dumbuti, daji, shela, sokeba, damkeba, shogjanda, chendaliaji. Dem kebab, coba. Ini zuri kita sumbina.
0: Ngaji kita ni, kita lopsu di nalo la kerat tangkem itu, sana kita cunai kita lopsu tangkem itu. Cunai kita lopsu sini susu sungjup kanjut cikure. Raya yana topce dah na kanjut susu cikure. Tapi kacang kita kecembur. Ngaji di masih zaman ane kerat itu sana ngaji tinggal tongsha. Ngaji payu dibalai ya lopce lama tuan je. An cungzo le ya jadu cici sungjup tinggal tua. Ane kuna tu beti ninze kora tapi tu butung je suki. Kalau susu yang minum tuah, ah, tapi ini tu jadi kalau tu susu ngan tu misu dan susu yang benar ni, cik kalau susu yang bersih gugur lagi, ni damke bersih tu jadi, tangan tu, sari dam tu, yaksho cuma sani, dagar angkut tunggu ni le sah gugur, kalau susu benar caca ngan tu dan terjamba sah gugur, ada shotung gugur, ada kalau susu curah dan tu susu ki sani dagar ki topce sah gugur sih, jumze kalau resu na ngan tu ki cuma tanya nak tu susu lingkar le cuit deh bersih. Mirip ni mirip cecah tu sejajar yang jorua. Di sini ni ni kalau tu susun sebab tanggul ini mungkin. Jadi sebab tanggul ini, jadi ni cuaca cembur ni ni kalau tu susun jadi suksi leh ya mana ye. Di sini kebaya orang di sini ni jadi. Tapi ni di nalo ngan tu mangsap sakui, tapi kalau siapa ni singjai tang, ngopjai tang, tu ngan tu namju nyung cah tu mangsap si. Tapi nyung sahaya di nalo la, lakwa tu ni deh suai tu zor nyung sahaya di jadi kalau tu susun ngan tu lenun cebiki, tapi siapa Nganzo sebri dante zure di papi biki ta yang lainnya change juga nanti nganzo diorang kerse saga nalo kita zule mampu sih lainnya change juga.
1: Orba sih.
0: Tisu nalo lah mampu sih numpa ngarca ta cah mampu yor di itu tani tisu jadi kan nyung nyung.
1: Ah sih damdu yor ba damke. Sih
0: damde damke bo di nasi kugore.
1: Nasi.
0: Kalau sih pun tapi tu gue inari ya na nganzo jacking dante sok jack tum jam juga. Topce itu ni tu, nganzu tingsan tidak cipta. Cipta cipta mana pergi cipta na tujuh yomer itu masih tak kemari. Inilah kui nalo le sejajar sejajar yore. Jik tujuh yore ni ni kui nalo cuci keringdan tiga anggat si yore.
2: Cipta cewa tingtu ki cewa tu, tomce kebe seri tan. Cipta ngang nyusok be minam ki cewa tadi kangli jun tom nang. Seri teta yun ring bu dian chana, misu bu dian tan le ni ke cajin suk yu. 天啊，水里连云起根起，冲不出；水里给说的力不疼，吵也不勇气。自个儿去估计忙不，水里能撇就接不嘛些。听听，查到给检查几位啥节日汤，始终水里忙不难，没人愿女子汤，就送厕所，自个儿给这堵车给我嘛些。他同内部热心度忙完，破汤局面车棚去托你们了，关键水的。 破坛根本说究竟买了给你是穷为一个月。咸阳七岁给元宵吃点了，难免早晚年前面容。咸阳七岁从刚忙不，踏上去吃点哈将去，错不应不当。谁的给估计不在先吧？谁的说不明白？元宵的有钱，读书起个没当我说给，那段给给不都有别。退差人心去，根本年前穷了不月。
1: 啊，这些给不得是吧？这些给不得，那罗恰恰的，那级别他妈别说单呀哒。啊，谁的出了满单是多了？那天我那阵开始不是不就是这么个多，几多是别说单呀的哒？就当忙些空气的面多吧？俺说明个注定也还是，你们都看了些呢，说是亏是的，他妈别说单个是吧？是吧？说是的，你们都见不到，级别他妈的别说单呀，牛牛多吧？到底就当前确定个那些别呢？还想开什么是吧？是的，谁的出了满单是的，但是没就个那些呢，这跌单个那些呢，这谁的出了单的，他都去是吧？
0: 对对，你讲那么多就跟着这样呐。哦，对的，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伯的，俺做的，这个唐
1: 부디 겨져 봐.
0: 제. 학벌 동안 저 대결이야 요매 로션 간주. 시그레 단데 간주기 포하기 간주 상고대야 직 통지기 붙여 줘요. 다디 미 망부지 나로도 학벌도 미자 미자는 된다 연주. 디기 부디 규진부 아니 보에 나로 대베나 아니 보알이야 지금 뭐고 차이 당연하나 가르두스는 보이 그 제대나이 소진다 차그리
1: 티저도 왕문에 전 카칸 좀 주제야 야고시 담도 와
0: 이제 다 디 이날에 가르두스는 그라송송 소지 나로로 디 미잔지 그 책이 말에 난주이 파유다 그걸 차샤브나 포바냔보 마제벤브나 아니 가르두스는 지 독자 쉽지 그래 자 차라다나 동디 포바직 베
1: 고르케
0: 예 다 이날에 가르두스는 디 단댕원이 차샤는 최된 단댐부지 자원이 말에 대인주자네 가르두스는 칠월에 이날에 미조한 나로리 이날에 인지 미지기 지비기 두마대지 부제단 거 거래 디지그래 니는 안 좋다 지 존중 수자 시자 지에다 중화 미리기 지
1: 수사로
0: 수사로 대인주자네 대인간 좀 관계 답했던 거 거래 난주 인치 민치기 서리스니데 깔레 갖고 임버지다 대개래야 디스고라라 수지분 반중차 리리 제신고라 아 지 둘이 더더 지래야 깔레 마부 때문에들이 럽조서 마부지 난주 신조사군이 온조 인그래라 코즈 난주 그 파마기 가래도스나 서신답지 깔레 가서 되고이면 난주 창미 제세로 아 대인도 자는 안 주직니 가르도스나 자리를 야지 가르스고르스나 고야 직딱 딱제스고르다 제종다 디 야부치고르 니니 가르도스나 나즈바 학벌도 신조 만조려야 디치고르 지구르단 진조
2: 지토로 배제 제군이 네부캐비 고비 토메 가고 티힌 난조 상매 시세다 내리 망부시 치마 규제 개비 두고여 봐 빛나 포에 인체 기비 부탕 친체 릴까봐 참내기 내부 티신 참비 내부 소니 서토르 냠주 제바탕 빈준 세로의 집에 그림 틀네 구입 두고요 하바르토 김나 갱근탕 지바 양나 포에 내시 외바 림고 뉴비 신비 미유치 닝가 태외 지우유 咸阳 지도르 폐주 지나 최딩 긴송 토바마세 카라기 세시 진교리야 편도 아침부유 강인신나 지도르 폐주 지나 카라 망부 사와탕 교부세교 춘진 토기유 금세니 저희 지도르 폐주 지당티 만초 주바제베 나와 용교 편도 아침부유바탕 대단기 세주 공시 작바 러람 치토
1: 다 샴라 뒤주디 기나서 표기 안에 샴라 기나서 디링기 주시 디다 뒤에 계란 야 근데 나 이거나 대가라 근데 나로 유나베
3: 엄지라 공감사 나주 그들라 자동 방세 전화 소는 연가 메시지 시수도 여러베
0: 아 두스리다 먼저 넘기 자동 방세 지 방세 지 스그로아 다디 마시 전화 수준 기지 사동기 야부치로 금시 야부치 디스고에 가르레스나 찌간조 되게 콜레시 둘이 조사해야 돼. 응송아. 라. 타버 동안 저 내에스나미도 다 잠배 나로래야지. 초주 줍제디. 둘이 현다래. 야가 요래. 베나자잖아. 제가래 이나래 야나. 치나 이나래. 대주드즈 학버도 망부지. 뒤요래. 대인도자네 가르도스나 마시 야부지래. 디 약비 초치 초현신의 가르도스나 자동 박스에 제분 안 되긴 시행한 저 차망보다 안가제망보다 색지망보다 되게 용구 말아
1: 네야 교도스 말아
0: 네야 교도스 용도 침벌이 네 다 이날에 다 가르도스는 안 주의 단대원의 차시함나지 가시 자동 박스 제제 균림부 시다 침벌나야 초주기 집적하시 마담의
1: 초주 돈염
0: 돈염 지에대 견적으로 변해 차시하는 건 저 샤나로의 연조기 주만부지 자기요 말이 오메나로로 연조기 주만부지 자기요 말이 디신싱제 당업제 나로기 초지다고 연구요 말이 딘드자니 가르도스나 주인보 자동바산 카즈 제브나 야 가르도스나 지 현다기 초주 마담비 내주딘다다야 대단래야 내주다야 년가딘다 요래 딘드자니 가르도스나 폐기 자동기 가래야 아니 가르도스나 마담비도 카섭 제제야 사도나 안 되외야고 요래
1: 레스게 나도잖아 세브시부시 못 담는 그냥 아주 세주고 돌아 도나제 수수대다 손접제도 계속 물어 봐. 다 드린 뒤죽이 게임 배가 줄이 선선 다가 시작이. 된게 슈덴 자고 도지치.
4: 드린 게 레전 딜라야 칸담 내라 펜바르다비 륜종 뿡니 담라 류근시 셰바디 랍주인다

0: Simolingi, Kungamsa.
1: Kungamsa.
0: Namalingini, Murjunshi, Tingdi, Chungyang Sengju Namja Sibara. Kasushu.
1: Tingdi, Sengju Kinang Tunzoni.
0: Mosu Yugong Ki, Jingam Sungjong Tabuda, Kombe Tunjuni, Giga Piji Tongjo Ki, Tubju Kijin Shi Yin, Jigim Shuji Shijin Ping Ki, Pura Pian Bi, Chishi Tingdi, Tingdi, Chawa Mu Jubata, Gui Bi, Chishi Lada, Tuchin Chiri, Mosu Yugong Ki, Mimang, Pin Tungu, Shi Sung Yu. Taja, Mosu Yugong Ki, Shinjong Kaki, Jingam Lizati, Piji Gileja Yuwa Chiri, Mangzo Sura, Mosu Sungjong Ta, Jujong Chibi, Jibu Yam Chituba Chi Yube Gorta.
1: Jolo Jigi, Hindu Yi Chi, Mimang Chu, Tsoga Jushi Tanjin, China Wigor.
0: 国是东建华裔级别地区香港都级别国了。我觉得国也不足级别三个用战从头冲着大动起秋季至于年初我这级别国。第六大我谈不定级别怕让一个通常的老子团队所去接从别马子学习推送不来加上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松 마키 후사이 젠디 각베 고르소 인
1: 샘러 낭튼 십트남 스로나
0: 머주 규규기 경감 송교 타뷰다 콩베 동주니 계급의 콩베 특주 계진시 인 지교 수지 시진핑기 진의 푸기 실시 딩괴라 타제 내가 양 야부주 괴신 실시 타심버 괴데 튼다 리리싱 좀데 머주 미멍러 편도 괴시 딩유 땡기 차라 머주 규기 신전 타랑종종 카기 출러 방데 내가 체주 균종 체리 추 튼공 괴주 야부 체토 경감기 내제 대피지 동외 내제 타 멍주기 내제 규어 체토 멍소기 머주 송종 타 규종 체배 중제 냠주 도바 체신유 둔룽 땅 디싱가 머주 Gyatso shursi gyu la nye bie, Shandong, Dong Ying tuwa, Dixin Chenpo Zinbi tui la libyue. Dixin Chenpo Zidi, Chawa nye duende chomra ra dunguyue. Diga ra tenga Pazi Chamdang ima ta, Yudige, Mochu Chamdang la changde, Pazi Zinju ta nyam tuwa zhe bie, Caga nyam bie, Sosa Chucha nye, Chawa Mixi denbi Mochu Gyatso shu bie, Dixin Chenpo Sotoba chungwa shi. Nguanba qe na dilo, Chongjir Yongki Dixin Chenpo Tunpo Zhuan, Godong Simba ta, Tunpo Goro Tungjiru, Jungni Sinsu yuwa shi. Yang Ying Fei ye, 타저 디진 쳔보 야보 차도 지당 겸니 타 체가네 숨타 체가 바르도 다주 투진 공토 총르라 된톰나 공 양삼 라서 두 제송 버시 머주 주구 용의 데나 머주 디진 쳔보 자위에 멍추 튀네 장여라 머주 오기 신부 서신 모치타 중원기 소리 피지 동주로 튕겐 자르여 이내 야초티 야 대삼 쳔보 미 머주 추 튕공기 계용기 추지 수제기 자자 니장 승매자 계용기 멤버로 야자 중이 타 모신 야자 줍든 장바타 총예의 체가 응급주 상상기 통주 견송 도구여 머주 교육기 추 튕공 근비 야와 챔버들의 미니 지급 수제 시진핑기 머주 추 튕공 대상의 매비 견감 조준 체주로 추고라 변조로 피지타 도체 사와라야 추타 카트든비 추디니 조규 매비 튕공의 지미종 추 튕공 디니 젠부 준동의 지리에 민보르 타 총기를 튕레 폐기지 루타 튕바라 철시 딩괴비에 닌송나유 머주 뒤주기 증송 고공서 지교수지 시진핑기 中怀 추비 야부송리 추 고공기 기소 진위체로 당대 뷰레기 견감 튕레 강망 뒤괴비에 닌송나오시 머주 위주기 사사르 토강 타 코세 구공서 공기 서주송진타 방소 조종체주로 텀진체리 팅럽기 추지신리타 추춘중토비에 퇴리 비계 슈진동괴비에 랑자둔바시 머주갸조로 주괴토 지급수지 머주수르송링기 담라라 송교야부체리 파제귀사베타 규주체비 딩주 강리 모괴비에 강아나와시 중국 추비 추로 체리 심주 칸기 연장 왕진화이 지급수지 시진핑기 추로디엔리 총결 중바타 추로디엔리 사자중바 추로디엔리 민국 땡기 추르 땡리 튠법 땡기 지 제글로 땡비 머주 규규 뷰다 콩베 용주로 카조 땡바타 각자니 추르 법규 균종 제주 티인 추르 땡리 피지 동주니 머주 규기 신전 타 랑종 종 구이 차르고 땡바타 튠리 구이 민국 땡기 지 제베 최감 첨부식 지 제송버시 추르 땡리 피지 동거라 당토마라 추 춘중 야부치 구 신례니 머주 추주 제 망시식 이마타 추주 제 머주 지 추주 제 기 주지 기 머주 코스 규기 추동규니 란예기 추동규 치리 넘숨기 제시임 교육디 디다레 세벌면바라 니론주고로네송 추동규디 주리 튐법 댐비파라와타 추동제 림시마로 신유 더십세린 서지 시비 주주리니기 추주니 접시 이린 정시도련 제시 Chudong Chu Xi, Nimshi Tasasin, he sailing to the Minia, Junto Dandi, Chunil Kepu, Chuko Kala, Kieto Chevashi, Chang Hu Yi, Jinu Ching Totam Ta, Senita Timbera, Chuzeba, Ju Timber Parvata, Taja, Kesan Koro, Chikton Niji, Yimi, Duzi, Sumashi, Chu Chun Jung Chiduni, Piji Jujuro, Gatom Chevashi, Mayim, Chu Tungung, Gi Jigdong Gi, Moju Gu Sandi, Jiglam Junto Tongata, Jelam Sabashi Dushin Yu. 子女团队国人领域层面昂唐不如出出了动画铁成个月文家甘肃青阳和甘谢切塞萨斯托港托子女南长铁金卡吉吉住你对给两个促进月巴士略强你们车子也设施多国语人中车子也马不如点点三内铁给子女团队领域给协许出国给人中成龙老子也陪住些巴他其实给车子马为克隆擦塞陪住也不前年长木数据的具备去拥托当月 中国规矩甘肃青阳城市店内组织大用店内南长去经过了相文去明日按照子女去西军吃酒来给什么他其实水军去出场目前呢落着的场目可能所谓了龙冷素出席么吃家他你自助西人主义文章谈到落着的出席是冷素出席么吃解决开始来主面接什么事参与去么去去偏着脱手团不了从不来自己也不加过月中国全网从业的列地图 第六区，目前秋冷素出现么同居的几个地个啦，从业的前途个月不是。中国全网从业的所有积极青年的选拔，陈向东去，目前九个月去所来去来玩了他，求真来的主要搜索。全网从业的其实忙都这个月不他，求去搜索，搜得局内，求批准前辈各个三八共坑都去的，从来那么说去，目前九个月去全国各地前辈出去，你不开心，我个月接送不是。目前三百三十三八票他。 我年纪忙做起，所以参加亚连锁中心月。河南洛阳新安总图，这里亚他出去拉月别，某句那位解释局给越过了凶南唐北，创作出去的住极度真烈。天文局如果创作天，他是云中哈张亚北尊重亏度穷烈，忙做陈阿哈，健康越过了真烈，求求个难度决心越不是。河南新建洛阳创业的新安总，仓图创业王创作创业。
2: 全球分给天文气象所用不所跟玉米忙不，他在培育多老用的，忙水内上他心情状况所组别，人心给过过了，用不上的，错压力压都着心越接什么事，来完了吃也没就，小酒军前面，姐姐取钱去，宁瑞点钟去，没就对你迷茫了第一准备，就是给我去把他，忙做给错多把他，热土别，第一给那把酒来，没用张别我你说人心对心越。
1: 给我们慢慢推错，给我连看看欧元展照了建议，几次你去年北京托，很多你企业迷茫传媒从头主席，某着你谈，坚持那我是赵乐建议，你为刘南，中国谈很多你企业之外，什么都听不谈，主席习近平谈深圳，普拉波欧南尼瓦尔斯归谈，怎么能托旁家军队点边，中国谈很多你企业连往集团错不丢根儿，团结开钱穷的，全你背着我，留三百怎么错月。 中国很多年前，全谈领土，给克尼贝做单给特区车队的自古训练，给克尼贝在车前下了，从这三百军车没办法脱表儿，滚地动的远。中国给用美满团错给，很多年前美满出错谈，传媒特色切开，别的谈，你们俩讲钱多谈，给谁用了个你们用了六种钱呢？让我批给他，他给用点儿，写不出体外也不中对于，结束不是？没着你意。 很多年前谈中国玩，咋错什么地域？他听从这前年，给克尼贝只有来空谈，迷茫玩，这玩儿为什么当地？给克尼贝抢用给特区用的，这我什么都住脚，滚地踢脚是我越来。很多年前迷茫出错谈，中国给用迷茫出错玩，别的去学，切入当年，给克尼贝开工卡给你们来什么都动脚，滚地动的越接送不是。 给用美满推错，给我连看看欧元展照了几页，几次你去年，毕竟美满错看前门，奥斯出了页，俺这吹错页，吹错网没吹本，第一个谈见面那我是，照了几页，那您主席习近平谈，虽然二百二十六年北京托建总穷呢，中国谈奥斯出了页，这我什么都懂个，特区个车队三百两月，中国奥斯出了页，却谈连托，给克尼比过去明年团结开钱团结也不前托，中午他们是不起不谈，七不是一天。

징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근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향상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 콜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